0: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1: 뭐?
0: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때 에어컨
1: No,
0: so cold.
1: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0: Fall
1: asleep when
0: asleep.
1: it's humid.
0: Humid?
1: You know, like really
0: Sticky?
1: sticky. Yeah,
0: Ah.
1: I hate it.
0: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정말 머리 아프다. Headache,
1: It's a
0: headache.
1: lot of money.
0: 정말.
2: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되겠죠?
0: 예.
2: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0: 어우, 무서운 말이다, 정말.
2: 벌써 출발입니다. 네.
0: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아하.
0: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2: 오케이.
0: 예.
2: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0: 그쵸.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2: 오케이.
0: 그러면 저기가
2: 뭐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0: 전기. 빌이 요금이잖아요.
2: 빌이 있으니까.
0: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2: 네.
0: 잘 알죠.
2: 아, 잘 압니까?
0: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노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electric.
2: 아하. 오케이.
0: yeah.
2: electric.
0: 그래요.
2: tri. 본인이 써놓고,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0: 그게
2: 그쵸?
0: 형용사예요?
2: right, electricity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0: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한글말을
2: 네네네네.
0: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2: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0: 그쵸?
2: 그쵸? 맞습니다.
0: 저도
2: 그래서,
0: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참 어려워요.
2: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0: 그쵸.
2: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0: 그 특히나 이렇게 Y가 붙거나
2: 네.
0: 이렇게 끝나면은
2: 아하.
0: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예.
2: 오케이. So
0: easily,
2: easily.
0: 예, maybe. 그런 것처럼.
2: 아, 그러니까요.
0: 예.
2: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0: 죄송합니다.
2: 네,
0: 예.
2: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0: 전기 요금.
2: 아, 요금.
0: 네.
2: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0: 맞아요.
2: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0: Oh, so
2: Oh,
0: high.
2: was what? So
0: High.
2: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0: 높은.
2: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부사도 high예요.
0: Highly 아니에요?
2: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0: 그죠?
2: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0: 오늘
2: 나왔네요.
0: 다 나오네요.
2: 네,
0: 정말
2: 그렇습니다.
0: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2: 어렵게
0: 정말
2: 만들었어요.
0: 야속해요.
2: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던,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0: 네.
2: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0: Last month.
2: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0: 지난달.
2: 지난달,
0: 네.
2: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0: 오.
2: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0: 없죠?
2: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0: Got married?
2: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Yeah.
2: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0: 오?
2: 오케이, 지난달에.
0: 아하.
2: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0: 혹시 moved here인가요?
2: 어, 안쪽이니까 move.
0: Moved in.
2: In, yes.
0: 아.
2: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어, 지난달에.
0: 어, we moved in last month.
2: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여,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0: 그쵸.
2: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 뭐 언제 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0: 맞아요.
2: 필요가 없는 겁니다.
0: 오.
2: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We moved in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2: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 Oh.
2: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0: 아,
2: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0: 그쵸, 그쵸. Uh-huh. It's the AC, mm-hmm. but I can't stand the...
2: 네.
0: Oh.
2: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0: 에어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Mm-hmm.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2: Okay.
0: 더위.
2: Uh-huh.
0: 더위?
2: 더위.
0: 더위가...
2: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0: 그러니까 it's so hot.
2: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0: 더위? 그 진짜 어. 모르겠는데요.
2: 그렇죠.
0: 더위는 그러면은 아! 아! 어.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더워. 이게 더위죠.
2: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0: 아, 그래요?
2: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0: 어?
2: heat예요. 오케이?
0: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2: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0: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2: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더를 같이 써줘요.
0: 오.
2: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 때 H-I-T죠. hit.
0: 아, 그건 다르죠?
2: 다릅니다.
0: 네.
2: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 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0: 네.
2: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 번 갑니다. heat. heat.
0: heat. heat.
2: 훨씬 좋아요. 오.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0: 추위는 cold.
2: 오, 맞아요. 오.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0: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2: 어, 간단하게
0: 네, 좋은데요.
2: 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0: 예.
2: 그렇죠?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0: 서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래서
2: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0: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0: 네네.
2: 이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0: 오.
2: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랬을 때 아,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0: 예.
2: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0: I can't stand 더 힘?
2: 아니, 그냥 힘이죠. 힘이죠.
0: 어, 힘.
2: 네. 더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oh,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0: 이슬로.
2: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0: 오.
2: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0: How can you stand that?
2: Right.
0: 오.
2: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0: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2: 에너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0: 까먹었어요. 예.
2: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오케이?
0: Stand.
2: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0: 네.
2: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0: 예.
2: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아하.
2: I mean,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I can't stand him.
0: I can't stand him.
2: How can you stand it?
0: How can you stand it?
2: Right, 본문도 한번 stand 가볼게요. It. Stand 네. it, right? 이거 B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0: 맞습니다.
2: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2: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0: 그죠?
2: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저는, 추워서?
0: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네. 저는 이제 안 덮고 네. 자는 게 좋으니까
2: 뭔가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아, 꿉꿉하지 않아요.
2: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아, 그래서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밤에?
2: 아하.
0: 적어도가 at least.
2: 이건 덩어리가 뭔가 나온 것 같아요.
0: 맞아요.
2: Alright.
0: 우리 할 수 없을까?
2: 아하.
0: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이거겠네요.
2: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밤에가 나야 돼.
2: 밤에가 없죠.
0: 밤에.
2: 아하.
0: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night일까요? at night일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2: 그래도 전치사를 좀
0: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At night? 왜냐면 이건 tonight이 아니잖아요. Tonight은 원래 안 쓰잖아요.
2: 알겠습니다. 네.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Very nice.
0: Yes.
2: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0: 네.
2: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0: 낮에? 네. 낮에 그러면은
2: 낮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0: During.
2: Oh, during.
0: During day.
2: During the day.
0: The day.
2: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오.
2: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0: 그쵸.
2: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0: 네네네.
2: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0: 네.
2: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0: 끄면 안 될까?
2: 끄면 안 될까?
0: 네.
2: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0: off.
2: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0: 네.
2: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0: 맞아요.
2: 끄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에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0: 그 turn off the radio.
2: 그렇죠. turn off the, 그 turn off the radio, right?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0: 네.
2: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it,
0: yeah.
2: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0: turn it off.
2: 그렇습니다.
0: 네.
2: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0: 네.
2: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0: I tried to turn it off.
2: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0: turn it off.
2: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0: Turn off the radio.
2: I tried to turn it off.
0: I tried to turn it off.
2: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0: 네.
2: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Turn it, 아, turn on이 아니라
0: 네.
2: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0: 아, on 대신에 들어가요?
2: Yes.

0: Can, 글쎄요.
1: 아,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도저히 모를
0: 도저히
1: 걸로.
0: 떠오르지 않는데요.
1: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0: 예.
1: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0: A turn up이에요.
1: Yes. 자,
0: 아.
1: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아.
1: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down을
0: down.
1: 쓰면 되는 거고요.
0: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1: Exactly,
0: 아하.
1: exactly. 오케이,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0: 응?
1: 습하면 난 잠을 못
0: 아,
1: 자.
0: 그치. 또이 습한 게
1: 에, 저는
0: 문제예요.
1: 힛보다 그 휴미드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너무
0: 그쵸.
1: 참겠어요.
0: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1: Oh,
0: 올라가니까요.
1: yes.
0: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1: Alright.
0: When it's
1: 어떨 때?
0: 습하면.
1: Okay.
0: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1: Exactly.
0: 휴미드라고. 예,
1: 말하지
0: it's.
1: 말걸요.
0: 그렇죠. 또 이런 거잘 주워 먹어요. humid.
1: Okay.
0: 네.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humid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0: Dry.
1: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0: 그죠?
1: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0: 네.
1: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0: 오, 그래서
1: 그럼요.
0: 스티커에서 나온 거잖아요.
1: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0: 그죠?
1: 뭔가 붙는 거, correct?
0: 스틱,
1: So,
0: sticker.
1: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Oh,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0: 그렇구나.
1: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수
0: 어쨌든
1: 있겠습니다.
0: 휴미드하면 스티키 하니까.
1: 그렇죠.
0: 네.
1: 자, 그래서 humid 할때 나는 뭐할수 없대요, 지금?
0: I can't fall asleep.
1: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0: 잠들다.
1: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0: Fell.
1: fell. 같이 알아둬야 입영적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또 잠들었어. 나또 졸았어. 과거 영어로.
0: Oh, I fell asleep again.
1: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0: Don't fall asleep.
1: 오케이.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During
0: During
1: 그의 수업.
0: his class.
1: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0: 당부 말씀드리고
1: 당부하는
0: 싶죠.
1: 겁니다.
0: 예.
1: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0: I fell asleep again.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0: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0: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2: ね、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3: 네.
2: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3: We moved in last month.
2: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3: 네.
2: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3: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서는
3: 네.
2: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3: 네.
2: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3: Turn off the radio.
2: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3: 아, turn off the radio.
2: The radio죠.
3: Yes.
2: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3: I tried to turn it off.
2: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오케이.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5: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4: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5: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7: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6: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7: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6: Uh-huh.
7: I'm sorry.
6: Oh, it's so hot.
7: Oh.
2: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2: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3: 오.
2: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3: 네.
2: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2: Very nice.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스테이크, 치킨, 떡볶이, 도넛, 빙수. 아,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가득해요. 벌써 군침이 도네는 영어로 I'm spitting. I have water in my mouth.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oo!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2: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1: 콜!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2: 콜? Does that mean yes? Oh, should we get a sandwich?
1: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2: Oh,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1: How about 떡볶이?
2: 떡볶이? Oh,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1: Oh, don't worry.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Come on!
2: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1: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어묵, and soup.
2: Okay, you got it. 마이 마우스 이즈 워터링 올레디. Let's go.
1: Let's g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쇼핑을 마치고 나온 케빈과 크리스틴. 벌써 배가 출출하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면 어떠냐고 케빈이 제안을 합니다. Well,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저는 개인적으로 떡꼬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카툰 속에 버리기엔, 흘려버리기엔 아까운 생생한 표현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쏙쏙 배워볼게요. 자, 쇼핑도 잘 했고 이제는 뭔가 좀 먹어봐야 되겠죠? 아, 배가 출출한데 뭐 좀 먹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수락을 하면서 콜! 좋아! 라고 하네요. 하지만 콜이라는 것은 바른 영어 표현 아니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우리 수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때는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ounds good, 좋은 생각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why not? Why not? 재밌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하면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라는 유쾌한 수락의 표현입니다. Why not? 까지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케빈이 제안한 음식은요.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보면 어때? 물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0: 한국에는 많은 나라 음식이 있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 먹어봐야 되겠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Why don't you? Why don't you? 에요. 왜안 하니? 아니고요. 뭐뭐 하면 어떠니? 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동작이 나와서 그거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우리 카툰 속에서 케빈은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사용했죠.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 외에도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뭔가 제안할 거 있어? 이거 먹어보라고 추천해 줄거 있어? 물어봤더니, How about 떡볶이? How about 떡볶이라고 제안을 했네요. 떡볶이는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면 되고요. 글로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T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떡볶이? 떡볶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네요. 뭐뭐는 어때? 조금 전에 Why don't you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How about 다음에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떡볶이처럼 이름이요. 떡볶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전에 봤었던 Why don't you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작이 나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둘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는 어때? 제안하는 표현들입니다. 떡볶이는 어때? 라고 이제 케빈이 얘기를 했더니, 아, TV에서도 많이 보고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맵지는 않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살짝 걱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다 안심시켜주는 케빈입니다.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여기서의 one은 떡볶이를 받아주는 말이에요. 매운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라는 뜻인데요. 이 ask for 이라는 것이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주세요가 ask for이 되겠죠.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less spicy니까 덜 매운 거거든요. 덜 맵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즉,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 you got it. 벌써 군침이 도네. 맛있겠다. 오늘의 표현이네요. 벌써 군침이 도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벌써 군침이 도네. 이 문장은요, my, 내 mouth, 입에 is watering, 침이 고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water, 이 물이지만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 뭐죠? 침이 나온다라는 뜻으로도 water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하면 내 입에 침이 고이고 있다 already. 이미 벌써. 입에 벌써 침이 고이고 있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벌써 군침이 도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해 볼게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자,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리듬 살려서 한번더 말해 볼게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이한 문장 한번더 보면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벌써 군침이 도네.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Just thinking about it.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makes my mouth water. 입안에 침이 고인다라는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써보겠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버거집까지요. 고기가 지글지글 치즈를 싹 녹여서,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어떻게?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이런 표현도 있네요. 누가 뭘 먹자고 할 때 안 먹고 싶어요? 그건 별로 안 당겨.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엄마가 점심으로 샐러드 먹자고 하시네요. 어제도 샐러드, 오늘도 샐러드. 그거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어떻게?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Great. 카툰으로 배워본 오늘의 영어 표현들 어떠셨나요? 재미난 표현들 많이 있었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이 왔을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생생한 카툰으로 만날게요. 안녕.
1: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0: came to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중요한 영어 발음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기대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오늘의 단어들과 문장들 한번 잘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Let's take a lesson.
1: I'll be right back. We'll see. He'll be fine.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얼마큼 잘 들리던가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음성에서 나온 표현들이었죠. 어때요, 여러분? 이 셋 표현 딱 봐도 또 공통점 하나 찾을 수 있겠죠?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모두 지금요, 이렇게 뭔가 쉼표처럼 생긴 부호와 함께 LL, double L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영어 할 때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글자는 바로 will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will에서 앞에 지금 w랑 i 빠졌잖아요. 왜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will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will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지치고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걸 그냥 확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double L로만 줄여버리면서 훨씬 더 가볍고 산뜻해졌죠.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우리 한번 예시 단어들로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 표현 내가 뭘 하겠다 I'll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발음했죠? 네, 지금 이 double L 부분은요 당연히 will이라고 제대로 발음되지 않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I'll, I will 이렇게 열심히 말하지 않고 그냥 I'll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고 정말 발음하기도 쉬워요. I'll. 자,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곧 돌아올게. I'll be right back. 이렇게 말할 때 I will be라고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영어 원어민들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줄여서 I'll be라고 하는 거죠. I'll be right back. 곧 돌아올게. 좀 기다려. 금방 다시 올게. I'll be right back.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will. 이것도 정말 많이 쓰겠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요. 제대로 풀어서 말한다면 we will이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리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것도 줄였죠. 이렇게 double L 어떻게 발음하냐면 will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 이것도 예시 문장 한번 볼까요? We'll see. 이 말 통째로 여러분 정말 많이 하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보자 라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어떻게 되려나 우리 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나 라고 했을 때 뭐 그때 상황 가서 보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럴 때 영어 원어민들이 We will see 이렇게 세 글자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We'll see. We'll see. 보면 알겠지, 보게 되겠지 라는 말이에요. Will. 자, 이거 double L 어떻게 발음하는지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우리?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는 3인칭도 한번 가볼게요. 그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 발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he'll. 그렇죠. 이제 여러분 맞추셨죠? He'll. 만약에 여자라면 she'll 되겠죠. She will 아니고 she'll. 그리고 he will 아니고 he'll. 예를 들어서 그는 괜찮을 거야 해볼게요. He'll be fine. He'll be fine. 그 사람 지금 뭐 다쳤는데 괜찮아. 그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He'll be fin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ll be fine. Alright?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 double L 줄인 거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하러 가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 같이 한번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하면서 입에 찰싹 붙여보아요. Alright?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 나는 뭘 하겠다. I'll, 자, 듣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I'll.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계속 따라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겠다. Will. One more time. Will. Awesome!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뭐 하겠다. He'll. Great! One more time. He'll. 그렇죠. 이 double L 여러분 정말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제 문장으로도 한번 연습해보면서 확실히 굳히기 시간 가져볼게요. 자, 내가 곧 돌아올게 듣고 바로 따라해보세요. I'll be right back. Great! 선생님 속도랑 비슷하게 최대한 한 번 더. I'll be right back. One more time. I'll be right back.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문장. 뭐 두고 보면 알겠지. We'll see. 이건 정말 간단하죠? 한 번 더. We'll see. 마지막 one last time. We'll see.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딱 한 문장 더 남았어요. 더 힘내서 그는 괜찮을 거야. He'll be fine. 한 번만 더. He'll be fine. Very good.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갈게요. He'll be fine.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이 double L 발음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들어봐야겠죠? 이번엔 얼마나 낯설지 않고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기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0: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We'll see. We'll see. He'll be fine. He'll be fine.
1: 자, 그러면 우리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영단어 같이 들어볼까요?
1: Fine. F-I-N-E. Fine. Fine. Meet. M-E-E-T. Meet. Meet. Morning. M-O-R-N-I-N-G. Morning. Morning.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greetings, 인사 이 편이에요. 인사랑 관련된 단어들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좋은, 괜찮은, fine이에요. 우리가 기분이나 날씨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은 만나다, meet이에요.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아주 신나죠? 만나다, meet. 그 다음은 아침 또는 오전, morning이에요. 친구들, what time do you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Morning. 자, 그럼 우리 써니와 함께 단어 훈련을 해볼게요. 같이 연습해봐요. 좋은, 괜찮은, fine, fine. 만나다, meet, meet. 아침 또는 오전, morning, morning.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Fine. Fine. Meet. Meet. Morning. Morning.
0: 자,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The weather is fine today. 오늘은 날씨가 좋아. 친구들, what do you like to do on a fine day? 여러분, 날씨 좋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같이 듣고 따라해 볼까요? The weather is fine today. Very good. Our next sentence. I'm going to me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만날 거야. 와, 좋겠다. 나도 친구 만나고 싶어.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I'm going to meet my friend. Excellent. Okay, here is our next sentence. I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친구들도 아침

0: F-T-E-R-N-O-O-N. Afternoon. Afternoon. Evening. E-V-E-N-I-N-G. Evening. Evening. Night. N-I-G-H-T. Night. Night.
1: 자, 그 다음 단어는 오후, afternoon이에요. 우리가 good afternoon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정확한 발음은 afternoon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 다음은 저녁, evening이에요. 해가 다 지고 나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해요. 저녁은 evening. 그 다음 단어는 밤, night이에요. 보세요. What is this? It's the moon. 달이에요. 아주 예쁘죠? 밤, night. 그럼 이제 이 단어를 반복 연습 해볼게요. 오후, afternoon, afternoon. 저녁, evening, evening. 밤, night, night.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 단어를 같이 다시 들어봐요.
0: Afternoon, afternoon. Evening, evening. Night, night.
1: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I will meet her this afternoon. 나는 그녀를 오늘 오후에 만날 거야. Afternoon, 오후, don't forget.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ill meet her this afternoon.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let's move on. What will you do in the evening? 너는 저녁에 무엇을 할 거니? 우리 친구들은 저녁에 무엇을 해요? TV를 봐요? 아니면 숙제를 해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What will you do in the evening?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I see the stars at night. 나는 밤에 별을 봐. Night. 밤이란 뜻이죠. 밤만 되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예쁜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I see the stars at night. Great job!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쭉 얘기해봐요.
0: Fine. Fine. Neat. Neat. Morning. Morning. Afternoon. Afternoon. Evening. Evening. Night. Nigh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단어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자. 아! 하하!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Unit 31. You. Let's go! Phonics chant, cup.
1: A cup.
0: A bus.
1: A bus.
0: A cut.
1: A cut.
0: A mud.
1: A mud.
0: A bug.
1: A bug.
0: A hug.
1: A hug.
2: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0: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모음, vowel이라고 해요. 오늘 그럼 써니와 함께 모음, vowel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 만날 다섯 번째 모음은 바로 U예요. U. 우리가 지난 수업에 배웠죠? U에는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아! 아! Great job! 그럼 오늘 모음 아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지 같이 만나봐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컵이에요. Cup. 우리가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꼭 컵을 사용하죠. Cup. 영어로 cup. Cup. Cup. Very good. 다음 단어는 바로 버스, bus예요. 보통 우리가 돈을 내고 타죠. 버스, 영어로 bus. Bus. Bus. 아주 잘했어요. 또 아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자르다, cut예요. 가위를 이용해서 싹둑싹둑 자르죠. 자르다, 영어로 cut. Cut. Cut. Very good. 자, 또 아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진흙이 있었네요. Mud. 비 오는 날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진흙, 영어로 mud. Mud. Mud. Very good. 자, 또 아 소리가 나는 단어 바로 벌레, bug예요. 무당벌레나 작은 지렁이를 우리는 벌레라고 하죠. 벌레, 영어로 bug. Bug. Bug. Excellent. 아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꼭 껴안다, hug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은 정말 아끼는 인형을 꼭 껴안죠. Hug. Hug. Very good. 와우, 이렇게 아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ey, look at this! 이건 봐요. 친구들, 오늘도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playtime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다섯 번째 모음, 바로 U였는데요.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U make? That's right.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바로 우리가 물이나 음료수를 덜어 마시는 컵인데요. 자, 그래서 짠! 써니가 이렇게 컵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아, 로건, 근데 써니가 너무 목이 말라요. 우리 로건이 물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What color should we use? 물.
1: Dark brown.
0: 어? Dark brown? 갈색을 쓴다고요?
1: Because to make hot chocolate.
0: 아, 핫초코를 만들어준대요. 맛있겠다. Brown을 써서. 와우! 로건이가 컵에 담아서 이렇게 핫초코를 만들어줬어요. Thank you, Logan. 자, 로건, 컵. 우리 영어로 발음해 줄까요?
1: A cup.
0: Great job! 다음, 아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죠?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큰 버스. 로건, 버스 어떻게 발음할까요?
1: A bus.
0: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싹둑싹둑 자르다 였는데요. 자르다, 영어로 뭘까요?
1: Cut.
0: Yes, cut. 그래서 써니가

0: 이렇게 가위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로건이랑 함께 싹둑싹둑 카츠카츠 해볼 거예요. 짠! 이 아까 그린 컵을 자를 건데요. 우리 로건이가 가위를 이용해서 예쁘게 잘라줘 볼까요? 자, 이제 컵의 모양을 따라서 마지막 컷! 너무 잘했어요. 짠! 로건이가 싹둑싹둑 잘랐어요. 로건, 자르다 영어로 뭐예요?
1: cut, cut, cut.
0: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물과 흙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 진흙, mud이에요. 로건, 진흙이 영어로 뭐라고요?
1: mud, mud, mud.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또, 소리가 나는 벌레란 단어를 배웠어요. 로건, 벌레 영어로 뭐예요? Yes, bug. 짠! 써니가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B. 네, thank you. 자, B. 그 다음, bug 할 때, G로 끝나요. G. 잘했어요. 자, 근데, 로건아, 가운데, 소리 나는 게 빠졌네요. 너무 잘했어요. 짠! 단어가 완성됐어요. 로건, 이 단어,
1: Mister,
0: Mister. 읽어주세요.
1: bug, bug, bug.
0: Great job!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꼬끄안따였는데요. 자, 안따. 영어로 뭐였죠? Yeah, that's right. 자, hug 였어요. 로건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로건이가 세번 발음해 줄까요?
1: hug, hug, hug.
0: Great job! Wow,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3: cup,
2: a bus,
3: a cut,
2: a mud,
3: a bug,
2: a hug.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Now we can all say th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up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나는 이 직업을 나중에 갖고 싶어 라는 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say what I want to be.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볼까요? The two children are thinking about their future. 둘 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ook at the boy. What does he want to be? 우리 남학생은 뭐가 되고 싶어 하나요? 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쵸? What about the girl? 아, 우리 여자친구는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Alright,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어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firefighter.
2: Why?
1: I want to help people.
2: That's great.
0: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요 말을 한번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자, 대화의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여기서 want to 뭐뭐는 뭐뭐를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e는 물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는 뜻의 질문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Good job! 자, be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서 또 이 문장을 응용해 볼 수 있겠죠. What do you want to 뭐뭐는 당신은 뭘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to see? 라고 하잖아요. see는 보다니까 뭘 보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to see? 우리 박물관에 갈 건데, 우리 동물원에 갈 건데, What do you want to s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우, 배고파. 점심시간인데,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Good job. Do는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라는 가장 간단한 질문은 What do you want to do? 이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Good job! 뭘 갖고 싶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갖다는 have를 했으니까 What do you want to have? What do you want to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 가질래요? What do you want to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I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firefighter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인데요. firefighter, 직역을 하면 불에 맞서 싸우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소방관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I want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기에 있는 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I want to be firefighter 라고 하면 정확한 영어 문장이 아니에요. 어가 붙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소방관 아저씨들, 소방관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 거라 a firefighter 라고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까지 아예 외워서 직업을 어 뒤에 한번 넣는 연습해 볼게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teacher 라고 하면 되겠죠? teacher가 선생님이니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I want to be a teacher. 잘했어요. 자, 혹시 춤추는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dancer가 바로 댄서죠. 그렇죠? 춤을 추는 사람. I want to be a dancer. 잘했어요. 변호사는 lawyer라고 합니다. I want to be a lawyer.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be a lawyer.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 want to be a까지 외워두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뒤에 직업만 넣어주면 돼요. Why? 아니, 왜 소방관이 되고 싶어? Why? 왜? 이렇게 물어봤죠? 대답은 I want to help people. Help people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I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였는데 방금 help people은 사람들을 돕다라는 말이니까 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는 말이겠죠. 자, 딴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나 집에 가고 싶어. I want to go ho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go home. 네,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놀고 난 후에 나 이제 집에 갈래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want to buy this 라고 하면 돼요. I want to buy this.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buy this.

0: Very good. 졸려. 나 자고 싶어라고 할 때는 I want to sleep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때 볼까요? I want to sleep. Very good. 자, 저 해볼래요라고 할 때는 I want to try라고 하면 되는데 이 try라는 단어는 해보다, 뭐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입어보다, 먹어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나 해볼게. I want to try. 나 입어볼게. I want to try. 나 먹어볼게. I want to try. 다 되는 거겠죠? 자, I want to help people. 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라고 했더니 That's great.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That's great의 great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일단 great는 뭐 최고인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인 awesome, 최고인 넣어서 That's aweso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onderful. 이것도 뭐 엄청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That's wonderful.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알려줄 때는 That's great 하나만 쓰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 do you want to be?
2: I want to be a firefighter.
1: Why?
2: I want to help people.
1: That's grea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이제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표현들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뭐가 되고 싶어?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Good job. 자, 우리 남학생은 지금 보니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pilot이라고 하죠. 큰 목소리를 따라 해볼까요? Pilot. 잘했어요. 그래서 I want to be a 뒤에 pilot만 넣어주면 되죠. I want to be a pilot. I want to be a pilot. 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날다라는 뜻이 fly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가 날다, 뭐, 아니면 뭐 곤충이

airplane이 바로 비행기죠. 그래서 I want to fly an airplane이라고 하면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요. 비행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 want to fly an airplane.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자 학생한테도 물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일단 우리 학생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수는 singer라고 하죠. 중간에 G가 있어서 singer라고 하면 안 돼요. singer라고 발음합니다. I want to be a sing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be a singer. Good job. 근데 왜? 일단 sing이라는 단어가 노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무대가 보이네요. 자, 무대 위에서라고 할 때는 on stage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어. I want to sing on stag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want to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Good job. 자, 이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오, 좋아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That's great. 또, that's wonderful. 또 있었죠? That's awesome. 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now we're gonna start.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Firefighter! Yup!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Good job. Help people. Help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Singer.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Sing on stage.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Pilot. Pilot. I want to be a pilot. I want to be a pilot. Fly an airplane. Fly an airplane. I want to fly an airplan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be.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want to be a 들어가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Monday. I have a cold. I can say my cold or flu symptom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근데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여요. 그쵸? The girl looks very sick. 어디가 아픈 걸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쵸? The girl is seeing a doctor.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단어는 cough. cough. 자, 기침이란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티처 저기 GH인데요. 왜 F 소리가 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자, GH가 같이 만나면 F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ough 소리가 아니라 GH 그 흐 소리가 아니라 F 소리를 내줄게요. 해보겠습니다. cough, cough. The girl is coughing. 여자아이가 지금 목이 부어있는데 왠지 기침을 할 것 같아요. 그쵸? cough, cough.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바로 runny nose. runny nose. 자, 얘들아, runny nose 하면 콧물이라는 뜻인데요. runny, runny 하기 때문에 액체가 묽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굉장히 코에서 묽은 액체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콧물은 영어로 runny nose. okay? 자, 그리고 sore throat 나왔습니다. 인후통인데 목이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sore가 딱 따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애가 목이 빨갛죠. 그래서 지금 sore throat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fever. fever. 열입니다. 오, 여자아이. Look at her forehead. 여기 지금 냉감 패치를 붙이고 있네요. I think she has a high fever. Oh, look. Her temperature is 39.9 degrees. 지금 이마에 뜨거운 열이 나고 있어요. 그쵸? 열이 지금 39.9도래요. 너무 심하다. 그쵸? 자, fever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많이 아파 보여요. 우리 친구들 잘 그림 봤지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What symptoms do you have?
3: I have a sore throat, a cough, and a runny nose.
2: You have a fever. It's a cold.
0: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선생님이랑 표현을 한번 짚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정문장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 What symptoms do you have? One more time.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까지는 알겠어요. 그쵸? 근데 symptoms란 단어가 살짝 어렵죠? 자, symptoms의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증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이 영어로 symptom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symptom 해볼까요? 시작! symptom 할 때 심텀 이러는 친구 없죠? 심텀 없어요. 자, symptom. 시작. symptom. Alright. 자, 그럼 문장 다시 해볼게요. 자, what symptoms do you have?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어떤 증상이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문장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what symptom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증상이 있나요? 라고 하는 문장인 거

기억하세요. Symptom, okay, 증상. 자, 그럼 보겠습니다. Cold or flu symptoms 볼게요. 자, cold 하게 되면 감기라는 뜻이고요. flu 하면 독감이란 뜻이야. symptom은 뭐였지? 증상이죠. 선생님이랑 감기 또는 독감의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보자. 자, 첫 번째로 sore throat가 나왔네요. sore throat 하게 되면 목이 아픈 또 인후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는 거겠지. 뭐 목감기 걸리면 목이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쵸? 자, sore throat 단어 꼭 기억하세요.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have a sore throat 하게 되면 저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좀 따끔따끔해요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I have a sore throat. 좋습니다. 목이 따가워요. I have a sore thro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symptom으로는 cough가 있죠. 기침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GH가 만나면 무슨 소리? F 소리가 나요. 그래서 cough, cough 해줄게요. 해볼까요? 시작! cough, cough. 좋습니다. 자, 문장에서 보자. I have a cough.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저 기침 증상이 있어요. 저 기침을 좀 해요. 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I have a cough. 좋습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기침을 할때 얘들아, 목감기 걸리면 기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많이 쓸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 I can't stop coughing. 이 무슨 뜻이냐? I can't stop ing 하면 나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이야. 저 기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해볼게요. I can't stop coughing. 좋아요. GH가 만나면 F 발음인 거 기억하세요. 자, cough까지 맞습니다. 또 볼게요. 그 다음에 runny nose. runny nose. 콧물이야. runny 하면 선생님이 아까 액체가 묽은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코에서 묽은 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runny nose. 시작. runny nose. 좋아요. 문장에서 보자. 짜잔. I have a runny nose.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 콧물이 나요. 해볼게요. I have a runny nose. 좋습니다. 선생님, 저 콧물 나요. I have a runny nose.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My nose is runny. 이렇게 해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저 콧물이 나요. 계속 코에서 물이 나와요. My nose is runny.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기억하자. Okay? I have a runny nose or my nose is runny. Okay? 자, 또 볼게요. 마지막으로 fever가 있었죠? Fever, 열이란 뜻입니다. 아프면 열나잖아, 그쵸? Fever, 따라할게요. Fever,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 have a high fever. High 하면 높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고열이 있어요. I have a high fever. 해볼까요? I have a high fever. 선생님, 저 열이 너무 높아요. I have a high fever. 기억할게요.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대화 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습니까? I have a sore throat, a cough, and a runny nose. 저 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기침도 있고요. 그리고 콧물도 나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have a fever. 열도 있네요. It's a cold.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감기입니다. 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빰빠라밤빰빰빰빰 신나는 chant time! 얘들아, 우리 오늘도 재밌게 한번 chant를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죠? Drop the beat!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Good job. I
Have a

0: nose.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1: You have a cold.
0: Your turn. You have a cold.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는 재미있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기억나요? 여자애가 굉장히 아파 보였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The girl is very sick, so she's seeing a doctor.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아파요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샤라롱. 자,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Hello, what's wrong? 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what's wrong? 뭐가 문제신가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오늘 배운 통문장으로는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나요? 였는데 What's wrong? 하면 아주 간편하게 한 문장으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신가요? What's wrong? 이라고 해도 돼요. 자, 뭐가 문제일까? 여자아이가 My throat hurts! 라고 합니다. 얘들아, throat가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hurt는 아프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목구멍 아파요. 한마디로 목이 아픈이란 뜻이죠. 선생님이랑 근데 아까 좀 다르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더라? 짜잔!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라고 배웠죠? 근데 my throat hurts 저 목이 아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보너스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My throat hurts. I have a sore throat.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또 아이가 말해요. I'm coughing a lot and my nose is runny 라고 합니다. cough가 기침이었죠. 그래서 a lot 많이 한다는 거니까 저 기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코가 계속 콧물이 나요 라고 하네요. nose is runny 라고 하니까 는 콧물이 많이 난다는 거겠죠? 자, 다른 표현은 선생님이 약간 runny nose도 알려줬어요. I have a runny nose 또는 my nose is runny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lso have a fever. Also는 또 아니죠. 지금 열도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39.9도래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You caught a cold. 감기 걸리셨습니다 라고 하네요. 감기가 바로 감기 걸렸었군요. 너무 아파 보인다 그쵸?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I can say my cold or flu symptoms. 나는 나의 감기 또는 독감 증상 symptoms들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감기, 독감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항상 stay healthy,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Bye-bye, butterfly!
2: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3: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2: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3: 답답해. 안 돼!
2: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3: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2: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3: 여기 재밌겠는데?
2: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2: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You're not.

리나와 헤어지고 은우와 집으로 가는 길.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다. It's windy. It's cool too. 갑자기 시원해졌네. 바람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다 나는 신기한 걸 발견했다. Wow, look at the clouds. 구름 모양이 신기해. 와, 정말이네. 오늘은 구름이 많기도 하다. 우리는 재미있는 모양의 구름을 찾느라 신이 났다. 저 구름 좀 봐. That looks like a bird. 오, look, that cloud looks like a shark. 한참을 구름을 찾으며 놀고 있는데 먼 하늘 끝에 회색 구름이 보였다. 어, 그런데 저 구름은... It's gray. 아, 먹구름이다! Run! 비를 머금은 듯 진한 먹구름을 보며 우리는 집을 향해 뛰었다.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도 재밌었죠? 친구들 이렇게 하늘 올려다 봤는데 구름이 좀 신기한 모양인 적 있었어요?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아주 늦은 밤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하늘을 봤는데요. 구름이 뭐랄까? 이렇게 막 말이 마차를 끌고 한 사람이 서서 막 이렇게 말을 신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그런 구름을 봤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선생님이 막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지금 머릿속에만 있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날씨 좋은 날, 구름 뭉게뭉게 많은 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올려다보면 진짜 재밌는 모양의 구름 많거든요. 친구들만의 구름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drawing quiz 해줬죠. drawing quiz의 정답은 맞아요. 미나를 소개하는 This is 미나가 정답입니다. 마친 친구들 축하하고요. 우리 오늘의 일기는 재미있는 구름 찾기예요. 일기, 읽기를 도와줄 우리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가 있네요.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windy, windy. 우,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 두 번째, cool, cool. cool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세 번째 단어는 cloud, or clouds, cloud. Clouds. 아하, 여기 있네요. 마지막 단어는 gray. gray.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쏙.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하늘에 뽀송뽀송 둥둥 떠있는 구름이에요. 구름 뜻하는 단어 찾을 수 있나요? 하나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맞아요. cloud. 여럿일 때는 s 붙여서 clouds. 두 번째 그림은 뭔가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단어 찾아볼까요? That's right. windy. windy에서 친구들 y, 마지막에 있는 y 빼고 보면 어때요? wind. 바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E 소리나는 Y 붙여서 windy, 바람이 부는 이라는 단어가 되었네요. 다음 단어는 구름의 색깔이 회색이에요. 회색을 뜻하는 단어 찾아볼게요. Yes, gray, gray. 친구들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색깔 이름도 될 수 있고 그런 색깔을 가진 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회색, gray, 또는 회색의 gray clouds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네요. 시원한 cool, cool. Very good. 자, 이제는요 친구들 단어 두 번씩 정확하게 따라해 볼 거예요. 빨간 점 보이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다. 첫 번째 단어는 windy. windy.
windy는요, 두 박자예요. wind, e. 그죠? 그래서 앞에 강조를 줘서 windy, windy. 요렇게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어, cool. 한 번 더, cool. 세 번째, cloud. S 붙이면 clouds. 마지막, gray. 한 번 더, gray. gray는요, 우리말로 그레이 이렇게 세 박자로 읽지 않고 영어는 한 박자에 딱 넣어서 gray 이렇게 읽는 거 기억해 주세요. Well done! 우리 단어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일기 속에 숨어있는 영어 표현들 배워볼게요. 첫 번째, it's windy예요. windy는 잘 보면 wind까지 보이죠, 친구들? 바람. 에다가 e 붙여서 바람이 부는 이라는 뜻이에요. It's windy. 우리 친구들이 잘 봐줄 부분은 it 부분이에요. 날씨를 얘기할 때는 우리 it 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it을 그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바람이 부네, 날씨가 이렇네 할 때 it 쓸 수 있다는 거. 바람이 부네, it's windy. 이번에는요, 똑같이 날씨 이야기인데요. 이런 기상 상태가 아니라 온도예요. 시원하다 하는 cool. It's cool too. 잘 생각해봐요, 친구들. 날이 쨍쨍했는데 지금 이제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에 실려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잘 가고 있던 지우랑 은우가 바람이 부네? 좀 시원해진 것도 같아. 요런 얘기를 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It's cool too. Wow, look at the clouds 라고 얘기했어요. 문득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구름에 다양한 모양으로 막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와 할 때 wow. Wow, look at the clouds. 저기 구름들 좀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름이 하늘의 하나가 아니니까 clouds 라고 얘기해 줬어요. look은 우리 친구들 보다 라는 거 알죠? 무엇 무엇을 보다 라고 할 때는 look at 하고 봐야 되는 대상을 얘기해 주면 돼요. look at the clouds. that looks like a bird. 구름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쵸? 저건 새처럼 생겼어. That, 저것, 멀리 있는 거죠. 구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A bird. 새처럼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번에는 다른 구름을 또 발견한 거예요. Look, 봐봐. That cloud looks like a shark. 이번에는 that 하지 않고 that cloud, 저 구름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여. 뭐처럼? A shark. 상어처럼 보이네 라고 또 다른 모양의 구름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지우랑 은우가 막 구름 찾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하늘 끝에서 뭐가 보여요? 따단. 따단, 상어가 아니라 회색 구름이 보이는 거죠. 그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은 회색이야. It's gray. 여기에 it은 그대로 그것 뜻하는 말은 구름이 되겠죠.

It's gray. 저건 회색이야. 그랬더니 어때요? 비가 올 먹구름이잖아요. 비 오기 전에 어떻게? 달려! 뛰어! Run! 이라고 마무리가 됐어요. Run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뜻은 뛰.

중에서 딱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는 법 배워보고 바로 챈트까지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요. It's windy 에요. It's windy.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It's windy에서 친구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하나만 찾아본다면? 그죠? 중요한 부분은 바람이 부는 이에요. It's는 그냥 날씨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서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It's windy. 친구들도 해봐요. It's windy. Very good. 강조하는 부분이 더잘 들리게. 두 번째 문장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Look at the clouds. Look at the clouds. 네 개나 단어가 있지만 이 중에 강조할 것은 두 개. 어디 강조해 볼까요? 친구들도 생각해 봐요. 그렇지. 봐봐. 뭐를 봐요? 구름들. 요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look at the clouds. 친구들도 함께 look at the clouds. 한번 더. Look at the clouds.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세 번째 문장은 That looks like a bird.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That looks like a bird. 자, 여기 사는 친구들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두 군데만 찾는다면? 그치, 저거는 뭐처럼 보여요? 새처럼 보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That looks like a bird. 한번 더. That looks like a bird. Like는 붙여주는 게 좋겠죠. 한 번만 더. That looks like a bird. 아, 좋아요. 마지막 문장. It's gray. 이거는 친구들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강조할 부분? Yes, gray. 회색의가 중요하겠죠. It's gray. It's gray. 좋아요.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챈트로 마무리해 볼까요? Here we go. It's windy. Look at the clouds. It looks like a bird. It's gray.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 일기 속 문장 중에서 하나를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친구들 잘 보고 어떤 문장일지 생각해 봐요. 요렇게. 여기 한 친구가 또 있어. 맨날 한 친구가 있네. 손을 이렇게 하면서 가리키고 있어. 가리키는 거를 뚜루루루 봤더니 요렇게. 요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은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하는 말, 우리 오늘 배웠던 일기 속 문장 중에서 찾아서 친구들 여기다가 말하고 그대로 써주면 돼요. 쓰는 방법은 있죠, 친구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써주는 거 잊지 마요. 선생님,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는 재미있는 구름 찾기라는 제목이었죠. 하늘에 보이는 구름으로 구름이 어떻게 생겼네, 구름 색깔이 이렇네, 그리고 처음엔 날씨가 이렇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영어로 배워봤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 이 표현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문장으로 선생님이 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하나하나 잘 꺼내면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 영어 지식이 될수 있도록 복습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Are you sounds like two. Are you sounds like two. And are you sounds like two. Two, two, two, are you. Are you, 너는 뭐뭐야? All right, let's move on to card number two. And this was card number two. Well, W-E-L-L, well, 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잘했어 라는 식으로 well done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well, 다양한 문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Well,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Fell, tell, and mel. They all end in L, don't they? 다 L로 끝나는데 I will tell you the meanings. 뜻은 이렇습니다. Fell, 넘어졌다. Tell, 말하다. And mel. Mel is a person's name. 사람 이름인데 보통 여자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Melanie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Alright, let's sing Well, 잘. Well, 잘. Well, 잘. Well, 잘. Well, sounds like fell. Well, sounds like tell. Well, sounds like mel. Fell, tell, mel, and well. Well, 잘. Let's do it one more time. Well, 잘. Well, 잘. Well, 잘. Well, sounds like fell. Well, sounds like tell. Well, sounds like mel. Fell, tell, mel, and well. Well done. All right, let's use those two cards and many more to come up with some sentences. You don't know or no. I well close him no to. Let's shuffle it up and say abracadabra done.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습니다. Are you close to Charlie? No, I don't know him well. Once more. Are you close to Charlie? No, I don't know him well. Are you close to Charlie? No, I don't know him well. Let's take a look at these sentences one by one. Alright, this was the first sentence, wasn't it? Are you close to Charlie? 무슨 뜻일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나왔던 두 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카드에 나와 있었던 단어인데 Are you? 너 뭐뭐야? Are you close? 가까운 to Charlie. 그러니까 너 찰리랑 가까워? 라는 뜻인데 이게 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지 물어볼 때도 사용하고 찰리랑 친하냐고 물어볼 때도 Are you close to Charli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e you close to Charlie? 그러니까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너 자석이 어디야? 너 자리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뭐 찰리 근처야, 찰리 앞이야, 찰리 뒤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친구가 아, 너 찰리랑 친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Are you close to Charlie? Let's see the response. 답을 볼까요? No, I don't know him well. No, 아니, 그러니까 친하지 않다는 거죠. I don't know. No, 알다니까 그 찰리를 잘, 우리가 아까 했었던 단어, 잘 알지는 못해, 잘 알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너 찰리랑 친해? 아니, 찰리 잘 몰라.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 라고 대답한 겁니다. No, I don't know him well. Al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alternatives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 네! 맞아 맞아, 선생님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여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나 제주도로 가요. 네, 얼마 동안이냐고요? 뭐 3박 4일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뿅! 그래요, 나는 그곳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야. 맞아요, 저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나는 그곳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다. 동안? 요 동안은 아니고, 과연 어떻게 그러한 기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시 후면 이 말 영어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0: 알아야지. 맞아요.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가라! Okay, the very first word is ear. Ear 이라는 단어군요.
1: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잠깐만, 숫자가 써있네.
0: 2020.
1: 그쵸?
0: 2020.
1: 이거 보니까요, 2020년에 어떤 달력의 페이지에 있을 법한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0: 한 해를 뜻하죠. 2020년, 뭐 2021년, 2022년, 이러한 것이 다 어떠한 년도, 해를 뜻하죠. 그것이 바로 year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year,
1: year.
0: Very good. And next, museum.
1: 우후!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0: 맞아요. 자, 박물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museum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따라 말해보세요. museum,
1: museum,
0: museum, museum. Very good. And next, French. French. 사실 앞서 본 그 루브르 박물관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국기를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알고 있어요? 손! 좀 약간 이렇게 세로로 색깔 세 개 섞인 나라 국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거는 프랑스 국기입니다. 자, 프랑스는 France라고 하고 French 하면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의 뭐 이러한 뜻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French.
1: French.
0: French. French. Very good. And next. Okay. Our 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친구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본 적 있어요? 이거 모래시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뒤집으면요, 모래가 반대쪽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이 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세상에 한 시간이라고 해봐요. 와, 진짜 오래 걸리는 모래시계다. 그렇죠? 자, 바로 hour 하면 이러한 시간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고로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ime 하면 그냥 막연한 시간, 그거고 이 hour는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그 시간입니다. 조금 달라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Hour. Hour.
1: Hour.
0: Very good. 자, 좋아요.
1: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내볼까요?
2: How long will you be in Paris?
3: I'll be there for a week.
2: What will you do there?
3: I'll go to museums and eat lots of French food.

0: 잘 들어보셨죠? 와, 이 친구 프랑스에 가는구나. 정말 좋겠다. 자,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차라. 오케이. 먼저 A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프랑스 간다고? 와, 파리 말이야, 파리. How long will you be in Paris?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즉, 기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죠. 야,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in Paris 하니까 파리. 우리말로는 파리, 그쵸? 프랑스 파리. 영어로는 이렇게 Paris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파리에 있을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1: 야, 친구야, How long will you be in Paris?
0: How long will you be in Paris? 야, 얼마나 오래 있을 거야? How long will you be in Paris? Very good. 자, 이렇게 물었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I'll be there for a week.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I'll be there. 나는 그곳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을 잘 봐주세요. For a week. 자, week 하면 이거 우리 주,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한 주를 나타낸다. 배운 적 있죠? 그런데 그 앞에 for이 붙었어요. 잠깐만. 선생님, 저 for 이거 단어 알아요. This is for you.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이런 단어 아닌가요? 와,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for 하면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처럼 이러한 기간과 같이 쓰이면 그 기간 동안. 동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을 거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가만 보니까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 맞아요. 미션 문장입니다. 자, 얼마 동안, 구체적인 어떤 기간,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for를 쓴다라는 거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I'll be there for a week.
0: I'll be there for a week. 잘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이러한 for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한번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어머나! 우리는 영화를 2시간 동안 봤다라는 문장이군요. 보통 영화 2시간 동안 많이 하죠, 그쵸? We watched a movie for 2 hours라고 합니다. 친구들 보이세요? 2 hours 하니까 2시간, 그 다음에 동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e watched a movie for 2 hours.
0: We watched a movie for 2 hours.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오! 집중해서 30분만 딱 하자. 아주 훌륭해요. I studied for 30 minutes. 나는 30분 동안 공부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공부하는 거참 좋죠? 말해볼게요. I studied for 30 minutes.
1: I studied for 30 minutes.
0: Very good. 이것도요. 그는 그곳에 7년 동안 살았대요. He lived there for 7 years. He lived there for 7 years. Very good. 자, 대화로 다시 슝 돌아가서 그 친구가 파리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 What will you do there? 너 거기서 뭐할 거야?
0: 아하,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죠? 말해보세요.
1: What will you do there?
0: What will you

0: 이렇게 답합니다. I'll go to museums. 나는 박물관도 가고 and eat lots of French food. 여러분, French 아까 프랑스의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French food 하니까 프랑스 음식이에요. 프랑스 음식 정말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음식 많이 많이 먹을 거야 라고 합니다. 말해볼게요. I'll go to museums and eat lots of French food. I'll go to museums and eat lots of French food.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너 파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야?
0: Speak. How long will you be in Paris? 나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야. Speak.
2: I'll be there for a week.
1: 너 거기에서 뭐할 건데?
0: Speak.
3: 나 박물관도 가고 프랑스 음식도 많이 많이 먹을 거야.
0: Speak.
2: I'll go to museums and eat lots of French food.
0: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친구들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나는 그곳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야. 이거 우리 미션 문장 아닌가요? 자, I'll be there. 그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띵!
4: Time's up. 자, 정답은 바로
0: for a week. 그렇죠. 어떤 기간 동안 해서 for 씁니다. 말해볼게요. I'll be there for a week.
2: I'll be there for a week.
1: I'll be there for a week.
0: Okay, and next question. 나는 30분 동안 공부했다. 와, 잘했다고 했죠? I studied. 그 다음에 30분 동안 이걸 다 말해 보셔야 돼요. 3, 2, 1, 띵! 자, 여러분 30분 동안 뭡니까? 바로 동안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for 30 minutes. 잘했어요. 이렇게 한 거 맞죠? 말해 봐요. I studied for 30 minutes.
2: I studied for 30 minutes.
1: I studied for 30 minutes.
2: I studied for 30 minutes. Okay,
1: the next question.
0: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오,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 2, 1, 띵!
5: Okay, the answer is... hour! Very good!
0: 오늘 이렇게 어떤 시간 동안, 기간 동안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for 배웠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하면 for a week. 30분 동안 for 30 minutes. 만약에 2시간 동안이라고 한다면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뭔가를 할 때 이 for 이용해서 표현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지금까지 일반 동사 현재형의 긍정문 열심히 배웠죠? 부정문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실전편 부정문에 어떤 문제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먼저 세 문제 가볍게 풀어보고 가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비동사 부정문 배울 때 낯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던 거좀 기억이 나요?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풀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리까리, 아리송아리송 하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요, 일반 동사 앞에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반 동사 앞에요. don't나 doesn't를 붙이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동사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 비동사 할 때는 비동사 뒤였어요. 근데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앞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니. 그거 참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그냥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don't를 붙인다는 겁니다. 우리 비동사는 그냥 not을 붙였죠? 근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o를 빌려와요. 그래서 do not. 요거를 줄이면 don't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다라고 하면은 does not을 빌려오게 되고요. 아까 does를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does not을 쓰게 되고 요걸 줄이면 doesn'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축약을 하면은 일반 동사 앞에 don't나 doesn't를 붙인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doesn't 뒤에도 반드시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는 게 학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면서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인데요. 자, I music. 입니다. 자, 좋아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not like랑 don't like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일반 동사 앞에 뭘 쓴다고요? don't를 쓴다고요. 자, not을 그냥 do 없이 not만 쓰게 되면은 일반 동사 부정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do를 빌려와야 해요. 그래서 don't. Don't, don't. 꼭꼭꼭 don't를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I don't like 이거지. I like don't music.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알지 못한다인데요. 알지 못한다라는 요 부분. 어순의 문제네요. 자, 선생님이 don't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죠? 일반 동사의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on't know, don't know. don't를 일반 동사보다 앞에 쓴다. no, don't. 이런 식으로 뭔가 비동사처럼 써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점한번더 강조합니다. 이거를 막 비동사, 일반 동사 앞, 뒤 이렇게 외우면 너무 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예문으로 외워두는 게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They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 자연스럽게 don't know. 아,

0: 일반 동사 앞이구나. 이렇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문으로 외우는 게 조금 더 쉬울 거라는 꿀팁을 하나 전수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라는 건데, 자, 아주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It 하고 that bad가 그렇게 나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 자리에 doesn't look, doesn't looks 뭐가 맞을까요? 아까 이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don't나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doesn't look을 쓰시는 게 맞아요. 자, 많은 친구들이 빠지는 함정이 선생님,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3인칭 단수 동사 원형에 s 붙여야죠. doesn't looks가 맞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doesn't를 사용함으로써 그 규칙은 지켜준 겁니다. 규칙을 두 번 지키는 순간 약간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미 한 번 지켜줬는데 그걸 한 번 더 쓴다? 그럼 규칙을 안 지킨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한 번 지켰으면 굳이 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doesn't 한 번 썼으면 뒤에는 look, 동사원형으로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1. I don't like music. I don't like music. Listening point 2. They don't know about me. They don't know about me. Listening point 3. It doesn't look that bad. It doesn't look that bad.
0: Don't. T. 발음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I don't like. Don't like. Don't like music. I don't lik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don't like music. I don't like music.
0: They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about me. Don't know about me. They don't know about me. 그들은 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두 번 드릴게요.
1: They don't know about me. They don't know about me.
0: It doesn't look. It doesn't look. Doesn't look that bad. Doesn't look that bad. It doesn't look that bad. 이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It doesn't look that bad. It doesn't look that bad.
0: Speaking point입니다. 이제 말해봐야겠네요. 자,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따라하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자, don't like 할 때 t가 있습니다.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자, 원어민들은 don't, t, t 이거를 그냥 묵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음악을 music. Music. 자,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music. I don't like music. 아주 좋습니다. Number two. 자, 그들은 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인데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 They don't know. 일단 T를 살려보죠.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한다.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한다. They don't know. 이번엔 묵은 버전.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한다. They don't know. 나에 대해. About me. About me. 자, 그들은 나에 대해 알지 못한다. They don't know about me. 한번 더요. 그들은 나에 대해 알지 못한다. They don't know about me. 자, 한번 더. They don't know about me.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인데요. 이때 that 이라는 게 그렇게라는 부사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것은 보이진 않는다. It doesn't look. 한번 더. 이것은 보이진 않는다. It doesn't look. It doesn't look. T 묵음 갑니다. 이것은 보이진 않는다. It doesn't look. It doesn't look. 그렇게 나쁜 that bad, that bad. 이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It doesn't look that bad. 한번 더. It doesn't look that bad.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But the sign doesn't work at all. It lasted for only 3 days. I think we should close the park after 10 p.m. But some people want to use the park after 10 p.m. This is a public park. Every opinion counts in here. So it's hard to find a solution.
0: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글쓴이가 해피 아파트에 살았고 근처에 개 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개 짖는 소리랑 아기 우는 소리가 밤에 섞이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관리자분이 10시 이후로 조용히 하세요 라는 사인을 뒀다고 하는데요. 자, but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아래에 우리 단어부터 보고 갈게요. work 하면 효과가 있다 라는 새로운 뜻이 하나 있어요. work. last 하면은 지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last. 자, but 그러나 the sign 그 표지판은 doesn't work at all. at all 하면 전혀예요. 전혀 효과가 없다. it lasted. 이것은 지속이 되었다. for only 3 days. 오직 3일 동안만 효과가 지속이 됐대요. I think, 내 생각에 we should close. 우리는 닫아야만 한다. the park, 그 공원을 after 10 p.m. 밤 10시 이후에 우리는 그 공원을 닫아야만 한다. 이게 이제 글쓴

0: 예, 생각인 거예요. But 그러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want to use the park. 그 공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After 10 p.m. 밤 10시 이후에도 공원을 사용하길 원한다. 그럴 수 있죠. 개 공원에 계산책을 밤 10시 이후에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단어 보고 가죠. public 하면은 공공의라는 뜻이고, count 하면은 세다라는 의미 말고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This is a public park. 이것은 공공 공원이다. 즉, 공익을 위한 공원이란 뜻이죠. Every opinion, 모든 의견은 counts in here. 여기에서 중요하다. So, 그래서 it's hard. 이것은 어렵다.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그치? 공공의 공원을 밤 10시 이후로 닫느냐 마느냐 결정하기가 쉽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의 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But the sign doesn't work at all. It lasted for only 3 days. I think we should close the park after 10 p.m. But some people want to use the park after 10 p.m. This is a public park. Every opinion counts in here. So it's hard to find a solution.
0: Writing입니다. 오늘도 세 문장 경작할 건데요. 자, 주어 나오고 동사. 그런데 일반 동사 부정형이니까 don't나 doesn't, 위치가 중요하겠죠? 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입니다. 주어부터 볼게요. 나는 I죠. 생각하지 않아 입니다. 자, 일단 생각하다라는 주어,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think 구요. 자, 안 하니까 not이 아니라 don't가 들어가야겠죠. I don't think. 그렇게 해서 so가 들어가면 됩니다. I don't think s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두꺼운 재킷을 가지고 있지 않아인데요. 자, 주어가 그들은, 그리고 동사는 가지고 있지 않아입니다. 주어 they 가지고 있지 않아? Don't have thick jackets.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이 주어고요.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동사겠죠? This 느껴지지 않는다. Feel인데 don't feel 아니고요. Doesn't feel 한 다음에 thin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반 동사 부정형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계속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지난 시간 이어서 조동사, 우리 출제 포인트 짚어갈 테니까 잠시 후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듣기평가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오늘은 부탁한 일 또는 요청한 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골라볼 텐데요. 보통 이렇게 부탁한 일 또는 요청한 일 파악하기 문제를 풀 때는 꼭 들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요청할 때 쓰는 단골 표현이 있으니 어떤 표현이 들릴지 잠시 후에 들어보고, 1번은 요리사 칭찬해 주기, 2번 메뉴판 가져다 주기, 3번은 스테이크 소스 가져다 주기, 4번 디저트, 새 디저트 설명해 주기, 마지막 5번은 딸 데려오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Listen up.
1: How was your food today, ma'am?
2: It was very good. The oil pasta is always delicious at this restaurant.
1: Thank you, ma'am. Would you like some more juice?
2: No, thanks. But could I look at the menu again, please?
1: Of course. We have a new dessert menu today.
2: Oh, I'm too full. I'd like to take out something for my husband.
1: Sure, I'll bring it right away.
0: 찾으셨나요? 남자에게 부탁한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빈칸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1: How was your food today, ma'am?
0: 오늘 음식은 어떠셨습니까, 손님? 이런 뜻이죠.
2: It was very good.
0: 정말 좋았습니다.
2: The oil pasta is always delicious at this restaurant.
0: 빈칸 들으셨죠? Delicious. 형용사, 우리 많이 들은 그 형용사, 맛있는 이런 뜻의 단어 넣어주시고, the oil pasta is always delicious at this restaurant입니다. 이 식당의 오일 파스타는 항상 맛있잖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1: Thank you, ma'am. Would you like some more juice?
0: 자, 상대편한테 무언가 음식을 추가로 권유하고 싶을 때 많이 들리는 표현이죠. Would you like some more juice? 주스 좀더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 No, thanks. But could I look at the menu again, please?
0: 저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통으로 들어가 있죠. Could I look at the menu again, please? 다시 한번, Could I look at the menu again, please? 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제가 메뉴를 한번더 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여기에 부탁한 내용이 정답으로 숨어 있었죠. 자, 우리 요청한 일 또는 부탁한 일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자주 돌리는 단골 표현은 바로 이 조동사 could 또는 can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주어를 I를 써서 could I 또는 can I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 혹은 상대편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주어를 you를 써서요. Could you, can you,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부탁한 일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이 조동사 could가 또는 can이 언제 들릴까 집중하다 보면 정답을 잘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Of course. We have a new dessert menu today.
0: We have a new dessert menu today. 이렇게 들렸죠. 디저트입니다. 영어로는 dessert 이렇게 쓰고요. 트 발음 잘안 들려서 We have a new dessert menu today. 라고 들렸네요.
2: Oh, I'm too full.
0: Oh, I'm too full. 무슨 뜻이야? 나 너무 배가 불러요. 자, 배부른 할때 형용사 full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 I'd like to take out something for my husband.
0: I'd like to take out something for my husband. 여자가 메뉴를 가져다 달라고 한 이유는 본인이 뭘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남편 거, 싸가려고, 그치? 포장해 가려고 달라고 했나 봐요. 자, 그래서 I'd like to take out something for my husband. 저희 남편을 위해서 뭔가 좀 가져가려고요. 라는 뜻이죠.
1: Sure, I'll bring it right away.
0: I'll bring it right away. 그쵸? 그래서 당장, 지금 즉시 가져다 드릴게요. So, right away, 즉시, 당장, 요런 뜻이 되겠고, bring은 가져다 주다, 요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요, 이번에 있네요. 메뉴판 가져다 주기.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잘 찾으셨죠? 자,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조동사 출제 포인트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에 pre가 붙는 단어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이 pre라고 하는 접두어 정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미리,

먼저, before, beforeh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pre를 사용한 접두어의 단어들 이미 여러 개본적 있을걸요? 지금부터 예시 단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predict입니다. 이때 pre

뷰가 말 그대로 보다, 미리 보다. 그래서 이두 단어가 말 그대로 미리 보기, 사전 검토라는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보여주다, 우리 시사 또는 사연 등을 보다 보여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precede. 이 단어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이 seed가 붙는 요것도 요게 붙어 있는 단어들도 좀 많이 만날 거거든. pre가 미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seed가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preset 하면 미리 가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일어나다, 선행하다. 내가 미리 갔어. 그래서 선행하다, 먼저 일어나다. 이런 단어로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단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prejudice.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쵸? 이때 pre가 미리. 그 다음에 이 judice 할때 요게 판단, 판결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판단하다 할때 judge라는 단어, 그 단어랑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prejudice가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선입견,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 그래서 prejudice가 편견, 선입견이란 의미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프리에 관련된 단어들 살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조동사, 우리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제 포인트 엿볼 텐데, 먼저 오늘은요, 이 조동사 중에서 do, does, did. 이것도 조동사인 거 알고 있었니, 얘들아? 우리 must, will, may, can 이런 것만 조동사가 아니고요. do, does, did도 조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쌤, 그건 하다잖아요. 물론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걸로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do는 일반 동사 do인 거고, 그리고 조동사도 있다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대동사 do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do, does, did 얘네가 무려 종류가 세 가지, 역할이 세 가지나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한번 엿볼 텐데요. 여러분, 밑줄 친요 보기의 두와 쓰임이 같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You have the same right as others do. 해석을 해보면, You have the same right. 여러분은 똑같은 권리를, right이 권리란 뜻이 있거든. 가지고 있습니다. As others do.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s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란 뜻의 접속사가 있고, 이때 두가 이것 미리 알려줄까? 이게 대동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 권리 똑같이 있어. 이런 뜻으로 쓰인 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거의 절반을 줬으니 선택지 보면서 한번 어떤 게 같은 두일지 맞춰볼게요. 첫 번째, Does he love his parents? 이게 어떤 두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2번, Jason likes soccer and so do I. 3번, Liz doesn't like drawing pictures. 4번, My father does the dishes after dinner. 마지막, I don't want to go there alone. 입니다. 정답 찾으셨나요?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두의 쓰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표로 좀 한눈에 볼까요? 자, 두는 일반 동사, 조동사, 그리고 대동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동사격인데요. 어쨌든 조금은 다른 쓰임이니까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가장 처음 둘을 배울 때 하다라고 배웁니다. 동작을 진짜 우리가 하는 거, 이때 두가 일반 동사 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두도 여러분 이미 배웠어. 알고 있는 겁니다. 일반 동사가 쓰인 평서문을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 I don't like you. 난 네가 싫어. 라고 할 때, I don't like you. 라고 하잖아. 그때 쓰이는 부정문. Do you like me? 너나 좋아하니? 의문문 만들 때 쓰이는 to. 요런 것들은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죠. 그쵸? 조동사를 빌려와서 일반 동사의 부정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동사는 영어가 반복 싫어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미 앞에 한번 말한 것들, 근데 일반 동사로 말한 거, 그치? 그거를 또 반복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냥 대동사를 넣어버리는 건데요.
그런 걸 대동사 두

라고 해요. 아까 보기에서 봤던 그런 애들. 자, 그럼 예문이랑 같이 볼게요. 뭐뭐 하다로 해석되는 다른 일반 동사 없이 단독으로 문장의 동사 자리에 쓰이고 있는 두가 일반 동사 두가 되겠죠. I do the dishes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설거지를 합니다. 그쵸? 일반 동사. 자, 그 다음에 she does her homework by herself. 자, 이때는 주어가 she니까 do가 아니라 does, 수에 일치시켜서 들어갔고요.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합니다. by herself. 그러면 혼자서란 뜻이죠? 자, 이번엔 조동사 둡니다. 우리 병서문, 일반 동사의 병서문을 부정 의문문으로 만들 때 쓰이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Does he like her? 자, 이때 does는 왜 왔냐면, 이 lik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라 does 쓰는 거. 이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does가 바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조동사구나. 자, 두 번째는 she doesn't like her. 그는 그녀를 좋아하잖아. 라고 할 때는 이번에는 부정문.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doesn't를 쓴 거고요. 주어에 따라서 do나 does나 과거면 did 이런 것들이 올수 있고 이런 걸 조동사 do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대동사 do는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사용된 do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예문 잠깐 보면 She wants to meet the movie star. 그녀는 그 영화 배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고요. 자, 대답 잘 보시면 So does he.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뜻을 먼저 얘기해주면 그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도 그 영화 배우를 만나고 싶어요. 이거를 통으로 does가 받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니. 그래서 앞에 있는 want to. 정확히는 이 부분을 그냥 does로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요 표현 자체는 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so를 붙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는 he 때문에 does가 왔지만 주어가 만약에 I면 do가 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제가 과거였어. 여기가 예를 들어 뭐 wanted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did도 쓸수 있는 거야. 활용하시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뭐뭐 했어라는 식으로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서 이거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짚어주면 so do I를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 am I 이렇게 비동사를 쓸 때도 있거든. 맞아요, 쌤. 그것도 본것 같아요. 이것도 해석은 똑같이 나도 그래인데 언제 do를 쓰고 언제 am을 쓰냐면 그게 바로 앞에 어떤 동사를 대신하느냐야. 얘는 지금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까 do를 쓴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뭐 she is pretty 막 이렇게 비동사였다. 그럼 이거를 대신할 때는 똑같이 비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녀는 예뻐. So am I. 나도 예뻐. 뭐 이런 식인데. 아, 그렇구나.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다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맞춘 게 정답이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의 두가 왜 대동사인지 아시겠죠?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대동사였고요. 1번입니다. Does he love his parents? 그러면 이때 does는 원래 lov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타난 does다. 조동사죠. 자, 그 다음 2번은 Jason likes soccer and so do I. 방금 봤었죠? 제이슨은 축구를 좋아하고요. 나도 그래요. 나도 뭐 한다는 거야? 나도 like soccer.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죠. 대동사. 답이 나왔네요. 2번으로 아까 찾으셨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일단 2번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Liz doesn't like drawing pictures. Liz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4번. My father does the dishes after dinner. 우리 아빠는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십니다. 이거는 일반 동사죠. 자, 마지막은 I don't want to go there alone. 나는 거기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일반 동사를 부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쓰고 있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의 조동사는 이거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had better 이라는 조동사 기억나시나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자, 요거의 출제 포인트가 꼭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의미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정형의 낫의 위치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had better 조동사기 때문에 엄연히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중요하고요. 투부정사라든지 ing 형태 절대 안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not의 위치는 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바로 뒤에 붙여주면 돼요. 가운데 낀다든지 hadn't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had not better 아니고요. had better not이 맞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골라볼게요. You had better. 그렇죠. 아까 강조했죠.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Take a bus. 너는 버스를 타는 편이 좋겠구나. You had better not take a bus. 요거 not의 위치 잘 쓰고 있죠?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강조했지만 얘도 역시나 부정 붙여도 어쨌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이게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듣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have to의 느낌이야. 충고 조언하는 느낌의 조동사라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를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의 조동사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일단 he 나와 있고요. 뒤에가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는 피아노를 매우 잘 쳐. 근데 앞에 조동사를 붙여서 좀 의미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요?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괜찮죠? 피아노를 잘칠수 있다. He may play the piano very well. 피아노를 잘 칠지도 모른다. 자, 정답은 일단 3번이야. Has better. 이런 거 없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 앞에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had better은 그 자체로 형태 고정입니다. 그래서 has better 이라는 건 없다. had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he will be able to play the piano very well. 피아노를 잘칠수 있게 될 거다. It doesn't have to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는 피아노를 잘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나머지는 다 의미도 괜찮고요. 형태도 알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동사의 출제 포인트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 이런 날씨 기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죠. 자, 계절을 영어로는 seas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펠링도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season, season, 계절이란 뜻이고요. autumn. Autumn이라는 단어는 가을입니다. 자, 미국식 영어 발음 주로 북미에서는 autumn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영국식 발음으로는 autumn이라고 하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스펠링이 끝에 n이 붙어 있지만 이 n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m까지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utumn, autumn 혹은 autum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흔히 미국에서는 주로 fal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둘다 가을이란 뜻이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bloom. bloom은 꽃을 피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 ripen. ripen은 익다 혹은 여물다라는 뜻이고요. weather. weather는 날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favorite. Favorite는 좋아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그림 봤었던 것 기억나죠? 자, 이런 사계절에 해당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단어들이 잘 들리는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The four seasons are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In the spring, the cold air goes away. All the leaves turn green and flowers bloom.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Fruits begin to ripen. In the autumn, leaves change color. People get ready for cold weather. In the winter, you can see snow. Many animals stay inside because it is cold outside. Everything is quiet. Every season has something special.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0: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가볼게요. The four seasons are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자, 이렇게 사계절을 얘기를 하고 있죠.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In the spring, 봄에는요, the cold air goes away. 자, 차가운 공기가 goes away, 물러갑니다. All the leaves turn green and flowers bloom. 자, 얘들아, leaves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단수 형태로 leaf, 그러니까 나뭇잎 혹은 이파리란 뜻이잖아요. 복수형으로는 leaves라고 합니다. 그래서 all the leaves라고 하면 모든 잎들이, 잎사귀들이 turn green, 초록색으로 변해요. And flowers bloom, 꽃들이 이렇게 꽃을 만개한답니다. 꽃을 피우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첫 번째 계절인 in the spring,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잎사귀들이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꽃이 만발합니다.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자, 여름에는요, 아주 더워요. Fruits begin to ripen. 자, 날씨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과일도요, 익기 시작합니다. In the autumn, 자, 가을에는 leaves change color. 이파리들이 이제 색깔을 변화시켜요. People get ready for cold weather. 사람들은 get ready for라고 하면 준비를 하다라는 뜻이어서 추운 날씨에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In the winter, 겨울에는 you can see snow. 우리 눈을 볼수 있죠. Many animals stay inside because it is cold outside. 자,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잖아요. 자, 많은 동물들은 내부니까 뭔가 실내가 되겠네요. 실내에 혹은 뭔가 동굴이라든지 이런 안쪽이 공간이 되겠죠. 이런 곳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바깥이 추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Everything is quiet. 자, 모든 게 조용한데요. 지금 어떤 계절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추운 날씨인 이 겨울의 어떤 분위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Every season has something special. 자, 모든 계절은요, 각각의 특별함이 있죠.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자, 이렇게 네 계절 중에서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선생님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설명 있었던 대로 정말 만물이 다 소생하고 다 초록초록하고 푸릇푸릇하니까 선생님 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우리 reading comprehension, true or false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number one. You can eat many fruits in the spring. 자, 당신은 많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in the spring이라고 하면 봄이죠. 자, 봄에 얘들아, 봄에 우리 과일을 주로 먹나요? 봄에 과일을 먹나요? 아니죠. 자, 과일이 익기 시작하는 계절은 그렇죠. 여름부터 과일이, 대부분의 과일이 익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정답은 우리 false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Leaves turn green in the spring. 잎들이 자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언제요? In the spring. 맞아요. 봄이죠, 봄. 자, 봄에 얘들아 초록색으로 모든 게 변하는 게 맞나요? 잎들이 변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정답은 true라고 볼수 있고요. 실은 이 spring이라는 단어, 얘들아 원래 무슨 뜻도 있죠? 스프링.

0: 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우리말로도 스프링 이렇게 용수철의 의미도 있죠. 동사로 쓰면요, 튀어오르다란 뜻이요. 스프링 생각해서 이렇게 튀어오르면 되고, 뭔가 새싹들이 뭔가 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뿅 하고 튀어오르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spring 봄에는요, 잎들이, 잎사귀들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자, 3번 볼게요.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Obviously, the answer is true. 당연히 사실이겠죠. True가 맞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is라는 아이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summer라는 계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절에서 덥다, 온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에서는 이런 is라는 아이를 써줘요. 자, 이런 아이들을 비인칭 주어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날씨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요일을 이야기할 때 주로 is을 쓴다라는 거. Right? 그래서 it is very hot이라든지 it is summer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it is raining,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비인칭 주어 is을 쓸수 있습니다. 자, 정답 true 확인했고요. 이제 4번 볼게요. In the winter, you can see flowers outside. 겨울에 뭘볼수 있다? 아, flowers outside. 꽃들을 외부에서 볼수 있답니다. 자, 꽃을 볼수 있는 게 아니었었지요. You can see snow. 그렇죠. 눈을 볼수 있는 거지. 꽃을 보기에는 좀 어렵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Reading Clear로 함께 독해해 보았고요. 이어서 Speaking Clear로 가볼게요. 자, Speaking Clear에서 가장 포인트로 볼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에서 animal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으로 s가 붙었죠. 그런데 바로 뒤에 동사를 보니까요, 머물다라는 뜻의 stay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얘들아, animals 그리고 stay로 연결이 되죠. 이럴 때 굳이 이렇게 나눠서 뭔가 pause가 없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발음하게 되면 animal stay라고 연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Many animals stay. 자, 그리고 바로 뒤에 ins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inside는 안에, 내부에, 실내에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stay라는 단어와 역시 inside라는 이 부분 거의 모음을 하나처럼 연결해서 stay inside 이기보다는 stay inside라고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Many animals stay inside. 다시. Many animals stay inside. Many animals stay inside. 자, 이 부분 여러분 소리내서 지금 발음해 보시고요. 우리 전체 문장도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Many animals stay inside because it is cold outside.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려줄게요.
1: Many animals stay inside because it is cold outside.
0: 네, 정말로 마치 한 단어처럼 animals stay inside, animals stay inside로 들렸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발음해 보면 좋겠어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전형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추운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ow seasons occur. 어떻게 계절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먼저 그림을 일단 선생님 보여줬을 때, 자, 우리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뭔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뭐,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런 복장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전구 모양을 우리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를 한번 볼게요. Over the course of year, 자, 1년 중에 the earth goes on journey around the sun. 자, 이렇게 지구는요, 태양을 두고 빙빙 돌죠. 태양을 두고 돕니다. The reason we have our seasons. 우리가 계절을 갖는 이유가 is because the earth is tilted. 지구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살짝 tilted,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여기 보면 지구가요, 정말 이 축을 기준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죠? The earth

tilt affects the amount of daylight each hemisphere gets. 자, hemisphere는 반구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보았을 때 북반구가 있고 아래쪽이 남반구이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대요. 각각의 반은 1조량의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이게 결국에 뭘 만든다? The temperature hotter or colder. 더 덥게 하거나 혹은 더 춥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 우리는 위쪽, 동북아시아 쪽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이렇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계절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렇죠. 뭔가 겨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대로 아래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12월이긴 하지만 약간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이땐 여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대로 호주에서는 이렇게 네, 반팔을 입고 크리스마스를 맞기도 하죠. 자, 우리 계속해서 뭔가 계절과 관련된 이야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이어서 Grammar Clear에서 어법 정리까지 함께 해볼게요. 다음 밑줄치인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번에 일단 단어를 보니까요. leaf, 나무에 있는 잎들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leaves라고 하면 복수형의 단어가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단수형의 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 복수형을 쓸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아 어디냐면 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all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all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all이라고 하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것들이라고 해서 특정한 것 들을 한정한다 라고 해서 한정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al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항상 복수 형태의 명사가 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다시 all 뒤엔 뭐가 온다? 맞아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 개,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집합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쓴다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leaf가 아니고 all the leaves turn green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all이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동사의 수도 항상 정해져 있다. 자, 앞에가 뭐기 때문에? 맞아요. 복수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또한 복수 형태로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동사라면 뭘 쓰고? 비동사라면 복수형의 비동사 are를 쓰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렇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화 없이, 다시 말해 s나 es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l the leaves turn green and flowers bloom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leaves이고요. 이제 B번 확인해 볼게요. 자, B번은 여기입니다. ripening과 ripen 둘 중 하나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동사입니다. 자, 볼게요. begin이라는 동사, 얘들아 뜻이 뭐죠? 그렇죠. begin은 시작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to 자체를 전치사 to로 볼 건지 아니면 to 부정사의 to를 볼 건지를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전치사라면 전치사 뒤에 자리는 목적어 자리로 정해져 있죠. 자, 목적어에는 어떤 품사가? 그렇죠. 명사의 품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ripening도요. 분사가 아니라 왜요? 분사는 형용사 성질이니까 여기서 ing의 형태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뭔가 동명사가 아닌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to가 만약에 to 부정사라면은 to 부정사라는 것 자체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to 앞에 동사가 쓰여서 to 뒤에 동사가 쓰여서 to 부정사인지 아니면 전치사로서의 목적으로 동명사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begin이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시작하다 라는 이렇게 타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목적어를 취할 경우에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명사의 형태를 써도 돼요.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지금 선생님 출제를 한 건데요. 만약에 to가 얘들아 없다면 다시 만약 여기에서 to가 있지 않다면요.
first begin ripening.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익기 시작한다? 과일들이 익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to가 없다면 동명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앞에 전치사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뭘로 보는 게 맞다? begin to ripen 이라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게 맞겠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정답 뭐다? first begin to ripen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C번 볼게요. 자, C번에 are를 쓸 건지 is를 쓸 건지.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수의 일치 문제죠. 단수의 동사를 쓸 건지 아니면 복수의 동사를 쓸 건지. 자, 이게 관건인데요. C번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everything의 뜻이 뭐죠? 맞아요.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all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all이라는 I는 뒤에 항상 복수 형태의 명사와 당연히 복수 형태의 동사가 따라오는데 every가 붙은 이런 경우에는요. 이 아이만 뒤에 단수 명사를 쓰는 규칙이 있어요. 자, 원어민들의 나름대로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everything은 단수 취급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동사는 단수의 동사를 쓰는 게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everything are이 아니고요. everything is quiet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게 조용합니다. Everything is quiet. 자, everything은 뭐다? 특이하게 우리말 해석은 모든이지만 모든 것이지만 단수 취급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는 이거였죠. 관계대명사 whose는 소유격을 나타낸다. 맞아요. 관계대명사 who에 유독 특이하게 소유격을 이렇게 whose로 나타낼 수 있어서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자, everything은 복수 명사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Spring, Summer, Autumn, Winter 자, 사계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hat's the bad news?
1: Well, follow me. Remember I borrowed your car a few days ago? Well, I scratched the side.
0: 진짜. It's not that bad. You can't even see it.
1: Oh, but I feel terrible. When I get the job, I'll have it fixed.
0: Huh? Why isn't it turning on? What? There's no oil? It's empty?
1: So sorry, Kevin. That was the very bad news. By the way, it's not oil, but gas in English. Bye!
0: Hey! That's not important here. Oh, my poor car. 가스 넣게 돈 줘. 돈 가스. 돈 가스.
2: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저와 함께 복습 한번 더 해볼까요? Let's go! 자, 크리스틴이 보입니다. Kevin, where are you? Come here. Hurry! Kevin, 어디 있니? 빨리 좀 와봐. 빨리. 그러자 케빈이 What? What's going on? 왜? 무슨 일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Let me take a breath. 숨 좀 돌릴게. Do you want good news first or bad news? 좋은 소식부터 알려줄까? 아니면 나쁜 소식?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Good news first or bad news. 좋은 소식부터 알려줄까? 아니면 나쁜 소식?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Good news first or bad news. 그러자 케빈이 Good news first. 좋은 소식부터.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I passed the first phase of the job interview. 나 1차 면접 통과했어. And made it to the last stage of the interview.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마지막까지 올라왔다구. 그러자 케빈이 Wow,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와, 정말 축하해. 대단하다. So, what's the bad news? 근데 나쁜 소식이 뭐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follow me. 따라와봐. 오, 자동차가 보이네요. 자,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Remember I borrowed your car a few days ago? 내가 며칠 전에 너의 자동차 빌린 거 기억나? Well, I scratched the side. 아, 근데 내가 옆에 좀 스크래치를 냈어. 그러자, 네, 케빈이 네, 표정 관리가 안 되죠?
0: It's not that bad. 그렇게 나쁘진 않네. You can't even see it. 잘 보이지도 않고 괜찮네.
2: 그러자 크리스틴이 But I feel terrible.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 When I get the job, 내가 만약에 일자리 구하면 I'll have it fixed. 내가 꼭 고칠게. 알았지? 그러자 케빈이 Huh?
0: Why isn't it turning on?
2: 이거 시동이 왜 안 걸려?
0: What? 뭐야? There's no oil? It's empty?
2: 잠깐만, 여기 휘발유도 안 넣은 거 아니야? 여기 비었네? 그러자 크리스틴이
0: So sorry, Kevin. Oh, 미안해, Kevin. That was the very bad news.
2: 그게 정말 나쁜 소식이었어. By the way, 그나저나,
0: it's not oil, but gas in English.
2: 영어로는 오일이 아니라 gas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발유는요, oil, 기름. 우리가 흔히 기름, oil이라고 알잖아요. oil이라고 안 합니다. gas, 휘발유는 gas, 아니면 gasoline이라고 해야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차에 넣는 기름을 얘기할 때 외국에서는 gasoline의 줄임말인 gas를 씁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0: Hey, that's not important here.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Oh, my poor car. 내 불쌍한 자동차.
2: 정말 재밌네요. 역시 크리스틴. 너무 웃긴 캐릭터예요. 좋습니다. 이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저의 베스트 프렌드 제이미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in, 제이미!

0: That's not important here. Oh, my poor car. 가스득해 돈 줘. 돈 가스. 돈 가스.
1: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주세요. Good news first or bad news? Good news or bad news? 여러분들, good news or bad news? Good news요? Good news는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See you next week.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can't로 시작하는 표현들을 볼 겁니다. 요 can't가 쓰여가지고 뒤에 수거처럼 따라 나오는 요 딱 두 표현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정말 딱 유일하게 can't로 시작하는 수거 표현들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 really can't afford to spend any more money this month. 아, 나 진짜 이번 달에는 더 이상 돈을 쓸 여유가 없어.

Okay, then. Don't buy anything. 알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사지 마. Thanks for the advice, but I just can't help spending money on shoes. 조언해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신발 사는데 돈을 쓰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 뭔가 이번 달에 이미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신발은 사야 돼. 앗, 한정판이잖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빚댄 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다이얼로그는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본문의 일부에 있었던 내용을 선생님이 살짝 각색을 한 겁니다. 어느 교과서인지는 얘기하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튼 거기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데요. can't로 시작하는 유일하게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두 표현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can't 관련 표현은요. can't afford to be입니다. 일단 우리 can't라는 것 자체는 의미를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고 있잖아, 그죠? can't가 can이 할 수 있다고 can't는 할 수 없다잖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능력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건데 afford라는 단어가 뭐뭐를 할 어떤 여유, 능력, 막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can't랑 만나니까 여유가 없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요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can't afford to be 요 세트가 중요해. can't afford ing 하면 안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can't afford라는 이 뜻 자체의 chunk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걸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문을 보면 이랬죠. 아, 나는 정말 정말 진짜로 여유가 없어. 더 이상의 돈을 쓸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실제로 can't afford to be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인 여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통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할 때를 얘기하고는 하는데요. 뭐 거의 90%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예문이 교과서에 나오지만 10% 정도는 이런 예문도 등장합니다. The team can't afford to lose another game 이라는 건데 그 팀은 또 다른 게임을 질 여유가 없다. 직역을 하면 이렇죠. 질 여유가 없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 게임을 더 지면 2부 리그로 강등되거나 아니면 한 게임을 더 지면 뭐 이번에 예선 통과를 못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도 꼭 경제적이지 않더라도 아, 더 이상 이럴 여유가 없어 라는 뜻에서 이런 예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많은 친구들이 요걸 헷갈려 하길래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예문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We can't afford to buy a new house right now. 나 지금 당장 새 집을 살 여유가 없어. 언뜻 보면 한글로 해석하면 오, 굉장히 괜찮은 예문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왜 굳이 이렇게 쓰지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굳이 to buy 해서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도 we can't afford a new house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to buy 없이 a new house 명사를 바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투부정사를 그러니까 뒤에 ing를 쓰지 말고 투부정사를 쓰라는 거지 can't afford만 놓고 보면 바로 뒤에 명사는 당연히 와도 됩니다. 그런 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Can't afford 다음에 ing는 안 돼, 투부정사는 돼, 명사는 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Can't help ving인데요. 얘는 또 중요한 게 help 다음에 ing가 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신발에다가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즉, 돈을 쓸 수밖에 없어. 내가 뭔가 이거를 내가 막 컨트롤할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이 바로 이건데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라고 하면 나는 너와 사랑해.

0: 빠지지 않을 수 없어. 라는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이죠. 그만큼 너가 너무 뭐 매력적이고 너와 나는 운명의 데스티니고 뭐 이제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런 문장을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봤는데요. 뜻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가능한 건지 ing가 가능한 건지도 중요한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올해 해외로 여행 갈 여유가 없어. 조금 슬픈 얘기죠. 보통 이런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쵸. Can't affor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We can't afford to travel abroad this year. We can afford to travel abroad this year.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보죠. 난내 월급으로는 차를 굴릴 여유가 없어. 자,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까지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Can't afford to까지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Can't afford 다음에 ing는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티브는 영화관에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소리를 엄청나게 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자, 요 자리에는 couldn't help.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과거 시제였고요. 뭐 이런 경우엔 이제 스티브가 너무 무서운 공포 영화를 봤는데 소리를 너무 놀라서 질렀다거나 아니면 맨날 막 스포일러 하는 걸 좋아하는 애거나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하지만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는 fall 이라는 동사 ing까지 한번 챙겨볼게요.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쵸. 엘비스 프레슬리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이 한 번쯤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really can't afford to spend any more money this month. Okay, then don't buy anything. Thanks for the advice, but I just can't help spending money on shoes.
0: 이렇게 해서 오늘 can't로 시작하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꼭꼭 배워야 하는 두 가지 표현 봤습니다. Can't afford to be.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Can'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두 가지 꼭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영단어 같이 들어볼까요?
1: Fine. F-I-N-E. Fine. Fine. Meet. M-E-E-T. Meet. Meet. Morning. M-O-R-N-I-N-G. Morning. Morning.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greetings, 인사 이 편이에요. 인사랑 관련된 단어들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좋은, 괜찮은, fine이에요. 우리가 기분이나 날씨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은 만나다, meet이에요.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아주 신나죠? 만나다, meet. 그 다음은 아침 또는 오전, morning이에요. 친구들, what time do you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Morning. 자, 그럼 우리 써니와 함께 단어 훈련을 해볼게요. 같이 연습해봐요. 좋은, 괜찮은, fine, fine. 만나다, meet, meet. 아침 또는 오전, morning, morning.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Fine. Fine. Meet. Meet. Morning. Morning.
0: 자,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The weather is fine today. 오늘은 날씨가 좋아. 친구들, what do you like to do on a fine day? 여러분, 날씨 좋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같이 듣고 따라해 볼까요? The weather is fine today. Very good. Our next sentence. I'm going to me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만날 거야. 와, 좋겠다. 나도 친구 만나고 싶어.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I'm going to meet my friend. Excellent. Okay, here is our next sentence. I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친구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I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Afternoon. A-F-T-E-R-N-O-O-N. Afternoon. Afternoon. Evening. E-V-E-N-I-N-G. Evening. Evening. Night. N-I-G-H-T. Night. Night.
0: 자, 그 다음 단어는 오후, afternoon이에요. 우리가 good afternoon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정확한 발음은 afternoon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 다음은 저녁, evening이에요. 해가 다 지고 나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해요. 저녁은 evening. 그 다음 단어는 밤, night이에요. 보세요. What is this? It's the moon. 달이에요. 아주 예쁘죠? 밤, night. 그럼 이제 이 단어를 반복 연습 해볼게요. 오후, afternoon, afternoon. 저녁, evening, evening. 밤, night, night.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 단어를 같이 다시 들어봐요.
1: Afternoon. Afternoon. Evening. Evening. Night. Night.
0: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0: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 will meet her this afternoon.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let's move on. What will you do in the evening? 너는 저녁에 무엇을 할 거니? 우리 친구들은 저녁에 무엇을 해요? TV를 봐요? 아니면 숙제를 해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will you do in the evening?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I see the stars at night. 나는 밤에 별을 봐. Night. 밤이란 뜻이죠. 밤만 되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예쁜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I see the stars at night. Great job!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쭉 얘기해봐요.
1: Fine. Fine. Meet. Meet. Morning. Morning. Afternoon. Afternoon. Evening. Evening. Night. Nigh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단어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사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오늘의 미션 같이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이용하여 현재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He blank three dogs. 그는 세 마리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이빈 칸을 어떻게 채우면 되는지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친 후에 같이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러 갈까요? 여러분, 동사에는요, 총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비동사. 두 번째는 일반 동사, 세 번째는 바로 조동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를 알아볼 건데요. 일반 동사는 뭐뭐 하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반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원형 끝에 s 또는 es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 3인칭 단수 주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3인칭.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를 가리키고요. 단수는

수가 딱 하나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3인칭 단수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명 혹은 다른 사물 한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he, she, it, Paul, my friend가 주어일 때,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동사원형 끝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것이 일반 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동사는요,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 혹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예문 한번 볼까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또는 she is hungry. 그녀는 배고프다.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He is at home. 그는 집에 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이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일반 동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동사는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예를 들어,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내가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할때 like가 바로 일반 동사입니다. They play baseball every day. 그들은 야구를 한다. 매일. play baseball에서 play. 자, play 뒤에 운동명이 오면 그 스포츠를 하다라는 뜻이죠. play도 뭐뭐를 하다, 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주고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의미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쓸까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원형 끝에 뭘 붙여요? s나 es를 붙여줘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 주어가 1, 2인칭이거나 아니면 3인칭 복수일 때, 그럴 때는 동사원형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s를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eat, 먹다에 s를 붙여서 eats라고 해주면 3인칭 단수 현재형 일반 동사가 됩니다. 다음, drink, 마시다. S를 붙여서 drinks라고 써주고요. read, 읽다. 역시 S를 붙여서 reads. sleep, 자다. S를 붙여서 sleeps. like, 좋아하다. S를 붙여서 likes.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S나 X, SH, CH, O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S를 붙이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S가 아니라 ES를 붙여줍니다. pass. 통과하다에는 es를 붙여서 passes. fix, 고치다. es를 붙여서 fixes. finish, 끝내다. 역시 es를 붙여서 finishes. watch, 보다. es를 붙여서 watches. go, 가다. es를 붙여서 goes.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이때는 y가 짜잔! 하고 변신합니다. 뭘로? i로.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나서 es를 붙여줘요. fly, 날다. y 앞에 l 자음이 왔죠.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flies라고 해줘요. try, 시도하다. y 앞에 r 자음이네요. y를 i로 바꾸고 es, tries 이렇게 적어줍니다. study, 공부하다. 마찬가지로 y 앞에 자음 d가 왔죠.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studies라고 적어줍니다. cry, 울다. 역시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cries라고 적어주시면 완성.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y 앞에 자음이 아닌 모음, 아에이오우가 올 때는요, y를 i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s를 붙여주시면 돼요. play, 놀다. 그냥 S 붙여서 place라고 해주고요. buy, 사다. S를 붙여서 buys라고 해줍니다.
enjoy, 즐기다. 역시 s를 붙여서 enjoys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y 앞에 a, y 앞에 u, y 앞에 o. 모음이 올 때는 y를 i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규칙 변화형도 있는데요. have, 가지다 동사의 경우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불규칙하게 변화해요. 그래서 has라는 이 형태를 따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퀴즈 풀어볼게요. Jessica blank English on Tuesdays. 자, 우리 주어진 단어는 study, 공부하다입니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s나 es를 붙이고 3인칭 단수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Jessica.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가 맞네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study 같은 경우에는 y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 아닌 자음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studie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Jessica studies English on Tuesdays. Jessica는 화요일마다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2번. My dad blank to work by bus. 우리 아버지께서는 버스를 타고 일에 가신다. 여기서는 동사 go를 쓰라고 하는데요. 주어가 my dad,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죠. 역시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러니 s나 es를 붙여줄 건데요. 오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my dad goes to work by bu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He played the piano very well. 그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친다. 자, play. play는 y로 끝나는데요. 어라? 앞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있죠.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s를 써줍니다. 주어가 역시 3인칭 단수니까요. 그래서 he plays the piano very wel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 They blank lunch at 12. 그들은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주어가 3인칭 복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동사 원형 써주면 되고요. You. 역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러면 동사 원형 그대로 써서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He blank three dogs. 이때 have는 불규칙 변화해서 has로 바꿔주세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자, 이렇게 오늘 일반 동사 현재형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문, 의문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6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볼까요?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축축한 느낌, 건조한 느낌 등이 들죠. 오늘은 촉감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물건을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만졌을 때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할 것 같지 않나요? 또 두 번째 물건, 돌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마른 땅을 한번 보세요. 만졌을 때 굉장히 물기가 없고 메말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러한 촉감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oft. soft. 부드러운이에요. 쌤은 soft라는 단어를 보면 이 soft ice cream이 생각나는데요. soft ice cream. 한입 베어 물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크리미하잖아요. 이러한 soft ice cream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soft, 부드러운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soft, S, O, F, T, soft.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cake is sweet and soft. 이렇게 말했어요. 이 케이크는요, sweet and soft니까 달콤하고 어때요? soft, 부드러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pillow feels very soft. Pillow는요, 베개입니다. 나의 베개가 어떤 느낌이 나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soft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건 soft인데 딱딱한 건 뭐라고 할까요? 딱딱한 건 hard. hard. 이렇게 말합니다. 자, hard 한번 써볼게요. 스펠링은 H A R D. 읽어볼까요? hard. hard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가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강도가 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딱딱한 것도 되고요. 우리 문제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라는 의미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hard가 쓰였는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This cookie is hard but delicious 라고 했어요. 이 쿠키는 hard하지만 맛있다. 쿠키가 식감이 어떤 거예요? 딱딱한 거죠. 이 쿠키는 딱딱하지만 맛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이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죠.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get up early라는 건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가 되는 거죠.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hard의 마지막 의미, 우리 열심히라는 뜻 기억나시죠? 하나 더 볼게요. We studied hard and we passed the exam.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pass the exam이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rd의 세 가지 의미는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dry인데요. 이 dry는 건조한 혹은 마른이라는 의미로 뭔가 물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날씨 표현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를 우리가 dry weather 이라고 합니다. dry weather. 자, 그러면 비가 오는 습한 날씨, 반대말은 뭘까요? 이건 wet. we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et weather 이라고 하면 됩니다. wet weather은 비가 오는 습한 날씨고 dry weather은 건조한 날씨예요. 자, dry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스펠링 바로 외워서 써볼게요.
D

or why?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dry sk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dry skin은 어떤 피부일까요?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건조한 피부예요. 뭔가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your shirt is dry now 라고 했어요. 너의 셔츠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탁하고 축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자,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푹신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S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soft라고 합니다. 반대로 뭔가 굉장히 딱딱한이라는 단어는요? 네, hard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없이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건 영어로 뭐라고 하죠? dry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단어들과 함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역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Wow, what's our topic of the day? Let's go! Alright, guys. Let's look at the pictures.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오, 경기장이 있고요. 공이 있고요. And a goalpost, 골대가 보입니다. 아, 과연 이 세 가지 떠오르면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시나요? Bingo! 오늘의 주제,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soccer, 축구입니다. 우후! 자,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축구는요, 여러분, 11명의 선수가 직사각형, rectangle 모양의 잔디 구장에서 펼치는 경기입니다. 와우, 발로 공을 차고 상대편 골문에 공을 넣으면 득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축구, soccer도요,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 용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가운데를 보시면 halfway line, 중앙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원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를 바로 center circle.

0: Circle, 경기장 중앙에 그려진 원입니다. Center Circle이고요. 그리고 각 진영에 골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goal, goal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오늘의 스포츠 축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만나 보시죠. Shoot. 공 따위를 슛하다, 차다, 던지다. Header. Heading. Goalkeeper. 골키퍼.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배워볼까요? Shoot. 공 따위를 슛하다, 차다, 혹은 던지다. 하지만 축구잖아요. 자, 제가 축구공을 찹니다. 내가 축구공을 찬다. 뻥. 어떻게 표현할까요? I am shooting a ball. 나는 축구공을 차고 있다. I'm shooting a ball. 나는 공을 차고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hooting a ball. Very good. 두 번째 표현은 heather, heather, heading입니다. Heading.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냥 heading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heathe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heading으로 골을 넣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그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해볼까요?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goalkeeper. 마지막 표현이죠? goalkeeper. 자, 골키퍼는 골키퍼가 되겠죠? He is a good goalkeeper. 그는 훌륭한 골키퍼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s a good goalkeeper.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Let's go! Shoot. 공 따위를 슛하다, 차다, 던지다. Header. Heading. Goalkeeper. 골키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Let's make a sentence. Alright. He scored a goal with a 그는 blank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자, 힌트 드렸어요, 여러분. He scored a goal with a blank. Count on three, three, two, one. 정답은 Heather. 그렇죠.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그는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아주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죠. I am blank a ball. 자, 나는 공을 자, 힌트 드릴게요. 치다. 공을 차다. 아까 배웠죠? 그렇죠. I am 3, 2, 1. Very good. Shooting a ball. 참 잘했습니다. I am shooting a ball. 나는 공을 차고 있다. I am shooting a ball. 따라해볼까요? I am.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sentence. He is a good blank. He is a good blank. 자, 축구에선 빠질 수 없는 포지션이죠? 자, 이분들께서는 공을 잘 막아줘요. 네, 힌트 드렸어요. 3, 2, 1. 정답은 goalkeeper. He's a good goalkeeper. 따라해볼까요? He's a good Goalkeeper.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go!
1: Soccer is a sport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Soccer is a sport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0: There are many skills in soccer. There are many skills in soccer. I am shooting a ball. I am shooting a ball.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My friend is a good goalkeeper. My friend is a good goalkeeper.
1: Soccer is a sport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2: 축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1: There are many skills in soccer.
2: 축구에는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1: I am shooting a ball.
2: 나는 공을 차고 있습니다.
1: He scored a goal with the header.
2: 그는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1: My friend is a good goalkeeper.
2: 내 친구는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1: 네, 오늘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Shoot, header, 그리고 goalkeeper.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동작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꼭 외워두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already. Let's go.
1: Let's go.
2: Woohoo.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쇼핑을 마치고 나온 케빈과 크리스틴. 벌써 배가 출출하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면 어떠냐고 케빈이 제안을 합니다. Well,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저는 개인적으로 떡꼬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카툰 속에 버리기엔, 흘려버리기엔 아까운 생생한 표현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쏙쏙 배워볼게요. 자, 쇼핑도 잘 했고 이제는 뭔가 좀 먹어봐야 되겠죠? 아, 배가 출출한데 뭐 좀 먹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수락을 하면서 콜! 좋아! 라고 하네요. 하지만 콜이라는 것은 바른 영어 표현 아니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우리 수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때는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ounds good, 좋은 생각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why not? Why not? 재밌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하면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라는 유쾌한 수락의 표현입니다. Why not? 까지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케빈이 제안한 음식은요.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보면 어때? 물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나라의 음식이 있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 먹어봐야 되겠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hy don't you? Why don't you? 에요. 왜 안 하니? 아니고요. 뭐뭐 하면 어떠니? 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동작이 나와서 그거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우리 카툰 속에서 케빈은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사용했죠.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 외에도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뭔가 제안할 거 있어? 이거 먹어보라고 추천해 줄 거 있어? 물어봤더니 How about 떡볶이? How about 떡볶이라고 제안을 했네요. 떡볶이는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면 되고요. 글로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T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떡볶이? 떡볶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네요. 뭐뭐는 어때? 조금 전에 why don't you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How about 다음에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떡볶이처럼 이름이요. 떡볶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전에 봤었던 why don't you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작이 나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둘 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는 어때? 제안하는 표현들입니다. 떡볶이는 어때? 라고 이제 케빈이 얘기를 했더니 아, TV에서도 많이 보고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맵지는 않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살짝 걱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다 안심시켜주는 케빈입니다.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여기서의 one은 떡볶이를 받아주는 말이에요. 매운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라는 뜻인데요. 이 ask for 이라는 것이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주세요가 ask for이 되겠죠.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Less spicy니까 덜 매운 거거든요. 덜 맵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즉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 you got it! 벌써 군침이 도네. 맛있겠다. 오늘의 표현이네요. 벌써 군침이 도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벌써 군침이 도네. 이 문장은요. My, 내 mouth, 입에 is watering, 침이 고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water 이 물이지만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 뭐죠? 침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도 water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하면 내 입에 침이 고이고 있다 already 이미 벌써 입에 벌써 침이 고이고 있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벌써 군침이 도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해 볼게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자,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리듬 살려서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이 한 문장 한 번 더 보면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 벌써 군침이 도네.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Just thinking about it.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makes my mouth water. 입안에 침이 고인다 라는 뜻이네요. 함께 말해 볼게요.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써보겠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버거집 가재요. 고기가 지글지글 치즈를 싹 녹여서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어떻게?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이런 표현도 있네요. 누가 뭘 먹자고 할 때 안 먹고 싶어요? 그건 별로 안 당겨.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엄마가 점심으로 샐러드 먹자고 하시네요. 어제도 샐러드, 오늘도 샐러드. 그거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어떻게?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Great. 카툰으로 배워본 오늘의 영어 표현들 어떠셨나요? 재미난 표현들 많이 있었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이 왔을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생생한 카툰으로 만날게요. 안녕!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의 날개를 슝 달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동생이 내 허락도 없이 자꾸 내 블록을 가지고 놀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한마디 해야지. Don't touch my blocks. 내 블록 만지지 마. 동생의 대답은 치사하게 굴지 마. 클릭.
1: Don't touch my blocks.
2: Don't be mean.
1: You need to ask me.
2: I get i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늘 채울 빈칸은 어디 보자. 만지다. 만지는 거, 손대는 거. 치사한, 못된. 오, 이거 좋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쵸? 묻다, 물어본다, 이런 뜻. 이렇게 세 개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거. 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Don't. My blocks 에요. 일단 don't는 뭐예요, 친구들? 기억하지? 오,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 don't 뒤에다가 동작을 넣어서 그 동작 하지 마. Don't run 하면 뛰지 마세요. Don't jump, 점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번에는 만지다란 말이에요. 만지는 거, 손대는 거. 그렇죠.

0: 터치. 우리말로는 터치이지만 영어로는 touch. touch. touch. 한 박자로 발음해요. 터치. 이 되지 않도록 여기 ch의 소리는 ch. ch. 이렇게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touch. touch. Don't touch my blocks. 우리말 블럭은 영어로 blocks 이렇게 쓰고요. 내 블럭 하나만 손대는 거 아니니까 S까지 다 챙겨서 봐주세요. 야, 내 블럭에 손대지 마.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가 아니라 아, 치사하게 굴지 마.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자, don't be 다음에 치사한 못된을 넣을 거예요. 무슨 말이 있을까? 친구들 bad 생각했죠? 뭐 bad도 나쁘진 않은데 이건 좀 치사하다. 아, 너무 못됐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mean, mean. 이런 단어 친구들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 mean은요,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동작도 되고요. 이렇게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못된, 치사한, 조금 어려운 어른들 말로는 비열한, 막 뒤에서 뒤통수 치고, 막 사람들 속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 mean이라고 표현해요. Don't be mean. 오, 치사한 사람이 되지 마라. 치사하게 굴지 마라. 그랬더니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예요. You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Ask me.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I get it. 알겠어. 요렇게 대답을 했네요. 친구들, 이 마지막 알겠어는요, 알겠어. I get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는 나의 말투, 억양에 따라서, 아, 알겠다고. 요런 느낌으로, I get i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친구들,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표정, 말투, 억양 다 중요하다는 좋아요. 그럼 이 문장들 우리 리듬 살려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먼저 누나가 얘기를 했어요. 내 블럭에 손대지 마! 할때 어디 강조할까? 마!에 강조를 해야 되겠지. 하지마. Don't 강조할게요. 그리고 동작 중요하죠. 손대는 거, 만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블럭을. Don't touch my blocks. Don't touch my blocks. 요렇게 리듬이 생긴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 할수 있겠죠? 이번에는 남동생 대답. 아, 치사하게 굴지 마는 어디에 할까? 그렇지. 마에 don't에도 강조하고요. 치사한 못된 mean에 강조하면 되겠죠? Don't be mean. 한번 더. Don't be mean.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 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뭐할 필요가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You need to ask me. You need to ask me. 잘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I get it. 알겠어. 알게 됐다는 거. 그렇지. I get it. I get it. I get it. 이렇게 하면 조금 짜증나는 말투. I get it.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리듬까지 연습해 봤네요. 그럼 이 리듬 잘 기억하면서 앱을 켜서 우리 한번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자, 오늘도 speaking 눌러서 주제는 가족 눌러서 들어왔어요. Scene 6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먼저 듣고.
1: Don't touch my blocks.
0: Don't touch my blocks.
1: Don't be mean.
0: Don't be mean.
1: You need to ask me.
0: You need to ask me.
1: I get it.
0: I get it. 여기 남동생은 조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치? 알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근데 선생님, 오늘도 다 4개다? Excellent. 친구들은? 좋아요. 잘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돼요. 친구들. 실망하지 마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나만의 문장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 문장 한번 연습해 보고 싶어요. 많이 봤죠, 친구들? Don't. Don't be 다음에 성격이나 상태,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하면 don't 다음에 동작이지만 뭐 화내지 마 또는 이런 성격, 이런 상태를 갖고 있지 마라, 유지하지 마라.

0: 이렇게 할 때는 don't be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don't be 그렇지, 치사한, 못된, 요런 말을 넣어줬잖아요. 못되게 굴지 마, 치사하게 굴지 마, 뭐라고요? Don't be mean 이었어요. 자, 그럼 이 don't be 다음에 다른 말을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무례하게 굴지 마, 즉, 버릇없게 굴지 마, 이런 말 만들어 보고 싶어요. 버릇없는, 예의가 없는, 그렇지, rude거든요. rude. 그러면 don't be rude. Don't be ru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끄러워하지 마. 수줍어하지 마. 수줍은 부끄러워하는 shy거든요. shy 넣어서. 그렇지. Don't be shy. Don't be sh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장은 질투하지 마라는 문장이에요.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jealous. Jealous.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EA가 에 소리 나요. Jealous라는 단어 있어요. 질투하지 마. Don't be jealous. Don't be jealous.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형제 자매 간에 늘할수 있는 대화, 내거 만지지 마, 아, 치사하게 굴지 마, 이런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의 내용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정말 많이 하는 말이니까요, 친구들. 내가 많이 하는 말은 영어로 꼭할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화할 때 대답 고르잖아요. 오늘 고르지 않았던 대답 다시 한번 골라서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 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이거 실화야?
2: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나는 이 직업을 나중에 갖고 싶어 라는 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say what I want to be.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볼까요? The two children are thinking about their future. 둘 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ook at the boy. What does he want to be? 우리 남학생은 뭐가 되고 싶어 하나요? 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쵸? What about the girl? 아, 우리 여자친구는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Alright,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어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firefighter.
2: Why?
1: I want to help people.
2: That's great.
0: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요 말을 한번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자, 대화의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여기서 want to 뭐뭐는 뭐뭐를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e는 물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는 뜻의 질문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Good job! 자, be 대신에

0: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서 또이 문장을 응용해 볼수 있겠죠. What do you want to 뭐뭐는 당신은 뭘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to see? 라고 하잖아요. see는 보다니까 뭘 보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to see? 우리 박물관에 갈 건데, 우리 동물원에 갈 건데, What do you want to s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우, 배고파. 점심시간인데,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Good job. do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라는 가장 간단한 질문은 What do you want to do? 이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Good job. 뭘 갖고 싶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갖다는 have를 쓰니까 What do you want to have? What do you want to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 가질래요? What do you want to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I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firefighter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인데요. firefighter, 직역을 하면 불에 맞서 싸우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소방관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I want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기에 있는 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I want to be firefighter라고 하면 정확한 영어 문장이 아니에요. 어가 붙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소방관 아저씨들, 소방관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 거라 a firefighter라고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까지 아예 외워서 직업을 어 뒤에 한번 넣는 연습해 볼게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teacher 라고 하면 되겠죠? teacher가 선생님이니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I want to be a teacher. 잘했어요. 자, 혹시 춤추는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dancer가 바로 댄서죠. 그렇죠? 춤을 추는 사람. I want to be a dancer. 잘했어요. 변호사는 lawyer라고 합니다. I want to be a lawyer.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be a lawyer.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 want to be a까지 외워두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뒤에 직업만 넣어주면 돼요. Why? 아니, 왜 소방관이 되고 싶어? Why? 왜? 이렇게 물어봤죠? 대답은 I want to help people. Help people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I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였는데 방금 help people은 사람들을 돕다라는 말이니까 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라는 말이겠죠. 자, 딴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나 집에 가고 싶어. I want to go ho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go home. 내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놀고 난 후에 나 이제 집에 갈래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want to buy this 라고 하면 돼요. I want to buy this.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want to buy this. Very good. 어우, 졸려. 나 자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want to sleep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해볼까요? I want to sleep. Very good. 자, 저 해볼래요 라고 할 때는 I want to try 라고 하면 되는데 이 try라는 단어는 해보다, 뭐 시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입어보다, 먹어보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나 해볼게. I want to try. 나 입어볼게. I want to try. 나 먹어볼게. I want to try. 다 되는 거겠죠? 자, I want to help people. 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That's great.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That's great의 great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일단 great는 뭐 최고인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인 awesome. 최고인 넣어서 That's aweso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onderful. 이것도 뭐 엄청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That's wonderful.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알려줄 때는 That's great 하나만 쓰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What do you want to be?
2: I want to be a firefighter.
1: Why?
2: I want to help people.
1: That's grea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이제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표현들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뭐가 되고 싶어?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Good job. 자, 우리 남학생은 지금 보니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pilot이라고 하죠.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까요? pilot. 잘했어요. 그래서 I want to be a 뒤에 pilot만 넣어주면 되죠. I want to be a pilot. I want to be a pilot. 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날다라는 뜻이 fly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가 날다, 뭐, 아니면 뭐 곤충이 날다 할때 fly를 쓰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fly라는 표현이 비행기를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Airplane이 바로 비행기죠. 그래서 I want to fly an airplane 이라고 하면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요. 비행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 want to fly an airplane.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자 학생한테도 물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일단 우리 학생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수는 singer라고 하죠. 중간에 G가 있어서 singer라고 하면 안 돼요. singer라고 발음합니다. I want to be a sing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be a singer. Good job. 근데 왜? 일단 sing이라는 단어가 노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무대가 보이네요. 자, 무대 위에서라고 할 때는 on stage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어. I want to sing on stag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want to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Good job. 자, 이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오, 좋아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That's great. 또, That's wonderful. 또 있었죠? That's awesome. 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now we're gonna start.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Firefighter. Yup.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Good job. Help people. Help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singer.

0: want to be a pilot. I want to be a pilot. Fly an airplane. Fly an airplane. I want to fly an airplane.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be.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want to be a 들어가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2: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Monday. I have a cold. I can say my cold or flu symptom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근데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여요. 그쵸? The girl looks very sick. 어디가 아픈 걸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쵸? The girl is seeing a doctor.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단어는 cough. cough. 자, 기침이란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티처 저기 GH인데요. 왜 F 소리가 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자, GH가 같이 만나면 F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커흐 소리가 아니라 GH 그흐 소리가 아니라 F 소리를 내줄게요. 해보겠습니다. cough, cough. The girl is coughing. 여자아이가 지금 목이 부어있는데 왠지 기침을 할 것 같아요. 그쵸? cough, cough.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바로 runny nose. runny nose. 자, 얘들아, runny nose 하면 콧물이라는 뜻인데요. runny, runny 하기 때문에 액체가 묽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굉장히 물코에서 묽은 액체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콧물은 영어로 runny nose. okay? 자, 그리고 sore throat 나왔습니다. 인후통인데 목이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sore가 딱 따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애가 목이 빨갛죠. 그래서 지금 sore throat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fever. fever. 열입니다. 오, 여자아이. Look at her forehead. 여기 지금 냉감 패치를 붙이고 있네요. I think she has a high fever. Oh, look. Her temperature is 39.9 degrees. 지금 이마에 뜨거운 열이 나고 있어요. 그쵸? 열...

0: 우리 지금 39.9도래요. 너무 심하다, 그쵸? 자, fever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많이 아파 보여요. 우리 친구들 잘 그림 봤지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 What symptoms do you have?
2: I have a sore throat, a cough, and a runny nose.
1: You have a fever. It's a cold.
0: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선생님이랑 표현을 한번 짚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정문장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 What symptoms do you have? One more time.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까지는 알겠어요. 그쵸? 근데 symptoms란 단어가 살짝 어렵죠? 자, symptoms의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증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이 영어로 symptom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symptom 해볼까요? 시작. symptom. 할때 심텀 이러는 친구 없죠? 심텀 없어요. 자, symptom 시작. symptom. Alright. 자, 그럼 문장 다시 해볼게요. 자, what symptoms do you have?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어떤 증상이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문장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What symptom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증상이 있나요? 라고 하는 문장인 거 기억하세요. Symptom. 오케이. 증상. 자, 그럼 보겠습니다. Cold or flu symptoms 볼게요. 자, cold 하게 되면 감기라는 뜻이고요. Flu 하면 독감이란 뜻이야. Symptom은 뭐였지? 증상이죠. 선생님이랑 감기 또는 독감의 증상에 대해 선생님이랑 보자. 자, 첫 번째로 sore throat가 나왔네요. Sore throat 하게 되면 목이 아픈 또 인후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는 거겠지. 뭐목 감기 걸리면 목이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쵸? 자, sore throat 단어 꼭 기억하세요.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have a sore throat 하게 되면 저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좀 따끔따끔해요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I have a sore throat. 좋습니다. 목이 따가워요. I have a sore thro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symptom으로는 cough가 있죠. 기침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GH가 만나면 무슨 소리? F 소리가 나요. 그래서 cough. cough 해줄게요. 해볼까요? 시작. cough. cough. 좋습니다. 자, 문장에서 보자. I have a cough.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저 기침 증상이 있어요. 저 기침을 좀 해요. 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I have a cough. 좋습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기침을 할때 얘들아, 목 감기 걸리면은 기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많이 쓸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 I can't stop coughing. 이 무슨 뜻이냐? I can't stop ing 하면 나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이야. 저 기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해볼게요. I can't stop coughing. 좋아요. GH가 만나면 F 발음인 거 기억하세요. 자, cough까지 봤습니다. 또 볼게요. 그 다음에 runny nose. runny nose. 콧물이야. runny 하면 선생님이 아까 액체가 묽은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코에서 묽은 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runny nose. 시작. runny nose. 좋아요. 문장에서 보자. 짜잔. I have a runny nose.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 콧물이 나요. 해볼게요. I have a runny nose. 좋습니다. 선생님, 저 콧물 나요. I have a runny nose.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My nose is runny. 이렇게 해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저 콧물이 나요. 계속 코에서 물이 나와요. My nose is runny.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기억하자. Okay? I have a runny nose or my nose is runny. Okay? 자, 또 볼게요. 마지막으로 fever가 있었죠? fever. 열이란 뜻입니다. 아프면 열나잖아. 그쵸? fever. 따라할게요. fever.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 have a high fever. High 하면 높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고열이 있어요. I have a high fever. 해볼까요? I have a high fever. 선생님, 저 열이 너무 높아요. I have a high fever. 기억할게요.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dialogue 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습니까? I have a sore throat, a cough, and a runny nose. 저 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기침도 있고요. 그리고 콧물도 나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have a fever. 열도 있네요. It's a cold.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감기입니다. 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 신나는 chant time! 얘들아, 우리 오늘도 재밌게 한번 chant를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Drop the beat!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Good job.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You have a cold. Your turn. You have a cold.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는 재미있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기억나요? 여자애가 굉장히 아파 보였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The girl is very sick, so she's seeing a doctor.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아파요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샤라롱. 자,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Hello, what's wrong? 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what's wrong? 뭐가 문제신가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오늘 배운 통문장으로는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나요? 였는데 What's wrong? 하면 아주 간편하게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신가요? What's wrong? 이라고 해도 돼요. 자, 뭐가 문제일까? 여자아이가 My throat hurts! 라고 합니다. 얘들아, throat가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hurt는 아프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목구멍 아파요. 한마디로 목이 아픈이란 뜻이죠. 선생님이랑 근데 아까 좀 다르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더라? 짜잔!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라고 배웠죠? 근데 my throat hurts 저 목이 아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보너스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My throat hurts. I have a sore throat.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또 아이가 말해요. I'm coughing a lot and my nose is runny 라고 합니다. cough가 기침이었죠. 그래서 a lot 많이 한다는 거니까 저 기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코가 계속 콧물이 나요 라고 하네요. nose is runny 라고 하니까 콧물이 많이 난다는 거겠죠? 자, 다른 표현은 선생님이 약간 runny nose도 알려줬어요. I have a runny nose. 또는 My nose is runny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lso have a fever. Oh, also는 또 아니죠. Oh, 지금 열도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아, 39.9도래.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You caught a cold. 감기 걸리셨습니다. 라고 하네요. 감기가 바로 감기 걸렸었군요. 너무 아파 보인다, 그쵸?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0: Spartan Talk이었습니다.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I can say my cold or flu symptoms. 나는 나의 감기 또는 독감 증상 symptoms들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감기, 독감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항상 stay healthy.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Bye bye, butterfly.
2: "갑자기 신경기 환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영어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오늘은 주말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weekend activitie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Monday. Where are you going? I can talk about what I did last week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타다! 먼저 그림을 함께 보시죠. 그림을 보면은 우리 outdoor shop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등산용품 파는 매장 앞에 우리 친구들이 서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보니까 배낭을 이렇게 손에 쥐고 지난 주말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손에 들고 있는 배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등에 매는 가방이라고 해서 backpack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ackpack. Backpack. Backpack. Very good. 이 backpack, 배낭은 책가방도 backpack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낭이 어떤 상태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젖어 있는 상태예요. 젖어 있다, 젖은은 wet라고 합니다. 물이나 비에 젖은 상태를 말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wet. wet. wet. Very good.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일단 the backpack is wet, right? 자, 그러면은 뭐 하면서 이렇게 가방이 젖었을까요? 아, 이 생각 주머니를 보니까 하이킹을 갔나? 등산을 갔나? 네, 이렇게 자연이나 산속을 걷는

0: 그런 활동을 등산,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이킹. 하이킹. 하이킹. 네, 이렇게 하이킹 ing로 끝나는 activity는 go랑 같이 많이 써서 go hiking이라고 한다는 것, 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도 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봅시다.
1: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1: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2: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1: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2: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 Where are you going? 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죠. Where를 썼으니까 어디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are you going? 이렇게 ing, 현재 진행형을 써서 어디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향하고 있는 길, 뭐 무엇을 하러 가는 중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네, 그래서 친구가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붙잡고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going이라고 물어봤으니까 going으로 답을 하면은 아주 정답이겠죠. 그래서 I'm going to 땡땡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어디 어디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해볼까요? 가게. 그러니까 I'm going to the store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m going to the store. I'm going to the store. I'm going to the store. Excellent. 그리고 우리 이제 주말 활동을 한번 제안하는 그런 표현을 복습해 볼게요. 우리 뭐, 뭐뭐 하자라는 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 Let's something. 그러니까 let's go. 뭐뭐 가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번 주말이니까 this weekend를 쓰고, 그래서 let's go 땡땡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라고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등산은 이렇게 ing를 쓰는 그런 activity입니다. 그래서 let's go hiking this weekend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 등산, hiking 말고 또 이렇게 ing를 쓰는 이런 outdoor activity, 이 외부 활동은 뭐 swimming도 있고요, skiing도 있고요, shopping도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퀵하게 퀴즈 풀고 갈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늘 아침 내 신발이 젖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My shoes got 땡땡 this morning. 자,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젖었다라는 젖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My shoes got wet this morning. My shoes got wet this morning. 네, wet는 비나 물에 젖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갈게요. What is the boy holding? 자, 이 질문은 그럼 이 남자친구, 이 남자아이는 무엇을 들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backpack. 2번, shoes. 3번, close. 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3, 2, 1. 맞아요. 등에 메는 가방. 그래서 backpack였습니다. 모두 다 맞췄나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맡을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 가게에 가는 중이야. 지난 주말에 내 배낭이 젖어서 새 것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말들을 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처음에는 가게에 가고 있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store 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my 땡땡 got wet last weekend. 네. 지난 주말에 내 배낭이 젖었어. So I need a new one. 그래서 나새 것이 필요해. 자,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무엇이 젖었나요? 3, 2, 1. 네. backpack였죠? 네. 그럼 친구들, 저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이구야,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등산을 갔는데, 네네, 비가 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 땡땡.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네네, 비가 왔어. The whole time. 네네. 그러면, I, 땡땡. 하고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난 등산을 갔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으로, I went hiking. 네, go hiking의 과거, went hiking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할게요.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 이번에는 날씨가 맑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Sure. I hope it's 땡땡 this time.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sunny. 날씨가 맑은 거니까 sunny로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Good job. 이제는 역할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 역할을 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제게 할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우리 표현 배웠죠? 자,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 가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땡땡. 네.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Going. Go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자,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네,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아이고, 저런,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Oh no, 이런 저런을 oh no 라고 하죠. 자, what did you do? 땡땡.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지난 주말이니까 last weekend. 지난 주말. 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네,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안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다시 등산 가자. 땡땡. Hiking again this weekend. 자, 가자! 라고 제안해 주세요. 3, 2, 1. 네, 같이 가자! 우리 하자! 라고 제안하는 건 Let's go! 라고 해야 되겠죠? 네,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따라해 보세요.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0: time. 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지난 주말에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복습해 봤어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라는 질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지난 주말 이야기를 한번 영어로 답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1: Phishing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 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ave you made any new friends this summer?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새로운 친구 사귄 사람 있나요? 있다면, can you introduce them to me in English? 영어로 소개할 수 있나요? 우리 저번 학기 때 배웠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한 번 더 열심히 연습하면 좋고요. 저 기억 다 나요 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1: Week 26 Monday Introducing my friend I can introduce my friend.
0: All right,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they're talking on the phone. 지금 통화 중인데요.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귀신, 유령을 가리키면서 이 유령을 introducing, 소개를 하고 있는 통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령. 귀신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Ghost. Ghost. Good. 자, 우리 이 유령의 표정을 함께 볼까요?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령인 것 같나요? 굉장히 발랄해 보여요. 우리 발랄한, 쾌활한이란 뜻 읽어볼까요? Cheerful. Cheerful. Very good. 자, 우리 이 유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he doing? 아, 지금 장롱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볼까요? Hide and seek. Hide and seek.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러그를 함께 들어볼게요.
2: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1: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2: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1: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2: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1: He sounds very cute.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Let me, my friend, Boo. 자, Boo라는 이름을 가진 내 친구를 소개할게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let me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제가 무엇무엇 할게요. 누구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내 친구 Boo를 소개할게. 자, 여러분 우리 소개하다 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introduce입니다. 우리 문장도 읽어봐야겠죠?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One more time.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Very good. 두 번째 표현 볼까요? He looks like with big round eyes.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우리 look like라는 표현인데요. 주어, 그 다음에 look like가 들어가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처럼 생겼다. 친구를 소개할 때 외모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그는 커다란 동그란 눈을 가진 떠다니는 하얀 담요처럼 생겼어요. 꽤 자세한데요. 자, 떠다니는 하얀 담요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바로 a floating white blanket이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the sentence. 읽어볼까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한 번 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Very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He is very, and enjoys, hide and seek. 자, 여러분, hide and seek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숨바꼭질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앞부분이에요.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하다, 보통 성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enjoy라는 단어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 하는 것을 즐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빈칸 채워야겠죠? 그는 매우 쾌활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을 즐겨입니다. 쾌활한이라는 단어 배웠죠? cheerful이고요. 그 다음에 숨바꼭질을 하다는 playing이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Great work, everyone! Now it's quiz time! 우리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그 괴물은 거대한 감자처럼 생겼어요. 자, 뭐뭐처럼 생겼어요. Looks like가 들어간 표현이죠. 거대한 감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거대한은 giant, 감자는 potato. A giant potato가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The monster looks like a giant potato. Very good. Our next quiz. 문제 읽어볼까요? What is Boo doing? 우리 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number one, he's talking on the phone. Number two, he's playing hide and seek. Number three, he's sleeping on the wall. What's the answer?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wo. He's playing hide and seek.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부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Number 3는 벽에 기대고 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Well done,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속에 들어가서 roleplay를 해보겠습니다. But 먼저 선생님하고 연습부터 해봐야겠죠? 우리 문장들을 같이 읽어봐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내 친구 부를 소개할게. A ghost? 유령?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어? 자, 여기서 어떻게 생기다 look like가 표현이 들어갔었죠? 다음 문장 볼까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그는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떠다니는 흰 담요처럼 생겼어. 다음 문장 볼까요?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서워? 대답 볼까요? No, he isn't. 아니, 그렇지 않아.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그는 굉장히 쾌활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을 즐겨해. 마지막 문장 볼까요? He sounds very cute. 그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 라고 대화문이 끝났습니다. Great, everyone!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여자아이, 여러분은 남자아이 역할을 맡아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가볼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여러분 잘했죠? 유령? 그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Good. My turn.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여러분 잘했죠?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서워? 어떻게 얘기할까요?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여러분 잘해죠? 그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sounds very cute. He sounds very cute. Great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남자, 여러분이 여자아이를 맡아서 해볼게요. 여러분 차례 먼저입니다. 내 친구 부를 소개할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Great. 선생님 차례죠?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는 동그랗고 큰 눈을 가진 둥둥 떠다니는 흰 담요처럼 생겼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Great job! 선생님 차례죠?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굉장히 쾌활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을 즐겨해. 어떻게 말할까요?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Well done. 선생님 차례입니다. He sounds very cute. Great job, everybody.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introducing my friend라는 토픽으로 배웠는데요. 자, 우리 앞서 선생님이 아까 영어로 친구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한 친구들 있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네.

친구를 소개할게라는 문장은 어떻게 얘기했죠? 맞아요. Let me introduce. 그리고 외모를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Look like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얘기할 때는 우리 주어 남의 비동사.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을 즐겨 하는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enjoy 뒤에 동사 ing를 넣는 표현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수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뭐 했어요? 어, 할아버지 댁 갔다 왔다고? 피자랑 치킨 먹었다고? 아우, 재밌었겠다. 그렇게 신나게 보내고 월요일이 오니까 조금 지치죠? 그런데 크리스티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에너지 팡팡 넣어서 우리 올인원 수업 열심히 해볼게요.
1: 준비됐어요?
0: 준비됐다고? 그렇다면 시작해볼게요.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주말이 끝나고 왔으니까 바로바로 Today is Monday. Monday는 월요일이었죠? Today is Monday. 월요일은 어휘 공부하는 날이죠. 아, 어떤 주제에 다양한 어휘들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그치, 얘들아? 그럼 주제 한번 확인해볼까요? 빠밤. Week 2.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사랑해요. 누구를? Family를. Family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라는 뜻의 주제를 가졌네요. 어, 그럼 가족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그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단어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2: Mom, Dad, Brother, Sister, Family.
0: 자, 얘들아, 잘 듣고 왔어요. 우리 아는 단어들 조금 나왔어? Chrissy 쌤이랑 하나하나씩 in detail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얘들아, 뭐예요? M-O-M. 이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Chrissy랑 읽어봅시다. Mom. Mom. 엄마라는 뜻이에요. 어, 근데, 어, Chrissy teacher, 엄마는 mother 아닌가요? 맞아요. Mother도 엄마고 Mom도 엄마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Mother 하면은 어머니라는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Mother고 우리 가볍게 엄마한테 부르는 거 엄마는 Mom이에요. 조금 애교를 섞고 싶다. 그러면 Mommy 하면 좋아요. Mother, Mom, Mommy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Mom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 M에서는 짧게 입에서 소리를 내줄 거야. 맘맘맘. 그 다음에 오 소리를 길게 내줄게. 어 하고 끝에 또 M이 있으니까 입을 다물어 줄 거예요. 한번 합쳐봅시다. Mom. Mom. 마치 내 입 안에 큰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Mom. Mom. 해볼까요? 시작. Mom. Mom. 좋습니다. 문장에서 한번 볼까, 얘들아? 문장에서 My mom is smart. 나왔어요. 어, smart는 뭘까? 아, 똑똑한이란 뜻이에요. 우리 엄마는 똑똑해요. 똑똑하세요. 라는 뜻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My mom is smart. 얘들아, 기억하지? 어깨 쭉 펴고 배 힘주고 인간 피아노. My mom is smart. 따라라라.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시작! My mom is smart. My mom is smart.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가 나올까? 빠밤. 두 번째 단어는 허,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 어, 잘하네. 크리스랑 해볼게요. Dad. Dad. 어, 아빠라는 뜻이에요. 어, teacher, 아빠는 father인데요. 맞아요. Father도 아빠. Dad도 아빠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father는 아버지 이런 느낌이고 dad가 아빠예요. 조금 애교를 부리고 싶다. 그러면 daddy 하면 좋아요. Father, dad, daddy.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A에 또 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D에서는 짧게 d, d, d 소리를 내줄 거야. d, d, d. 오케이? A는 길게, 그 다음에 끝에 D는 짧게 d 소리를 내줄 거예요. 준비됐어요? 시작! Dad, dad. Dad, 그냥 dad가 아니라 dad, dad. 좋아요. 자, 그럼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My dad is funny. 아, 이건 무슨 뜻일까? Funny는 아하하하, 웃긴이란 뜻이야. 자, 다시 해볼게요. My dad is funny. 그렇다면 우리 아빠는 웃기세요, 재밌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따라, 라, 라라. 라라라라라. 어깨 쭉 펴고 배에 힘 주고 시작. My dad is funny. 한 번 더. One more time. Ready, set, go. My dad is funny. 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funny 할 때 요거 아랫입술 무는 거 기억하지? F-f-f 고무줄 튕기는 거. F-f-f funny.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단어로 가볼게요. 다음 단어는 짜잔. Brother 나왔어요. Brother. Brother. 자, 여기는 빨간색으로 BR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Br. 첫 번째 음절에서 소리를 강하게 내줘야 된다는 뜻이야. Br. Br. Br. 혓바닥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슉 오지요. Br. Br. 좋게. 자, 형, 오빠, 남동생이란 뜻인데요. 오, 우리 한국어로는 아주 친절하게 형, 오빠, 남동생으로 각각의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brother 하면 이 세 가지 뜻이 다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해볼게요. brother, brother. 여기 th 있을 때 혓바닥이 나왔다가 슉 들어가요. brother, brother. 준비됐어요? 다시 한 번. brother, brother. 좋아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My brother is 6 years old. One more time. My brother is 6 years old. 네, 남동생은 6살이래요. 아, 여기에서 뭐 남동생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3학년이라고 치면은 6살을 남동생이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My brother is 6 years old. 조금 기니까 천천히 시작. My brother is 6 years old. 좋아요.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자, 다음 단어 가봅시다. 빠밤. Oh, sister 나왔어요. Sister. Sister. 요번에는 S-I-S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 엄청 강세를 줘야 돼. 그냥 sister가 아니라 sister. Sister. 마치 내 배꼽에서부터 바람이 슉 올라와가지고 내 입속에서 슝 나와야 돼요. 준비됐어요? Sister. Sister. 좋아요. 재밌지? 이런 발음들. Sister. Okay. 자, sister는 언니, 누나, 여동생이란 뜻이에요. 다시 해볼까? Sister. Sister. 앞에 부분에서 강세를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문장에서 봅시다. My sister is kind. Kind는

0: 친절한, 다정한이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 언니는 또는 여동생은 또는 누나는 친절해요, 착해요, 다정해요 란 뜻이에요. 혹시 공감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읽어볼게요. My sister is kind.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My sister is kind.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단어 하나 또 남았는데. 빠밤. 마지막 단어 나왔네요. Family. Family. 여기 앞에 FAM을 아주 강하게 발음해 줄 거예요. Family. Family. Family 아니에요? Family. Okay? 자, 가족이란 뜻이죠.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Oh, I love my family. 나왔어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 란 뜻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I love my family.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love my family. Great job!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방금 우리 다섯 개 단어 배워봤는데, 아,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재밌게 신나게 배울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바로, chant를 해볼 거예요. Let's chant! 준비됐어요? Drop the beat! 준비됐나요? 자, let's chant time! 크리스티가 하면 우리 친구들 따라해야 돼요. 준비됐죠? 시작! Mom, mom. My mom is smart. Mom, mom. My mom is smart. Dad, dad. My dad is funny. Dad, dad. My dad is funny. Brother, brother. My brother is 6 years old. Brother, brother. My brother is 6 years old. Sister, sister. My sister is kind. Sister, sister. My sister is kind. Family, family. I love my family. Family, family. I love my family.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아니, 이렇게 챈트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게임 타임을 빼뜨릴 수가 없지. Unscramble the words 해볼게요. 말 그대로 마구마구 섞여 있는 알파벳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해 주는 거예요. 준비됐지? 짜잔. 그림을 봐봐, 얘들아. 이게 뭘까? 남동생 같은데? 남동생이 영어로 뭐였지? 맞습니다. brother였지요. brother. brother. brother 뭘로 시작할까? 부부부. 좋습니다. b로 시작하겠죠? 부부부.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데? R 나오겠죠?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th th th 그 다음에 R 나와야 되니까 ER가 돼야 되겠죠? Brother brothe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나왔네.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Someone you live with. 너가 함께 사는 사람. Not your friend. 너의 친구가 아님. 뭘까? 3, 2, 1. 맞습니다. Family. 가족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 최고예요. 자, 이렇게 퀴즈까지 잘했으면 이제는 바로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잘 듣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1: Mom. My mom is smart. Dad. My dad is funny. Brother. My brother is 6 years old. Sister. My sister is kind.

0: I love my family.
1: Okay, everyone. 오늘 가족에 대한 주제로 다섯 개의 단어 만나봤었죠? 어때요?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 에너지 팡팡 우리 친구들한테 갔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더 신나게 에너지 팡팡 넣어서 서프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안녕, 나는 그레이스.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를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이제는 할 줄 안다고. I am Grace. I am Grace. 잘하지? 근데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는데 내 친구 제인을 소개했거든? 제인이 너무 나한테 친절해서 그녀는 친절하다라는 문장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준 대로 비동사 am을 넣어서 She am friendly 라고 적었는데 짝꿍이 글쎄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야. 아니, She am friendly 맞잖아. 아니야? 이번엔 또 뭐가 틀린 거야?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똑순이 그레이스가 이제는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친구를 소개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She am friendly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레이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비동사의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의 현재형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I, 내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 am이 온다고 했었고요. You, 너, 너희들 또는 복수 주어, 둘 이상의 수, 그들, 뭐 개들 이런 것들은 are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수, 너와 내가 아닌 하나의 수는 뭐라고 했었죠? 비동사 is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적기도 하고 마지막에 강조도 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m, are, is의 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뭐뭐이다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어요. 명사는 뭐였죠?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 또는 사물 아니면 동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했었죠. 뭐 I am 은혜 하면 나는 은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문. Most dogs are our good friends. 대부분의 개들은 여기가 주어인데요. 복수죠. 여러 개니까 are이라는 비동사 왔고 our good friends에서 명사 뭐였죠? 그렇죠. Friend. 우리랑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붙은 이 이름. 친구들이라는 명사가 오니까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형용사가 붙는 경우였습니다. am, are, is의 형용사. 그럴 때는 주어의 상태가 뭐뭐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형용사 뭐였는지 다시 떠올려 볼까요? 명사의 상태, 뭐 모양 아니면 성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었죠. 얌전하다, 동그랗다, 빨갛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형용사였습니다. 자, The man is famous in his village. The man, A가 오니까 남자 한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M-E-N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어요. The man 주어, 그 다음에 is라는 비동사 왔고요. Famous in his village에서 형용사, 모양,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거 어떤 거죠? 그렇죠. famous, 유명한 상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니까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마을에서 유명하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다시 생각이 나죠? 자, 이것들을 적용해서 오늘은 우리가 지문 3개를 풀어볼 거예요. 그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출발해 봅시다. 자, 교재 20쪽 Step Up 1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There, a saying. 자, saying에 빨간 표시 쳐져 있고요. 지문 곳곳에 빨간 글씨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단어들의 뜻과 설명이 적혀져 있죠. 우리 지문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외워서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익히고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다시 가봅시다. There, a saying. saying이 무슨 뜻이었어요?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갈진 모르지만 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있대요.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Laughter, 웃음은 the best medicine, 약이다. 자, 웃음 하나니까 is 비동사 왔고요. The best medicine. 자, 최고의 약이다. 약도 명사죠?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것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대요.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이다. When you laugh, 당신이 웃으면 laugh, 웃다 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웃으면 you feel relaxed, 느긋한, 편안한. 당신은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And your heart gets stronger too. 그리고 당신의 심장, 우리 쿵쿵쿵 뛰고 있는 심장 있잖아요. 심장 또한 stronger, 더 강한, strong 뒤에 er이 붙어서 더 강한이란 뜻이 돼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to 또한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면 그리고 당신의 심장 또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This is not everything.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Laughing helps you lose weight. 웃는 것은요, 도와줍니다. 당신을. 뭐 하는 걸 도와준대요? Lose weight. 몸무게를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Lose, 뭐, 잃다, 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몸무게를 줄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죠? 선생님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웃으면 몸무게가 준다고요? 선생님, 좀더 웃으면서 해볼게요. 자, laugh for 15 minutes. minute 뭐예요? 분. 우리가 10분, 20분 할때그 분인데 15니까 둘 이상이니까 s가 붙었습니다. Laugh for 15 minutes. 15분 동안 웃으세요. It can burn up 40 calories. burn up. 뭐뭇을 태우다. 칼로리를 소모시키다. It 그것은 뭐예요? 웃는 걸 말하는 거겠죠? 웃는 것은 40 칼로리를 태울 수 있대요. 와우. 자, 우리 강의가 생각해보면 30분이니까 15분에 40칼로리, 30분이면 80칼로리네요. 선생님 계속 웃으면서 수업하면 80칼로리가 소모되는 거예요. 와. 자, 그 다음. So, is like a mini workout. It이 올지 there이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it부터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like, 뭐뭐와 같다. workout, mini workout, 미니 운동과 같다. it을 넣으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there이면요, there is, 무엇 무엇이 있다고 주어는 어디서 찾는다고 했어요? there is가 오는 경우는 주어는 뒤에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어가 있나요, 여기 지금? 미니 운동과 같다만 있지 주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될지 감이 오죠? 우리 뒤에 이번 문제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제목을 붙여주는 게 가장 어울릴지 봅시다. 1번. 사람들이 웃는 이유. 사람들이 왜 웃는지에 대해서 나왔나요?
아니죠. 웃으면 좋은 거, 좋은 점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왜 웃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웃음의 몇 가지 종류? 웃음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종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 웃으면 너에게 어떤 것이 좋다? 뭐 있었죠? 약이다. 왜 약인가? You feel relaxed. 웃으면요, 편안함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심장도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오늘 싹 머릿속에 들어온 거. Helps you lose weight. 칼로리를 소모시켜서 그 몸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니까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가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넘어갔던 A와 B에 알맞은 말을 각각 골라보겠습니다. There is 또는 there are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알기 위해서는 뒤에를 봐야 되죠. 뒷부분. There, a saying. 속담 한 가지 알려줬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Is, there is. 자, B는요. So, is like a mini workout. 선생님이 is를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뭐뭐와 같다. 뭐 같아요? 미니 운동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there이 들어가는 순간 there is 있다는 돼요. 있다. 그럼 뭐가 있는지 뒤에를 봐야 돼요. Is like a mini workout. There is like a mini workout.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there는 올수 없고요. is이 와야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So it is like a mini workout. 그래서 A에는 is, B에는 it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스텝 업 2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동물 1강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오, 기억하고 있네요. 강아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이 지문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like cats. 캣 무슨 동물이에요? 고양이. 선생님 고양이도 좋아하거든요. If you like cats. 만약에 당신이 캣츠, 고양이들을 좋아한다면 visit cat island in Japan.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cat island. island는 섬, 그리고 Japan 일본. 자, 일본에 있는 cat island. 고양이 섬에 방문하세요. 선생님, 여기 씨는 작은 소문자 씨인데 여기는 왜 대문자 씨예요? 자, 이 cat island가 이름이 되거든요. cat island 명사. 고양이 섬이라는 거니까 이 앞에는 다 대문자를 써줍니다. Japan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이름이죠, 일본. 그래서 대문자 J를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고양이들을 좋아한다면 일본에 있는 cat island, 고양이 섬에 방문하세요. There, 여기도 선택하는 게 있네요. 뭐가 올진 모르지만 있다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는데? More cats than people. 더 많은 고양이들. than 뭐뭐보다 고양이들이 많대요. 뭐보다 많을까요? people 사람들보다 고양이가 더 많대요. 너무 사랑스럽겠는데요? 자, the cats on the island friendly and walk around freely. 자, the cats on the island가 주어가 되겠네요. 해석하면 섬에 있는 고양이들, 비동사는 뭐가 올지 모르지만 그 고양이들은 friendly, 상냥한, 친절한 그 고양이들은 굉장히 상냥하고요. 그리고 walk around freely. walk around는요, 주변을 걷다라는 거예요. walk 걷다, around 주변을 걷다. freely는 자유롭게. 그 섬의 고양이들은 매우 상냥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주변을 걷습니다. People think they bring good luc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ey 뭐 캣츠겠죠. 고양이들이 bring 가져오다. good luck 행운을. 사람들은 고양이들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대요. There are many visitors to the island. 우리 there are 아는데 나왔다. 뭐뭇이 있다. 뭐가 있냐면요. Many visitors to the island. 그 섬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대요.
They enjoy watching and playing with the cats. 그들은요, 그 방문객들은

enjoy 즐깁니다. Watching and playing with the cats. 그 고양이들을 보고 같이 노는 것을 즐긴대요. It is a great place for 그것은 그 섬은 훌륭한 place 장소입니다. For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 훌륭한 장소가 될까요?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번. 그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제 골라 봅시다. 비동사를 There more cats than people. 자, is가 올까요? are이 올까요? 뒷부분을 봅시다. More cats than people. 사람보다 뭐가? 고양이가 더 많대요. cats. 한 마리 아니고 여러 마리죠? 그러면 are. There are more cats than people. B 한번 보겠습니다. 네. The cats on the island, friendly and walk around freely. 자, 주어 먼저 살펴볼게요. 그 섬에 있는 cats, 여기도 복수 주어네요.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니까. Is it or이요? Are. The cats on the island are friendly and walk around freely. 해서 두개다 복수 주어 뒤에 오는 비동사로 are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 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지문의 내용을 봅시다. 정말 그 cat,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지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상냥하게 애교도 떨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일본에 있는 이캣 아일랜드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훌륭한 장소가 될지 생각해 봅시다. Children,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고양이 좋아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선생님 조카는 고양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두 번째, cat lovers, cat 고양이 lovers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 같나요? 맞는 것 같죠? 일단 3번 한번 볼게요. Adventurers 하면 adventures 모험가들이란 뜻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적어볼까요? 모험가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옆에 필기해 두세요. 모험가들. 막 고양이들이 할퀴거나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모험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험가들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훌륭한 장소요? 그렇죠. Cat lovers에게 훌륭한 장소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지 않나요? 이번 세 번째 질문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re are. 우리가 아는 거 나왔어요. 무엇이 있대요? 근데 are이 쓰인 거 보니까 뒤에 복수 주어가 나올 건가 봐요. Many jobs. 많은 직업들, S 붙었죠? 많은 직업들이 있다. And some of them are very, 자, 빈칸은 뭔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굉장히 뭐뭐하다. 빈칸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뭐가 들어갈지는 뒤에 좀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One example of an unusual job is a candy taster. 자, 단어부터 볼게요. Example, 예, 사례. 그다음에 of an unusual 할때 unusual은요, 특이한, 색다른 이란 뜻입니다. Usually 보통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you and on이 붙으면 그 반대의 뜻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인 것의 반대는 뭐예요? 특이하고 색다른 거죠. 그래서 unusual, 특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한 가지 예, 뭐 중에서 특이한 직업 중 하나는요. 한 가지 예는요. is a candy taster. 캔디 알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 테이스터는요.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네요. 사탕 맛을 보는 사람이 직업이라니. 자, 더 읽어 봅시다. A candy store in Canada hires candy tasters. A candy store. 한 사탕 가게가 있어요. 어디에? 캐나다. 여기도 캐나다라는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 쓰

이렇게 적어줬네요. 캐나다에 있는 한 사탕 가게는요, hire, 고용합니다. 고용합니다. Candy tasters. 그 사탕 맛을 보는 사람들을 고용한대요. They taste. 맛을 보다. 아까 여기 are 붙으면 맛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taste는 맛을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용된 사람들은 taste the sweets. 단 것, 사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죠? Sweets in the store. 그들은 가게에서 사탕을 맛봅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That is their job. 그것이 그들의 일이다. 와, 너무 부러운데요? It pays them more than 30,000 won per hour. 그 가게는요, pay, 지불합니다. them, 누구예요? 그 사탕 맛보는 사람, 그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more than, 뭐뭐 이상, 뭐 이상인지 볼까요? 30,000 won이니까 3만 원 이상을 준대요. per hour, 시간당. 시간당 3만 원 이상을 준대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네요. 자, 그 다음 뒤에 더 있습니다. Another unique example is a sleeper. Another, 또 다른 unique, 독특한, 특이한 example, 아까 했었죠? 예. 또 다른 독특한 예는 is, 뭐뭐이다. sleeper. 우리가 발에 신는 슬리퍼 아니고요. 그거는 철자가 다릅니다. sleep 뭐예요? 잠을 자는 거죠. 거기에 er이 붙어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사탕 맛보는 직업도 독특했는데 또 다른 독특한 예는 잠을 자는 사람이다. Sleepers work at hotels. 이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일합니다. at 우리 전치사에서 봤었죠. 어디서 일해요? 호텔들에서 일을 합니다. You can probably guess their job. 자, probably 아마도 guess 짐작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인데요. 당신은 아마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직업을. Yes, they sleep on the beds to test them. 테스트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Yes,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한 대로 they sleep on the beds. 침대, 여러 침대들 위에서 잠을 잡니다. To test them. 시험하기 위해서. 이 침대는 잠자기에 불편한 점 없나? 이 침대 편안한가? 이렇게 시험해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그런 독특한 직업이 있다는 거죠. 오, 새로운 사실이네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뒤에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만 보고는 그 직업들이 어떤지 알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고 나서 이 직업들, 캔디 테이스터, 그리고 슬리퍼스, 어떤 직업인지 알게 됐죠. 그런데 이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중요한 단어라서요. 선생님이 이 단어들의 뜻을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boring. 지루한. 하품 나오고 지루한 거 있죠. boring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은 그 반대예요. boring 아니고. 자, difficult. 어려운. 이것도 선생님 수업이랑 반대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difficult. 어려운 이란 뜻이고요. 아, 선생님 수업이랑 잘 어울리는 말 나왔어요.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직업, 처음 듣는 직업 아니에요? 선생님도 처음 들어요. 이 직업들 어땠어요? 지루했어요? 어려웠나요? 아니죠. 와,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었다니 재미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interesting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어울리겠습니다. 이 직업들은, 직업 중 몇몇은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시오. 일단 T와 F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자면 T는 true. 사실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사실이면 T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F는요, false, 거짓에.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인 것들은 우리가 줄여서 F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탕 맛을 봐주는 손님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탕 맛을 봐주는 손님들인가요?
나 사탕 사러 왔는데 이거 한번 시식해보고 이거 한번 시식해보고 돈 주세요. 이거 아니죠. 캐나다에 있는 사탕 가게에서 아예 그 사탕 맛을 보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용해서 돈을 지불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false, F.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잠을 자는 사람은 침대를 시험하는 일을 한다. 맞나요? 그렇죠. 이 침대, 저 침대에서 잠을 자보면서 어떤 것이 편안한가 테스트 한다고 했었습니다. True. 자, 이거는 사실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지문의 내용들 정말 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지문을 해석해 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오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오늘도 역시 리뷰할 문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Let's Review의 문제는 교재를 찾아봐도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왔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1강에서 했던 문제 기억나나요? 주어에 알맞은 비동사를 찾는 것이 리뷰의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문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써보고, 철자도 써보고, 뜻도 외워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말을 우리말처럼 유창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 퀴즈로 Let's Review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같이 봅시다. 이네 가지의 단어는요, 우리 지문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중요한 것, 자주 쓰이는 것을 선생님이 쏙쏙 빼서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봅시다. Laughter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요? 생각나는 문장 있죠? 우리 지문 첫 번째에서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이라고 하면서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aughter, 뭐가 최고의 약이에요? 그쵸? 웃음, 웃기가 laughter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웃다도 기억나나요? 하하하하, 웃다. laughter이랑 비슷해요. 뭐라고요? 그쵸, laugh. laugh가 웃다라는 뜻이었죠. 그쵸? laugh는 웃다, laughter는 웃음 또는 웃기. 많이 웃을게요, 다시. 칼로리 태워야 되니까요. 두 번째, friendly. 자, friendly라는 단어. friend는 익숙하죠? 그레이스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friend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러면 친구에 ly가 붙었어요. 친구랑 비슷한 뜻. 친구들의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죠? 그쵸? 그래서 friendly, 상냥한, 친절한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이랑도 잘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나요? 세 번째, taste. 뭐예요? 우리 직업. 지문에서 나왔던 것이죠. taste, candy taster 생각나지 않나요? taste, 그렇죠? 맛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맛있으면 taste good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candy taster 여기에 r을 붙이면 그 맛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sleeper도 마찬가지죠. sleep, 잠을 자다인데 거기에 er이 붙어서 sleeper, 잠을 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었었죠. 자, 마지막, probably. 하나 남긴 했지만 뜻 선생님이 가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probably. You can probably guess their job. guess, 추측하다, 짐작하다라는 뜻이었죠. 당신은 아마도 그들의 직업을 짐작하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도 생각이 나네요. 자, 이 단어들, 여기 나온 네 개의 단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들 또는 빨간색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은 반드시 뜻을 적어서 학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어.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비동사의 현재 시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것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Today's quiz!

잊으면 안 되겠죠. 자기소개는 잘할 수 있었던 그레이스가 친구 소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I am Grace, am이라는 비동사를 알려주니까 친구 제인을 소개할 때도 she am friendly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떤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는 학생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비동사, 단어들 복습하는 거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자, 3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렇죠.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1: 있어요.
0: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이
1: 있으니까.
0: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예,
0: 힘들죠. 꼭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딱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1: Last
2: month?
1: month
2: Okay.
1: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응?
2: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에어컨디,
2: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뭐?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때 에어컨.
2: No,
1: So cold!
2: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응?
2: I can't fall
1: Fall
2: asleep when
1: asleep.
2: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really
1: Sticky?
2: sticky. Yeah, I hate it.
1: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돼. 정말 머리 아프다. Headache, headache.
2: It's a lot of money.
1: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1: 아우,
0: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3: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어우, 무서운 말이다,
0: 벌써
1: 정말.
0: 출발입니다. 네.
1: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쵸.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빌이 요금이잖아요.
0: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0: 네.
1: 잘 알죠.
0: 아, 잘 압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아하. 오케이.
1: 예.
0: electric.
1: 그래요.
0: tri. 본인이 써놓고,
1: electric.
0: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1: 그게
0: 그쵸?
1: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1: 그쵸?
0: 그쵸? 맞습니다,
1: 저도
0: 그쵸?
1: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참 어려워요.
0: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그 특히나 이렇게 Y가 붙거나
0: 네.
1: 이렇게 끝나면은
0: 아하.
1: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예.
0: 오케이.
1: Easily,
0: easily.
1: maybe. 그런 것처럼.
0: 아, 그러니까요.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1: 죄송합니다.
0: 아, 네.
1: 예.
0: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전기 요금.
0: 아, 요금.
1: 네.
0: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1: 맞아요.
0: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0: Oh,
1: high.
0: was what? So
1: High.
0: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1: 높은.
0: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부사도 high예요.
1: Highly 아니에요?
0: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1: 아.
0: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1: 그죠?
0: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1: 오늘
0: 나왔네요.
1: 다 나오네요.
0: 네,
1: 정말
0: 그렇습니다.
1: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0: 어렵게
1: 정말
0: 만들었어요.
1: 야속해요.
0: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든,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1: 네.
0: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1: Last month.
0: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1: 지난달.
0: 지난달,
1: 네.
0: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1: Got married?
0: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1: Oh,
0: 어떻게 할까요?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1: 오?
0: 오케이, 지난달에. 이사
1: 아하.
0: 들어온 게 뭘까요?
1: 혹시 moved here인가요?
0: 안쪽이니까 move
1: Moved in.
0: in, yes.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1: We moved in last month.
0: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1: 그렇죠.
0: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필요가
1: 맞아요.
0: 없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got married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1: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Mm-hmm.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 Oh.
1: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0: 아,
1: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0: 그쵸, 그쵸. It's the AC, mm-hmm. but I can't stand the
1: 네.
0: Oh.
1: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0: 에어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Mm-hmm.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1: Okay.
0: 더위.
1: Uh-huh.
0: 더위?
1: 더위.
0: 더위가
1: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0: 그러니까 it's so hot.
1: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0: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그렇죠.
0: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더워. 이게 더위죠.
1: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0: 아, 그래요?
1: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heat예요. 오케이?
0: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을 부딪혔네요.
1: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0: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1: 아니,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더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 때 H-I-T죠. hit.
0: 아, 그건 다르죠?
1: 다릅니다.
0: 네.
1: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 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0: 네.
1: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 번 갑니다. heat, heat,
0: heat, heat.
1: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0: 추위는 cold.
1: 오, 맞아요. 오!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0: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1: 간단하게
0: 네, 좋은데요?
1: 네. 네. 갑작스러운 네.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최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렇죠?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0: 서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0: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0: 네네.
1: 이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0: 오.
1: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0: 예.
1: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0: I can't stand 더 힘?
1: 그냥 힘이죠.
0: 힘.
1: 더 네.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0: 오.
1: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0: How can you stand that?
1: Right.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0: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1: 에너지가 다
0: 떨어졌거든요. 까먹었어요. 예.
1: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오케이?
0: Okay?
1: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0: 네.
1: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0: 예.
1: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아하.
1: I mean,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Okay?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 can't stand him.
0: I can't stand him.
1: How can you stand it?
0: How can you stand it?
1: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0: It.
1: Stand 네. it, right? 이거 뒤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0: 맞습니다.
1: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 그죠?
0: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라고
1: 침,
0: 합니다.
1: 예.
0: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추워서?
1: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0: 네.
1: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저는
0: 아.
1: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0: 네.
1: 저는 이제
0: 차라리
1: 안
0: 그냥.
1: 덥고
0: 네.
1: 자는 게
0: 뭔가
1: 좋으니까.
0: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꿉꿉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0: 아하.
1: 예.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0: 아하.
1: 적어도가 at least.
0: 이건 덩어리가 뭔가
1: 예.
0: 나온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1: 맞아요.
0: Alright.
1: 우리 할수 없을까?
0: 아하.
1: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0: 아하.
1: 이거겠네요.
0: 오케이.
1: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0: 아니,
1: 나야 돼.
0: 밤에가 없죠.
1: 밤에.
0: 아하.
1: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앤나이실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0: 그래도 전치사를 좀
1: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At night? 왜냐면 이건 투나잇이 아니잖아요. 투나잇은 원래 안 쓰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1: 오!
0: Very nice.
1: Yes.
0: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낮에.
1: 낮에,
0: 네.
1: 낮에
0: 낮
1: 그러면은
0: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1: during day,
0: During the day.
1: the day.
0: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1: 그쵸.
0: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1: 네.
0: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엉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1: 네.
0: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1: 끄면 안
0: 끄면
1: 될까?
0: 안 될까라고 얘기를
1: 네.
0: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1: off.
0: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1: 네.
0: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1: 맞아요.
0: 경우가 많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에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1: Turn off the radio.
0: 그죠? Turn off the, turn off the radio, right?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1: 네.
0: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It,
1: 예.
0: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1: Turn it off.
0: 그렇습니다.
1: 네.
0: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힌트.
1: 네.
0: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1: I tried
0: I
1: to
0: tried to.
1: turn it off.
0: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1: Turn it
0: turn it
1: off.
0: off.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1: 네.
0: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turn on이 아니라
1: 예.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것
1: 아,
0: 같아요?
1: on 대신에 넣어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turn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네, 도저히 모를
1: 도저히
0: 걸로.
1: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1: I turn up이에요?
0: Yes. 자,
1: 아.
0: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아.
0: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1: down.
0: down을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0: Exactly.
1: 아하.
0: Okay,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0: Give me the night.
1: 자, 이랬을 때, 딱 이겁니다. 습하면 난 잠을 못
0: 아,
1: 자.
0: 그치, 또이 습한 게
1: 저는
0: 문제예요.
1: heat보다 그 humid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더
0: 그쵸.
1: 못 참겠어요.
0: 끈적끈적하면 불쾌 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1: yes.
0: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1: Alright.
0: When it's
1: 어떨 때?
0: 습하면.
1: Okay.
0: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1: Exactly.
0: humid라고. 예, it's.
1: 말하지 말걸요.
0: 그렇죠. 또 이런 거잘 주워 먹어요. humid.
1: Okay.
0: 네.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humid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0: Dry.
1: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0: 그죠.
1: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0: 네.
1: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0: 끈적하는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스티키?
1: That's right. 스틱이
0: 스티키.
1: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0: 그래서 스티커에서 나온 거잖아요.
1: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0: 그죠?
1: 뭔가 붙는 거, correct?
0: 스틱,
1: So,
0: 스티커.
1: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0: 그렇구나.
1: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어쨌든 humid 하면 sticky 하니까.
1: 그렇죠.
0: 네네.
1: 자, 그래서 humid 할때 나는 뭐할수 없대요, 지금?
0: I can't fall asleep.
1: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0: 잠들다.
1: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죠?
0: 오.
1: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Fell. 같이 알아둬야 입영적 가능하겠죠, 그쵸?
0: 네.
1: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또 잠들었어. 나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0: I fell asleep again.
1: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0: Don't fall asleep.
1: 오케이.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During 그의 수업.
0: His class.
1: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0: 당부 말씀드리고
1: 당부하는
0: 싶죠.
1: 겁니다.
0: 예.
1: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0: I fell asleep again.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Alright, 자, 그럼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0: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0: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

0: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0: 네.
1: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0: We moved in last month.
1: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0: 네.
1: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0: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0: 네.
1: right,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0: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Mm-hmm.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0: 네.
1: 합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0: Turn off the radio.
1: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0: 아, turn off the radio.
1: The radio죠.
0: Yes.
1: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0: I tried to turn it off.
1: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0: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오케이.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3: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Uh-huh.
4: I'm sorry.
0: Oh, it's so hot.
4: Oh.
1: Yes. 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1: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0: 오.
1: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0: 네.
1: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1: Very nice.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것을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에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주 레이디. 얘들아, 나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지? 내가 글쎄 여기까지 오는데 태풍이 너무 심한 거야. 밖에 막 바람이랑 비랑 장난 아니야 얘들아 지금. 그래서 나 지금 여행도 못 가고 있잖아. 너무 슬퍼. 근데 글쎄 봐봐. 이게 바로 태풍. 영어로는 뭐야? 허리케인. 이 허리케인이 진짜 심한 나라가 있대. 어디게? 그래. 미국, 맞아. 미국이 이 태풍이 엄청 심한데, 태풍이 한번 왔다 하면, 막 집도 날아가고, 전기도 끊기고, 아무튼 이 태풍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나 봐. 맞아. 그치. 우리도 이런 태풍 안 왔으면 좋겠어. 태풍은 보통 여름에 오는 것 같던데, 맞나? 근데 태풍이 어떻게 시작될까? 좀 궁금해. 이 태풍의 요 가장 가운데 있지? 여기 가운데는 또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대. 이걸 뭐라 그러더라? 태풍의 코라던가 눈이라던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 에이, 몰라. 아, 그런데 이 태풍, 이거 어떻게 시작될까? 이거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어떻게. 어떻게는 영어로 몰라. 그럼 그냥 어떻게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 does a hurricane start? 아, 그래. 틀릴 줄 알았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의문사는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문사 두개 배웠었죠? 뭐예요? When 그리고 Where 이렇게 두개 배웠는데요. 자, 오늘도 중요한 의문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의문사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의 의문사는요, why 그리고 how입니다. 자, why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해할 때 잠깐 봤어요. 자, why는 어떤 뜻이냐? 바로 왜? 왜를 묻는 거예요. 보통 why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why하고 because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해줬죠. 자, 그 다음에 how. 사실 how는요, 이 활용도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how는요, 여러분 감정을 물어볼 때도 쓰고요. 또는 어떠한 방법을 물어볼 때도 쓰고요. 또는 어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떻게?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의문사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의문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사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있죠? 언제는 when,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자, WH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는요, WH 의문사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WH why 해가지고, why. How. 오늘은 이두 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문문 만들 때 문장에 의문사가 어디에 위치한다? 맨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when 이라는, 언제라는 의문사, when does the movie start? 그 영화는 언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the summer vacation start? 이렇게 뭐예요? 주어, 그리고 동사. 바꾸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문 만들어 볼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start 말고 우리가 finish 넣어서도 수업 언제 끝나요? When does the class finish?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아, 이 부분에 들어갈 말, 이 부분에 들어갈 말만 바꾸어서 여러 가지 문장 만들어 보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영어의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 계속해서 다른 문장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다르게 해석하는 건가? 이렇게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바꿔보시는 게 여러분 영어 실력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의문사로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 맨 앞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어서 물어보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갖춘 다음에 의문사 나중에 붙여주면 훨씬 더 쉽게 만들어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why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Why do people love soccer? 라고 했죠. 자, 그러면 do people love soccer? 라고 했을 때 why 빼고 사람들은요, 축구를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의문문에서 why가 붙으니까 왜? 왜 사람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Why 자체의 뜻은 무엇이다? 바로 왜를 묻는 의문사다. 자, 그러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유를 그 답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를 묻는 의문사로 문장의 맨 앞에 와요. 뭐가? Why가. 그래서 why 하면은 왜? 그 다음에 대답으로는 우리가 because 써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why가 붙어 있는 바로 의문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why 여기 있고요. Do plants need sunlight to grow라고 했습니다. 그럼 to 앞에서 우리가 한번 끊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plant 여기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식물들은요, need 필요하나요? 뭐가 필요해요? sunlight. 햇빛이 필요하나요? To grow, 자라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하나요? 그런데 앞에 있는 why 해석할게요. 그럼 어떻게? 왜 식물들은요, 자라기 위해 햇빛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왜 앞에 있는 의문사 바로 해석하면서 식물들은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나요?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why did they decide to move라고 했습니다. decide 결심하다, 마음 먹다, 굳게 마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요, to move라고 나왔어요. 여기 있는 move는 뭐 하냐면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가다. 자, 그럼 이사가려고 왜 결심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did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들은 이사 가기 위한 결심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사하기로 뭐 결정했나요? 결심했나요?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why 봤고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ho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do airplanes fly in the sky? 라고 물어봤죠. how는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문장의 맨 앞에 오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airplanes 비행기가요 fly 하늘을 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n the sky 이거는 전치사 명사 묶어서 보고요. 앞에 있는 주어 airplane이 되겠죠. 비행기가 fly 날다 동사. 그래서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나나요? 방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how가 방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태나 안부나 감정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어떠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ow was your trip? 그러면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영어에서 How are you? 감정 물어보는 거죠. 어때? 오늘 어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how 자체가 방법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상태나 안부나 감정을 물어볼 때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ow가 들어간 우리 의문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How are your parents? 너네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어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부모님은 좀 엄격해. 또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쾌활하세요. 재미있으세요. 유머러스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How can I get to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ow can I 어떻게 내가 도착할 수 있나요? 어디에 도착해요?
get to the subway station이라는 거는 지하철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역에 어떻게, 그 지하철역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갈수 있어요? How can I get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것만 바꿔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Excuse me, how can I get to 뭐뭐뭐뭐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다. 자, 제가 어떻게 그 지하철역에 갈수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줘요? 쭉 가세요.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럭 가세요. 그다음에 turn right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과 관련된 거 또는 지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문들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 내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러한 문법에 맞추어진 구조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간단하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왜 식물들은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나요? 자, 그러면 왜 관련된 의문사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자, 왜 관련된 거 여러분 뭐예요? 바로 why죠. 그렇죠. why. Why do plants need sunlight to grow? 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grow 앞에서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라기 위해 식물들은 왜 햇빛을 필요로 하나요? 허리케인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어떻게 해당하는 의문사 우리가 넣어야겠는데요. 어떻게는 여러분 뭐였어요? 방법과 관련된 의문사, how가 되겠죠? 문장의 첫 글자 항상 뭘로? 대문자로 시작한다. How does a hurricane start?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동사 주어의 형태로 물어보는데 그냥 start라는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조동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does가 나갑니다. 왜? Hurricane이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에 맞추어서 바로 조동사 튀어나가는 거 여러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How does 이렇게 시작한다. 그 다음 이것은 왜 발생하나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발생하나요? 여기서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happen, 발생하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발생하나요가 되겠죠? 왜 한번 써볼게요. Why?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 바로 동사 주어의 순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요, 이것은이니까 this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사 happen이 여기 있네. 그런데 앞에 뭐가 튀어나가야 돼요? 바로 조동사가 그럼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왜 발생하나요? 주어가 this가 되니까 this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동사 필요해요? does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why does this happ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왜 그것들이 또는 그들이 인기가 있었나요? 그런데 여기 be라고 쓴거 보니까 비동사를 사용한 여러분 의문문을 만들라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해당하는 의문사 한번 넣어볼게요. 왜 why가 될 거예요? why.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인기가 있었나요? 자, 인기가 있다. popular, 인기 있는에 해당하는 형용사죠. 자, 비동사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앞에 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they 써볼게요. 자, 그러면 they에 해당하는 비동사, 현재형은 are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은 여러분 뭐라고 할수 있죠? 과거형은 were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인기가 있었나요? 라고 해서 과거형 비동사가 와야 돼요. 과거형 비동사 뭐 써준다? were 써준다. Why were they popular?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들이 인기가 있었나요? 라고 문장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의문사가 항상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인데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왜 진짜 동사 원형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동사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동사를 도와주는 누구? 조동사를 앞에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장의 맨 앞에 누구를 넣어준다? 의문사 넣어서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부터는요. 오늘 배운 의문사 어디서 찾아볼까요? 우리가 독해할 지문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허리케인, 뭐예요? 바로 태풍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이면요, 태풍이 북상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 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태풍의 특징을 우리가 글에서 한번 찾아보고, 아, 이러한 태풍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문 읽기 전에 우리 아래쪽에 중요한 단어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허리케인. 대폭풍 또는 허리케인 자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태풍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storm 뭐예요? 폭풍. 막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pass through가 있습니다. 자, pass through는요. 우리가 pass 자체는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through도 마찬가지예요. 통과하는 건데요. 뭐, pass through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어떻게 쓰이냐면, 뭐, 내가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경유해서, 이탈리아를 가요. 자, 그러면, I pass through Paris. 나는 파리를 경유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경유한다 또는 지나가다 통과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pass through 자체가요, 무언가를 시간의 의미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내가 통과해 간다. 라는 것도 있어요. I passed 과거로 나타낼게요. I passed through a difficult time 하면요. 나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나 여러분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이 pass through 자체가 통과하긴 하는데 내가 그걸 겪으면서, 나의 경험으로 겪으면서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pass through 자체도 여러 가지로 문장에서 해석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거는 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허리케인에서 쓰일 때 I는 정말 막 이런 태풍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눈이 달려있는, 이렇게 눈이 막 화가 나게 달려있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태풍의 가장 정중앙. 그 정중앙을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중심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calm 뭐예요? 고요한이라는 거고요. rain이라는 건 비죠.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dangerous,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suck up이라는 거는 빨아들이다, suck이라는 자체가 바로 흡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uck up이라고 하면 빨아들이다, 흡수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도 쓰입니다. 안 좋은 뜻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쓰이는 뜻으로는 빨아들이다, 흡수하다가 있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다 보면 이런 3번, 세 번째 이 뒤로 갈수록 뜻이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suck it 붙이고 suck it up 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거 참아 이런 말로 많이 써요. 자, suck it up 이라는 거는 보통 언제 쓰면 여러분 진공청소기가 막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당기고 가잖아요. 이런 안 좋은 것들 인간으로 치자면 좀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다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가지고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suck it up 이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참아 이런 말이에요. 야, 그냥 참고 견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선생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suck it up. 자, 참고 여러분 견디시면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0: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Scary 여러분 뭐예요? 무서운 거죠. 겁나는 거예요. 남의 center 중심 알고 있습니다. Clear 맑은 청명한 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깨끗하잖아요. Clear sky라고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by the way 그런데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해할 때 반면에라는 거 배웠거든요. 뭐였어요? On the other hand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데라는 게 나오네요. By the way라는 거죠. Weather,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통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Wind, 바람입니다. 그리고 ocean, 뭐예요? 바다 또는 큰 바다, 대양이라고 하죠. 자, 단어 간단하게 우리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거, 조금 어려운 거 있었죠? Pass through 있었고요. Suck up, 같이 알아두세요. 빨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A hurricane is a dangerous storm. 허리케인은요, 무엇이다? 아주 위험한 storm. 뭐예요? 바로 폭풍이다라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의문사 튀어나옵니다. 의문사. Why? 왜? Why is it dangerous? 뭐라고 물어봐요? 왜 그것이 위험하느냐? 위험한데? 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 이것이 위험한데요? 자, it can suck up everything as it passes through라고 했어요. it 주어죠. 그것은요, can suck up. 여기까지 다 같이 묶어서 볼게요. can은 할수 있다죠. 자, 그런데 suck up은 뭐예요?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것은 빨아들일 수 있어요. everything 무엇을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as는요, 접속사 as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as는 뭐뭐 하면서, 그것이 passes through라는 거는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태풍이요, 막 여기저기 돌면서 이쪽으로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위험한데?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글쎄, 통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거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This scary hurricane has an eye in the center. 자, 그러면 this scary hurricane 자체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hurricane은요, has,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요. 동사나 다음에 an eye 목적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눈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나오는 이 태풍 진짜 이막 사람처럼 뜬 눈이 아니라 뭐예요? 이 태풍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In the center 전치사 명사 묶어요. 중심부에 중심에 눈을 가지고 있대요. How is the weather there? 자, 그렇다면 그 중심부, 눈이라고 불리는 그 중심부에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날씨는 how, 어때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how, 어떠냐? 상태, 안부, 감정을 묻는 어떠하니라고 지금 해석했어요. 지금 방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두 번째 뜻. 상태나 감정을 어떠하니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there? 자, 그럼 그 중심부의 눈에 있는 날씨는 어떤데? It's calm. It is calm. Calm은 고요하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정말 바람이 부는 거야? 여기가 정말 태풍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고요하고요. 자, with a clear sky. 전치사, 명사 또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it is calm 매우 고요하다라는 게 정말 중심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With a clear sky 아주 뭐예요? 깨끗한 청명한 하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명한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매우 고요하다라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around the eye is the eye wall이라고 합니다. 자, around라는 거는 주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눈 주위는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around는 주위. 자, 여기 the eye인데 어떤 around. 그눈 주위는요, 뭐예요? The eye wall이에요. 눈의 벽이라는 거죠. 자, 벽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보면은요, 그 안에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우리가 그림 볼수 있었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높게 서 있는 거. It has the strongest winds and heaviest rains. 자, 그건요, 뭘 가지고 있냐면요, the하고 strong에 est 붙었네. 자, 그러면 strong은 강한이라는 건데, the하고 est 붙었으니까 the strongest. 최상급이죠. 가장 강한 바람이 있고요. And, 그리고 heavy, 무거운인데요. heavy의 east. Heaviest rain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heavy rain이라고 그래요. 무거운 비? 이런 뜻이 아니라 비의 양이 막 자그마치 막 쏟아붓는 것처럼 막올 때,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heavy rain인데 heavy east.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aviest rains라는 거죠. 아니, 그 눈은요, 태풍의 눈은요, 굉장히 고요한데, 눈 주위는 지금 막비 오고 엄청 바람 불고 한다라는 거예요. By the way, 이거 뭐예요? 그런데라는 뜻이죠. 그런데, how does a hurricane start? 자, how. 여기서의 how는 뭐예요?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ow does a hurricane start? 어떻게 허리케인이 시작되나요? It starts from warm ocean water. 자, 그건요, 시작해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시작해요. So, 그래서 we usually see them in summer and fall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통 대개 뭐예요? 봅니다. 그들을 언제 봅니까? In summer and fall. 여름이랑 언제? 가을에 봅니다. 여름에 바닷물이 따뜻하잖아요. 가을까지도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을 볼수 있는 계절이 언제다? 바로 여름과 가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해석할 때요. 주어 찾고요. 동사 찾고요. 그리고 목적어 찾아서. 자, 목적어가 있는 동사도 있고 없는 동사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끊어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 찾아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허리케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모든 걸 빨아들여서 위험하다. 그쵸?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따뜻한 바다로부터 생성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절과 관계없이 볼수 있다. No, no. 우리가 언제 볼수 있어요? We can see them in summer and fall, 우리가 여름과 가을에 볼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두 번째, 다음 표를 보고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보면요. 허리케인의 apostrophe 다음에 s면은 뭐뭐의, 그쵸? 이 허리케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디인데 특징이 come with a clear sky예요. 이거 뭐예요? 바로 eye가 되겠죠. 그래서 허리케인의 눈이 되고요. 여기는요, strong winds and heavy rains입니다. 자, 비 오고 바람 불고 이건 어디였어요? 바로 허리케인의 eye wall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의문사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어떤 의문사 배웠죠? 바로 why와 how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왜를 뜻하는 why, 그리고 어떻게 뿐만 아니라 상태나 안부, 감정까지 물어보는 어떠한의 의미로도 쓰이는 how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또는 How was your trip?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까지 우리가 의문사 다양하게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모든 의문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기초 문법의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17강 Actual Test 1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개념들을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렸다고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완벽하게 100점 맞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내가 그냥 무엇을 틀렸는지 왜 실수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고 전혀 자신감 잃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너는 행복하니? 라는 의문문 쓰는 것이었는데 Are you happy? 라고 써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바로 실전 테스트를 푼 소감이 어땠는지 내가 잘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이나 응원의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소감을 마음껏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실전 테스트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는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완성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우개 하나, 그리고 연필 세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우개 한 개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어나 언이라는 관사를 써주면 되는데요. 지우개를 우리가 eraser이라고 하죠.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eraser, e 발음입니다. 아, 에, 이, 오, 우라는 모음 발음 앞에는 어떤 관사를 써준다 했죠? 언을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n eraser를 먼저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가 나온 관사는 다 아니고 다른 것들도 아니고 2번과 3번이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연필 세 자루 three pencils. 자, 여기는 지금 s가 없어요. 연필들 여러 개인 복수형을 우리가 나타낼 때 S를 써줘야겠습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죠? 3번. 자,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Kelly is washing. 켈리는 씻고 있어요. 무엇을? 손을. 누구의 손일까? 그녀의 손이 되겠죠. 자, 그녀의라는 소유격 표현. 4번. Her이 되겠습니다. Her.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My는 나의. His는 그의. Your는 너의, their는 그들의 라는 소유격 표현입니다. 가장 적절한 건요, her hands, 그녀의 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는 건데요. 지금 주어에 맞춰서 우리가 뒤에 알맞은 비동사를 골라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 The ball, 그 공인데요. 3인칭 단수주어죠. 자, 일단 단수주어가 나옵니다. 아래는요. Sean and I, Sean과 나라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 복수주어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쉽다. 그치? 우리가 단수주어가 나올 때는 비동사 뭘 써주죠? is를 써주고요. 복수주어가 나올 때는 are 써줍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ball is under the chair. 그 공은요,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Under, 어디 아래란 뜻이고요. Sean and I, Sean과 나는요, are in the movie theater. 우리는 영화관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is랑 are 짝지어진 것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은요, 똑같이 빈칸에 들어갈 비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there이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 배웠던 구문인데요.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 우리가 어떻게 썼죠? there is. 또는요. There ar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잖아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 is랑 or 어떨 때 써야 된다 했죠?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춰서 is는 언제 쓰나요? 뒤에 단수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 우리가 is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or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당연히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올 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is랑 or 뭘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즉 주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요. some sugar, 약간의 설탕입니다. 설탕은요, 셀 수 없는 대표적인 물질 명사였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 오, 뭘 써준다? is를 써준다. There is some sugar on the shelf. 선반에는 약간의 설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니까요. some flowers. 꽃 여러 송이가 주어네요. 복수 명사다. 그쵸? 그럼 뭘 써준다? 복수 명사는 비동사 are과 써준다. are. 자, 그래서 is와 are이 연결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넣는 건데 이번에는 의문문이 나옵니다. 의문문. 의문문의 형태 우리 어떻게 써주죠?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어떤 비동사를 써줘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 주어에 맞춰서 우리가 올바른 비동사를 써주면 됐었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These questions, 이 질문들은 easy, 쉽나요? 라는 의문문 되겠습니다. 지금 these questions, 이 질문들은 복수명사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are, 네, are로 문장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Are these questions easy? 이 질문들은 쉽나요? 자, 근데 대답을 보니까 no, 아니래요. 일단 부정문으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고요. 뒤에 보니까 they are difficult. difficult, 어려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 쉽지 않아요. 그것들은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these questions, 복수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they로 답을 해야겠죠. 다 지금 보니까 it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아니고 they가 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일단 부정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이 없는 they are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질문할 때 are these questions easy? 이렇게 질문했죠. is도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지워 나가보니 남는 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 5번 체크하고 우리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자, 선생님이랑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a cup of water? 자, 물의 수량 표현, 물 한 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물 한 잔 마셔도 되나요? 이런 뜻이고요. 2번은요. Here are two bottles of juice. 여기 주스 두 병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뭐가 틀렸나요? 주스 두 병은 우리가 복수형으로 써줘야 돼요. 보세요. 두 개잖아. 그러면 bottle, 병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S 없이 bottle이 쓰였네? 이거 틀렸습니다. S가 붙어야 돼요. Here's two bottles of juice. 여기 주스 두 병이 있습니다. 자, 틀린 문장 2번이 되네요. 2번. 나머지도 한번 어떻게 옳은지 살펴볼게요. I need 10 grams of sugar. 자, 우리가 설탕 같은 건 몇 그램으로 수량을 표현하죠? 10g의 설탕 괜찮습니다. 자, 4번은요. Let's order 3 pieces of pizza. 자, 우리 피자 세 조각을 주문하자. 괜찮고요. Give me 2 kilos of meat, please. 고기는 킬로라는 단위로 셌죠. 2 kilos of meat.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They have many sheep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many는요. 많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sheep 어때요? 어, 쌤 이거 단수 명사 같은데요? 자, 얘들아, 우리 예전에 명사 배울 때요. 그 명사들 중에 복수형과 단수 형태가 똑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sheep, 양이 대표적인 명사였습니다. sheep은요,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many sheep, 많은 양들, 괜찮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헷갈렸죠? 2번은요, I am careful with knives. 자,

아, 나는요, 칼을 조심히 다룹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in knives. 원래 단수 형태는 knife예요, knife. 근데 이게 복수형이 되면서 F를 V로 바꾸고 ES를 써줍니다. 올바른 형태 맞습니다. 자, 3번은요, I like apples and tomatoes. 나는 사과와 토마토들을 좋아한다. 사과 여러 개, 토마토 여러 개. S 그리고 O로 끝나는 이 명사 ES 붙는 형태 괜찮아요. 자, 4번 가봅니다. The man has some monies. 남자는 약간의 돈이 있다. 자, 여러분. 돈.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요 money는요. 어떤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수 없는데 S가 붙을 수 있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고치면은 그냥 some money, 약간의 돈. 이렇게 써야 돼요. 돈은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 해당이 되었습니다. 4번이 틀린 문장이죠. 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 자, 많은 뒤에 아이들이라는 복수명사 잘 나왔어요. child가 아이 한 명이라면요. 아이들 여러 명은 우리가 children이라고 써주는 거 맞죠? Many children like this music. 많은 아이들이 이 음악을 좋아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Is this pen yours? 자, 이 펜은 너의 것이니? 그러면 응, 내 거야. 아니,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답을 해줄 때이 명사를 대명사 뭘로 써줄 수 있을까요? 다시 this라고 지칭하진 않잖아요. 이 펜, 그것 하나니까 is이라는 대명사로 지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is이 포함된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어딨나요? 쭉 보니까 여기 1번에 yes, it is가 있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한 대답은 1번이었습니다. yes, it is. 네, 제 겁니다. 라는 대답이 되겠죠.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너와 케빈.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Are you and Kevin close friends? 너와 케빈은 close, 친한 친구이니란 뜻이에요. close라고 하면 친한 또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너희들은 친한 친구이니라고 하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답을 해야겠다. 그치? You and Kevin은 답을 할때 we, 응, 우리들은 친해. 아니면, 아니, 우리들은 친하지 않아. 둘중 하나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쭉 보면요. 유일하게 we라는 대명사가 있는 문장. 1번이죠. Yes, we are. 나머지는 다 we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둘은 친하구나. Yes, we are. 이라는 답 골라보고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은요.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Whose bags are these? 자, these. 이것들은요. Whose bags? 누구의 가방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whose라고 하면 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가방인 거죠. 이것들은 누구의 가방이니? This. 이것은요. is her bag. 그녀의 가방이고요. And that. 저것은 is my bag. 나의 가방입니다. 자, 지금 둘다 어떤 형태예요? her, 그녀의 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와 bag라는 그냥 명사가 나오는 형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소유격과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대명사로 대신해 줄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소유 대명사라고.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녀의 것, 나의 것, 그의 것. 이런 걸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는 거 배웠는데. 자, 그래서 her bag는요. 그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것. hers가 나왔죠. hers. 그쵸? 그리고 my bag는요. 나의 가방 측.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 mine으로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지금 문제 절반 풀어봤거든요. 나머지 문제 뒤로 가서 또 절반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우리 11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is라는 비동사가 나와요. 하나씩 넣어볼까요? Jake is kind and funny. 제이크는 친절하고 재밌다. 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Jake is swim very fast. 제이크는 수영을 빨리 한다라고 적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미 동사, 비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swim은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같이 나오는 건 어색합니다. 그래서 is 뒤에 swim이 나올 수 없다. 틀린 답 되겠죠.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Jake is a police officer. 제이크는 경찰관이다. 명사 나오는 거 괜찮고요. Jake is in the cafeteria. 제이크는 cafeteria 구내식당에 있습니다. 보통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장소나 위치가 나옴으로써 주어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마지막 5번은요. From New York. 뉴욕에서 왔다. 뉴욕 출신이다라는 뜻인데요. 제이크는 is from New York, 뉴욕에서 왔어요.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바로 비동사 뒤에 이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틀린 거네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 동물원에는 많은 새들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우리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동물원이 주어일까요? 아니요, 얘는 그냥 이 동물원에는 이라는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주어는요, 많은 새들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많은이라는 표현, 우리 many라고 써주고요. 복수형 새들은요, birds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벌써 우리 이 주어만으로도 몇 가지 보기를 제거시킬 수 있거든요. 1번에 many bird, 안 되고요. 2번에 many birds, 괜찮고, 3번도 bird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머지는 잠깐 보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many birds, 많은 새들이 주어면은 우리 비동사는 뭘 써줘야 될까요? 복수 주어가 나올 때는 비동사 are 써주죠. 자, 일단 그러면 are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 2번 제거시키겠습니다. 자, 4번, 5번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Are there many birds in this zoo? 자, 많은 새들이 있나요? 어디에? 이 동물원에.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5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까? Are there in the zoo? 자, 지금 주어와 뒤에 나오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뀌었죠. 주어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답은요, 5번도 틀렸고, 4번이 되는 거죠. Are there many birds in the zoo? 이 동물원에는 많은 새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글이 조금 길었죠. 선생님이랑 보기 먼저 보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보니까요. 제이드의 여동생은 제니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이드의 older sister이라고 하면 누나거든요. 자, 누나가 제니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제니는 키가 작지만 똑똑하다. 자, 우리의 제니. Very tall. 키가 매우 크고 똑똑합니다. 작다는 건 틀린 내용이죠. 제니는 피아노를 잘못 친다. 한번 볼까요? She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친대요. 이것도 일치하지 않죠.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터미는 웃기고 축구를 좋아한다. 자, 지금 터미는요, 제이드의 younger brother, 남동생입니다. 그는요, is funny and loves soccer. 그는 웃기고 축구를 좋아한대요. 드디어 찾았다. 4번. 4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도요, 터미는 그림 그리기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은 he is good at drawing. 그는 그림 그리기를 잘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알맞은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한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요. These colorful paintings. 이 다채로운 페인팅들은 모두 하고 누구의 것인지 알맞은 소유 대명사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바로 윗문장 볼게요. 지금 토미의 이야기입니다. 제이드의 남동생 토미가 있는데요. 토미는요, 웃기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미는 good at drawing.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 다채로운 페인팅들은 모두 그림을 잘 그리는 그의 것이겠죠. 그래서 his,
그의 것.

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나와줘야겠습니다. 자, 알맞은 his. 3번이 되겠죠. 3번. 자, 15번을 한번 가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알맞은 것은 Are Jade, Jenny and Tommy happy? Jade, Jenny 그리고 Tommy는 행복한가요? 네, 행복하다라고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요. Yes. 그들이니까 they are이라고 대답을 해줘야겠습니다. 알맞은 대답 여기 3번에 있네요. 그래서 yes, they are 3번 체크하고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 네 곳을 찾아 고쳐보는 거예요. 네 개나 찾아야 되네요. 하나씩 찾아볼까요? Is this your pencil case? 이것은 너의 필통이니? 일단 이 질문은 괜찮은 형태입니다. 자, 근데요, No, me is black. 아니요, 나는 검정색입니다. 애초에 나는이라는 주어 자리에 me가 나올 수도 없고요. 지금 이 필통은 너의 것이니? 그것은 내 것이야라고 해야죠. 그래서 me가 지금 틀렸네요. 자, 바르지 않은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다음에 That pencil case, 저 필통은 is Anthony. 저 필통은 Anthony야. 갑자기 저 필통이 사람이래요. 이상하죠? 저 필통은 Anthony의 거시야가 돼야겠죠? Anthony라는 일단 명사만 쓰인 거 틀렸고요. Oh, then is those your books? 저것들은 너의 책들이니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those라는 복수 지시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비동사 is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요, are로 써야겠죠. is라는 비동사가 틀렸습니다. 자, 저것들은 너의 책들이니라고 물어본 거니까, 네, 그것들은 나의 책들입니다. is를요, 지금 우리가 복수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로 고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me는요, 어떻게 고쳐주죠? 내 것은 검정색입니다. mine이라고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that pencil case. 저의 필통은요, Anthony의 것입니다. 그래서 Anthony를 Anthony의 것, apostrophe s를 붙여서 써주는 거예요. Anthony's. 그러면 Anthony의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h then Is those your books? 저것들은 너의 책들이니라고 할때 우리가 is가 아니고 복수 명사에 알맞게 are로 고쳐주는 겁니다. 네, 여기만 다시 쓸게요. 네, Are those your books? 자, 그러면 네, 그것들은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is이 어떻게 돼요? 네, they라는 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보면요. there로 시작하고 현재형으로 써야 되고요. 명사 앞에 on이나 on 또는 복수형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써야겠습니다. 자, 3번은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네, 조건이 조금 많았는데요. 예시 문장을 보면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다? A loaf of bread. 빵한 덩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ilk. 우유가 지금 몇잔 있죠? 두잔 있습니다. 우유는요, 셀수 없는 명사로 우리가 그것을 담는 용기, 잔이나 컵 등으로 수량을 표현할 수 있었죠. 한번 써볼게요. 우유가 두 잔이니까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are 써주면 되죠. There are 뭐가 있냐? 우유 두 잔이 있습니다. Two glasses of milk.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Two glasses of milk. 우유 두 잔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jam이에요. jam은요, 그것을 담는 용기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입구가 넓은 용기는요, 우리가 jar이라는 용기를 써줍니다. 자, 근데 jam 한 병이죠. 그러면은 there are이 아니고, There is로 쓰겠습니다. 자, there is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A jar of jam. A jar of jam이라고 하면 잼한 병이 되겠죠. 네. 자, 이어서 우리 3번, 4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에 보니까 cereal, 시리얼인데요. 시리얼이 어떤 그릇에 담기면 우리가 bow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리얼이 그냥 이렇게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박스라는 단어

쓰면 됩니다. 한 상자가 있다. 시리얼 한 상자. 자, 그러면 이때도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니까 there is로 문장을 시작해 주고요. A box. 한 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자? Of cereal. 시리얼 한 상자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4번 한번 볼게요. knife. knife는 칼입니다. 근데 칼이 몇 개?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knife는요, 우리가 복수형으로 써줄 때 어떻게 해주죠? f를 v로 바꿔주고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복수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칼이 두 개니까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다?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knives. 네,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바르지 않은 부분을 고쳐 문장을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1번에 Can you buy two candies and three bananas? 너는 캔디 두 개와 바나나 세 개를 살수 있니?인데요. 자, 지금 candies. 올바르지 않은 복수 명사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음 플러스 y가 나오는 경우, y를 어떻게 바꿔줬죠? 네, 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candies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서 다시 써볼게요. Can you buy? 너는 살수 있니? 무엇을? 네. Two candies, 두 개의 사탕들을. And 그리고 three bananas, 세 개의 바나나를.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문장 수정해 봤고요. 두 번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umbrella isn't yours. 이 우산은 너의 것이 아니다. It's 지훈. 그것은 지훈이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한글 해석을 보니까 지훈이의 것이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바꿔줄까요? 지훈 뒤에 apostrophe s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옳은 문장이니까 우리 뒤에 있는 이 문장만 한번 바꿔볼게요. It's 그것은 지훈이의 것이다. It's 지훈's. 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Are you in the movie theater? 너는, 저 너가 주어져. 너는 영화관에 있니라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 대답을 보니까 no라고 하고요. I'm in the shopping mall. 나는 쇼핑몰에 있다. 그러면 나는 영화관에 없다라고 우리가 부정문으로 대답을 해 줘야겠습니다. 너라고 질문하니까 나라고 대답을 해 주면 되겠죠. No, I'm not.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쇼핑몰에 있어가 돼야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Are these tomatoes? 자, 이 토마토들은 fresh, 신선하니라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요, yes라고 대답을 하고요. 뒤에 보니까 they are, 그것들은 right from the farm, 농장에서 바로 왔어란 뜻이에요. 신선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These tomatoes, 이 토마토들을 우리가 어떤 대명사로 지칭해 주냐? They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들은 신선해요. Yes, they are. 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정말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20문제를 다 푸는 게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난그 소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전 테스트를 푼 소감, 잘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 근데 그것보다는 열심히 한 여러분에게 하는 칭찬, 응원의 말을 더 많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6강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의일치의 기본 컨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자, 수의일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일치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어의 숫자를 동사가 다시 한번 일부에서만 보여주는, 자, 그런 배려심이 한국말보다는 조금 더 있는 그런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인 영어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아이다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진짜 이슈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의 일치를 시키잖아요. 단수의 경우 단수동사로, 복수의 경우 복수동사로 수의 일치가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끔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수의 일치와 관련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자, 쭉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개수가 꽤 많죠. 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퀴즈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이건 사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중학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되는 내용으로만 저는 좀 제한을 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좋아요. 단수명사는 단수로 보면 되고 복수명사는 복수로 보면 되는데, 도대체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거나 동명사가 주어가 되거나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이건 단수로 봐야 돼요? 복수로 봐야 돼요? 그렇죠.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나 명사절을 뭘로 볼까요? 이거는 지금 단수 복수가 아니라 사실은 수가 없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은, 그죠?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때는 단수 동사로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명사절을, 투부정사를 혹은 동명사 주어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포인트, 명사구나 명사절, 더 구체적으로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 명사절은 단수 동사로 받는다는 사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Drinking too much soda. 자, soda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말하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소다를 마시는 것은 is ba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단수동사로 받는 것이 맞겠다. 실제로 요 예문에서는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써져 있는 이 soda가 복수형이 아닙니다만 마지막에 복수명사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ing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복수명사를 딱 주면 그 뒤에 is를 쓸 거니 are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이구 복수명사면 are을 써야죠. 이렇게 연결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 자, 정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면, 주어 다음에 형용사의 구절이 나와요. 형용사적 수식어가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다고요. The girls.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Who are with Johnny. 자니와 함께 있는 그 여자아이들이 are my cousins 이렇게 됩니다. 자니 is. 자니 다음에는 is가 오는 게 맞는데 편한데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어때요? 뼈대가 아니라 살이 되겠습니다. 자니와 함께 있는 여자아이들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형용사의 구와 절 안에 나오는 마지막 명사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는 거예요. 앞쪽에 복수로 주고 여기 단수로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쟈니 이거 좀 어색한데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가지시나 봐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영어의 어순 구조상 수식어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하실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주어인지를 잘 가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 왜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자, 형용사 절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 하나 좀 더 보여드릴게요. One way. 자, 이번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To sell items quick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item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items 하면 are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형용사구는 자, 투부정사구는 죄송합니다. 형용사구가 아니고 자,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자, 수식어는 제거하시고 나면 하나의 방법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물건들을 팔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보호입니다. Accept offers. 자, 거래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누구로부터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 구매자로부터 받아들인다. 혹은 구매자로부터의 거래 제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자, from buyers는 자, 앞에 있는 offer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으로 봐도 되고 accept라고 하는 부정사를 수식하는 자,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어느 쪽으로도. Anyway, 물건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구매자로부터의 거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빨리 파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도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께 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세요. 요건 지금 주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비동사가 존재하다, 있다의 뜻으로 쓸 때는 주어를 뒤쪽으로 보내고 아무 뜻 없는 대어를 앞쪽에다 저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쪽 그러면 자, 주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어디에 일치시켜요? 당연히 이 녀석한테 일치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There are many mistakes. 많은 실수들이 있다. 주어는 실수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복수로 받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인데 주어가 어디 있기 때문에 바로 동사의 뒷자리에 나오는 자, 그럼 특별한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artic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rtic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여기서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문들 안에는 자,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어디에, 자, 있는지, 자, 또 수식하고 있으므로, MD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번 마무리 짓고요. 4번으로 갈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 안에 여러분들, 자, 동사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일치시키냔 말이죠. 그렇죠. 얘하고 중복돼서 없어진 애가 누구예요? 바로 선행사잖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는 바로 선행사와 일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가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The restaurant which is on the corner. 자, 그래서 코너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 is closed now. 지금 현재 문 닫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where is를 썼다. 자, 이 위치가 바로 the restaurant와 중복돼서 생략된 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시키는 것이 맞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는 뭐예요? 자, 이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A number of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거입니다.

variety of도 수거입니다.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하시면 돼요. A number of는 많은, many의 뜻이고요. A variety of는 여러분들 various, 다양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의 형용사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뒤쪽에 복수동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뒤쪽에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뭐가 와요? 아니, 복수의 동사가 오겠죠. 그거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비정상적인 애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거 얘기를 방금 드린 거예요. A number of, the number of는 아예 한 단어짜리 형용사로 수거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쪽이 어가 아니라 더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수거가 아니라 정상적인 어구예요. 자, 어떤 복수명사의 숫자가, 어떤 복수명사의 다양성이, variety는 다양성, 뭐 종류, 뭐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수식어구니까 누가 주어예요? The number나 variety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를 뭘로 받아요? number하고 variety가 numbers, varieties. 이렇게 복수로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에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형용사로 수거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The number of priceless paintings. 자, priceless는 가격이 없는 거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뜻입니다. 가격이 아예 없어요. paintings는 그림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어디까지? 바로 a number of가 many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Many priceless paintings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 이 녀석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뭐예요? 주어가 복수니까 were stolen이라고 하는 자, 복수로 받는 게 맞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많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림들이 도난당했는데요. 어디로부터 도난당했습니까? From the gallery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립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아, 요런 거 진짜 한끗 차이인데, 어하고 더의 한 글자 차이인데, 와우, 의미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the number가 나왔어요. 자,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numbers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숫자입니다. the number.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숫자예요? 바로 newborn babies. newborn babies라고 하면 신생아죠. 신생아들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신생아들은 동사의 숫자에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이건 수식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숫자가 the number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마지막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단수로 받는 것이 맞겠다. It's decreasing.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number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is로 받는 것이 옳다. 자 주어를 조심해야 되는 다섯 번째 표현이 되겠네요. 자 사실 6번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단수명사 주어 다음에 단수동사 쓴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Every는 모든, each는 각각이니까 뭐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저것들을 왜 단수로 받아야 되느냐? Every와 each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Every는 매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매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every years라고 안 하잖아요. every year 이렇게 얘기하죠. every day라고 하잖아요. every days라고 안 하고. 왜냐면 매 하나하나의 하루하루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each는 각각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와 each의 뉘앙스를 아시면 자, 뒤쪽에 있는 명사는 복수이지만 단수인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맞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니까. 따라서 수식어구를 제끼고 나면
결국은 every student 다음에는 is가 나오는 게 맞죠.

0: 이 교실에 매 하나하나하나가 똑똑하다예요. 하나하나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every와 each는 단수 명사가 뒤에 붙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7번입니다. 자, 7번도 너무 당연하죠? 학문의 이름 다음에 누가 복수동사를 씁니까? 경제학. 그런데 얘가 마치 복수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학문이. 그래서 중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어 몇 개만 좀 드리는데요. 경제학은 economics, 정치학은 politics, mathematics는 수학, physics는 물리학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당연히 단수를 받아야겠죠? 자, 예문으로 넘어갑니다. 경제학은 economics is. 자, s가 붙어 있지만 복수로 착오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subject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과목의 뜻이고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상관 접속사인데요.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서로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상자고요. 관자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있는 아이들이 세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because 세트 아니잖아요. if 세트 아니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 세트로 쓰이는 것을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자, 뭐가 있을까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가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요세 단어는 부사예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계속 세트로 얘네들이 같이 다니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상관 접속사로 암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예요. both A and B는 뭘까요? A, B 양쪽 모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가 된다라고 하면 양쪽 모두니까 주어가 두 개잖아요. A and B니까. 당연히 복수동사로 받는 거죠. 문제는 either입니다. A 혹은 B 둘 중에 하나가 주어예요. 근데 A도 A인지 B인지 모르겠죠?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니까. 누군지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에 가까운 B 쪽에 일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유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neither도 마찬가지예요.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둘다 아니다예요. 그러면 A도 B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의상 가까운 쪽에 일치시키는 것이 옳다.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연히 both Mary and I. 당연히 복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either가 나오면 Mary or I인데 Mary 혹은 나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내가 틀렸는지 Mary가 틀렸는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문장 보고. 그래서 동사에 가까운 쪽에 일치를 시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nei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Mary와 나둘다 틀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까운 쪽에 일치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자, 바로 이거 보이시죠? 수거로 취급해서 a variety of 복수명사는 복수로 받는 게 맞고요. 두 번째입니다. 단수 동사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첫 번째 A번에 탁 보이네요. 그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로 받는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복수 동사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 중에 어떤 경우일까요? 자, 바로 요런 것들이 바로 요게 주어기 때문에 복수로 받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8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꼼꼼한 복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1: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어 실력 그리고 재미를 스텝업 시켜보도록 할까요? 바로 출발해봅니다.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 유니콘이 지난 책은 유니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주님이 주인공일까요? 유니콘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같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쉽게 차근차근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written by Claire Phillip, illustrated by Megan Higgins.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2: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In a land, 땅에서 어떤 땅이냐면 far away, 저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땅에서 there lived,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냐면, 누가 살았냐면 a princess, 공주가 살았습니다. Called Scarlet. 뭐라고 불리는요? Scarlet이라고 불리는 공주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요. She spent her days. 그녀는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냐면 her days. 그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냈냐면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exploring이라고 하면은 탐험하다. and longing. long이라고 하면 긴. 긴 것을 하는 이런 의미 아니고요. long이라고 하면은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냐면 for adventure, 모험을 간절히 바라고 탐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즉 이 공주님의 성향을 이 문장으로 알 수가 있죠. 아,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뭔가 탐구하고 탐험하는 것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The princess, 그 공주는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skip이라는 것은 축축축.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제 손에 줄은 없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ip이라는 것은 줄넘기를 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깡총깡총 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줄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어요. With the other girls, 누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 소녀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소녀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She wanted to climb trees.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나무를 오르고 싶어 했고요. Swim in rivers. 강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 했고요. And find trolls instead. 그 대신에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find trolls. 트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못된 심술궂은 혹은 나름 귀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이렇게 약간 괴물처럼 생긴 그런 거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작은 난쟁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트롤 같은 것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확실히 모험을 좋아하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영어에서 아주 흔히 나옵니다. One은 하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another, the other, 혹은 others, the others.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싹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에 the가 있잖아요. 일단 the의 의미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라는 것은 아무거나가 아닌 특정한 것, 특정한 바로 그것,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student라고 하면 하나 한 명의 학생이죠. 그러나 the student라고 하면 아무 학생이 아니라 바로 그 범위를 제한해 준다는 거죠. 아무 학생이 아니라 특정한 그 학생.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제한해 준다 혹은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언가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하나가 있으면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one, one. 그러니까 one이 그 동그란 게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other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the other. 왜 the other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나머지 전부잖아요. 나머지 전부. 그냥 다른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전부 그 전체를 딱 특정해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전체 개수가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은 그 전체니까. 또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한 그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 s가 붙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남은 게 하나니까. the 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총 개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의 것은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other를 붙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an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a student라고 할수 있듯이 an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anothe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개수 무언가가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남은 두개 중에 또 다른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는 another 붙여서 another, 그래서 another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이 나머지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 범위를 딱 제한해주고요. 바로 특정한 그 하나가 되겠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 그래서 the other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다음은요. 총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이기 때문에 another 합쳐서 an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요.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4개가 나머지. 이 4개 이외에는 무언가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이네개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그네 개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he others, 특정한 네 개, 남은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런데 네 개니까 여기에 s까지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총 개수, 무언가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처음에 3개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몇몇 개가 있다 할때 some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럼 some이라고 붙이고 나머지 6개가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6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중에 일단 3개를 먼저 예를 들어서 가리키고 싶어요. 3개를 먼저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 others. 남은 6개 중에 3개니까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6개 중에 무작위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the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한 3개가 아니라 그 6개 중에 아무거나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9개 중에 3개를 먼저 불러보았고, 그 다음 3개를 others라고 불러보았고, 그러면 남은 나머지 3개, 그 나머지 3개, 이제 특정한 그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the

0: others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떤 사물의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를 가르치려면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sum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4개는 무엇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아무 4개가 아니라 남은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the others. 딱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 4개로. 그래서 the others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carlett이 매일매일 그녀의 숙제를 했을 때 하는 동안 she daydreamed. 그녀는 daydream. day라는 것이 낮이라는 의미고요.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daydream이라고 하면 낮에 꿈꾸는 것이니까 공상에 잠기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상에 잠겼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aming a dragon. Dragon이라고 하면 용이죠. 용을 뭐 하는 것이다? Tame하는 것. 용을 길들이다. 길들이는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모험이나 아주 exciting한 뭔가 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활발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Scarlett이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다음 음원으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라고 되어 있네요. And, 그리고 나서, as she did her chores. 그녀가 무엇을 할 때요? 그녀의 chore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chore은 바로 자질구레한 일. 혹은 어떨 때는 집안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래를 하거나 쓰레기를 비운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러 간다거나 빨래를 갠다거나 그런 것들이 chores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자질구레한 일, 뭐 청소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는 동안 she imagined,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냐면 climbing a tall tower. climb이라고 할 때 저 b는 무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ing이 아니라 climbing, b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했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rescue a prince. 왕자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했답니다.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Scarlett's parents thought. Scarlett의 부모님은 생각했습니다. Then,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she was a little too wild. 그녀는 조금 너무 wild라고 하면은 거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제멋대로 하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스칼렛이 좀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차분하지 않고 너무 좀 거친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그 왕비. 그렇죠. 왜냐하면 princess Scarlett이니까 바로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왕비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말하시기를 All she wants to do, 그녀가 오로지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is have adventures,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모험을 가지는 거야 라고 약간 불평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I know, said the king. 왕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알고 있다고.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고라고 왕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즉 스칼렛, 이 공주는 she'd rather, 그녀는 would rather입니다.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ould rather를 줄이면은 She'd rather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 Dress up,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차려 입고 싶어 하더라. Like a knight. Knight라고 하면 기사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는 그 기사.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뭐보다. Then wear a dress. 드레스를 입기보다는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면서 왕이 약간 불평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주는 어떤 모험을 떠나게 될까요? 왠지 모험을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0: 그 다음에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Long. Long.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ame. Tame.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Chore. Chore. She did her chores. Rescue. Rescue.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Would rather. Would rather.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재밌는 것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 확장을 할 텐데요.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들. 우리가 이런 단어들 알고 있죠. Notebook, 공책이라는 의미고요. Rainbow는 무지개, Starfish는 혹시 아십니까? 불가사리, 그 다음에 Daydream은 공상에 잠기다 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훑으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단어 안에 있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조합을 해서 이런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Notebook은 Note, 메모죠. 메모를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메모를 어디 적어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Notebook은 공책이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적을 수 있는 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으면은 레인은 비죠. 보우는 우리가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죠. 활이 둥그렇게 반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생기는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게 무지개가 될 것이고요. Starfish라고 하면 star는 별이죠. 별인데 물고기예요. 별물고기니까 그게 뭐예요? 불가사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daydream이라고 하면은 day는 낮이죠. 낮에 dream, 꿈꾸는 것, 낮에 꿈꾸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공상에 잠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몰랐다면 아,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Mobile 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1일 학습 자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영풀이,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쓰는 이런 쓰기 연습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가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를 아주 높여서 제작을 해두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혈액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어느 나라나 일정 기간 이후에 항상 인구조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인구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백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소식이 요즘에 참 많이 들려옵니다. 미군이 철군하면서 그 공백이 남아있고요. 탈레반이 진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난민들을 과연 어느 나라가 받아줘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 것인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이라고 되어 있군요. 미국의 인구가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2: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인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종 관련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표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Census.
2: Census.
1: Demographic.
2: Demographic.
1: Glimpse.
2: Glimpse.
0: 첫 번째 단어는 census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인구조사라고 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census. demographic이라고 해서 그냥 population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인구에 혹은 인구 구성에, 인구 통계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limpse. 뭔가를 잠깐 보거나 짧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glimpse. 오케이. 요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고요.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이렇게 되어 있군요. 미국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201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30년에 하겠죠.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그렇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백인들의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뉴욕이라든가 혹은 캘리포니아에서가 아니라 미국 전체 인구에서 on record예요. in이 아니고요. in record 아니고요. on record.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인구 전체에서 백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이번, 지난 10년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decade는 10년을 얘기하는 거죠. past 10 years. 반면에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구는 그 10년 동안에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줄고 어느 정도로 증가했냐면요. 미국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2.6%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일단 60% 고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36%가 늘었고요.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23%가 늘었으니까 아시아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그렇습니다. Not only가 나오는 순간에 당연히 나올 게 나와야 되겠죠. But also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단순히

0: 10년 동안의 인구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구 변화 내용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알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한 단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뭐 인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구나가 10년 동안의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자료를 민감하게 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이 the predominant race라고 하죠. 가장 많은 인구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는 가장 인구 비율이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정치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2: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0: 오늘 두 번째 기사가 되겠습니다.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라고 되어 있군요. 헤드라인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간 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일이다. 미래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가 자그마치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요. 2만 명이 vulnerable, 뭔가에 있어서 취약한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국적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2: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준비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take in.
2: To take in.
1: Vulnerable.
2: Vulnerable.
1: Reprisal.
2: Reprisal.
1: Embassy.
2: Embassy.
0: 첫 번째 단어는 to take in something. 뭔가를 받아들이다. 자기 집에 받아들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역시 나왔죠? Vulnerable. 그리고 원래는 이제 be vulnerable to something. to와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뭔가에 취약하다라고 할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Reprisal, 보복이나 안갚음을 얘기합니다. Embassy, 대사관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Canada says, 캐나다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라고 되어 있군요. 2만 명 넘는 취약계층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는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인권운동가와 그리고 뭐 기자들이라든가 여권단체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레반의 reprisals,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몇달 전에 미군을 올해 다 철수시킬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일단 만들었고요. 이에 힘입은 소위 탈레반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수도인 카불이 거의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0: 지금 상황이 흉흉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사관을 지금 폐지하고 있고 자국민들을 다시 다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의 대사관에서 일했거나 그들에게 함께 합류했던 뭐 통역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사실 떠오른 거였거든요. 캐나다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아, 이게 처음 나온 계획은 아니군요. 이번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계획 이전에 또 다른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 계획은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라고 되어 있군요. Relocate. 직역을 하자면 위치를 바꾸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들의 이주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이주를 위한 이전 계획도 있습니다. 이 대상은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일했던, 즉 캐나다 정부 측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그렇습니다. 통역사라든가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 대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2: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0: 오늘 today's parents는 조금 전에 보셨던 to take somebody in, 누군가를 받아들이다 혹은 집에 들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좀 그렇다는 뭐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가 좀 그래 라는 얘기는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연로하신 부모님이라고 할 때 elderly parent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lderly people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보통 고령자를 얘기합니다만 꼭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elderly parents고요. 경우에 따라 aging parents란 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요거는 나이를 먹어가고 계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 부모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냥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Many blank children say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in their elderly parents. 아, 이럴 때 take in을 쓰면 되겠군요.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좀 꺼려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children 앞에 뭐를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부모님 모시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다. 그때 children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념상 그냥 children 하면 아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5세 아동이 뭐 부모님을 모시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영어로 쓸 때는 adult children이란 말을 그래서 씁니다. 성인이 된 장성한 자녀들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Many adult children say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in their elderly parents.
2: Many adult children say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in their elderly parent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도 보고요. 말해도 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Afghans refuge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fghan refugees 혹은 Afghans refugees 뭐 둘 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refugees라고 할 때 이가 두 개 붙으면 요거는 난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케이. 탈레반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연합, UN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들에게 국경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다? 바로 전 에피소드인가 그 전전 에피소드

0: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요. 네, urge.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단어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여기서 한번 끊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데, 라고 일단 사전에 이렇게 좀 뿌려놓는 거죠. 탈레반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팩트가 되겠고요. 국제연합은,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를 주변국이라고도 하죠. 주변 국가들에게 국경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받아들여라. 폐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촉구하다라고 할 때, to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혹은 to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경을 개방하다라고 할 때, 문 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o open one's borders. 이때는 border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이죠. 국경은 여러 군데 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 이란, 이라크, 뭐, 이쪽은 다 국경이 여러 나라를, 맞대고 있거든요. 뭐,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이란하고도 맞대고, 시리아하고도 맞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The UN has urged Afghanistan's neighboring countries. 그렇습니다. 주변 국가 혹은 이웃 국가라고 할때 neighboring countries라고 쓸 거나 neighbors. 그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면 South Korea's neighbors나 neighboring countries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중국, 일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UN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To keep their borders open. 그렇죠? 문을 계속 좀 열어놔라. 이때 open은 형용사겠죠? As the number of civilians blank from the Taliban grows. 그렇습니다. 탈레반으로부터 뭐한 시민들일까요? 난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Fleeing from the Taliban입니다. 탈레반으로부터 피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civilians 대신에 refugees라고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fleeing from the Taliban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fghans refugees. The UN has urged Afghanistan's neighboring countries to keep their borders open as the number of civilians fleeing from the Taliban grows.
2: Afghan refugees. The UN has urged Afghanistan's neighboring countries to keep their borders open as the number of civilians fleeing from the Taliban grow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 자리에 엮어 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Demographic.
2: Demographic.
1: Vulnerable.
2: Vulnerable.
1: Reprisal.
2: Reprisal.
1: To take somebody in.
2: To take somebody i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이전 방송을 다 다시 볼수 있는 다시 보기가 있고요. 또 방송에 쓰였던 모든 영어 표현과 내용, 지문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1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예문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tand. stand인데요. stand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쓸때 ed를 붙이지 않고요. 어떻게 변하냐면 stood. stood가 돼요. 그래서 we stood in the rain for hours.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빗속에서 서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서 있었다라고 할때 stood 이 단어를 써요. 그다음 win 승리하다,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과거형은 won입니다. Italy won the World Cup in 2006. 이탈리아는 2006년에 월드컵 우승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006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win이 아닌 won을 적어준 거예요. draw, 그리다. 과거형은 drew입니다. Dave drew a house with a pencil. Dave는 그렸다, 몰려. A house라 했으니까 집을 그렸대요. 연필로 집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drew 과거형으로 써줬고요. fly는 날다. 과거형은 flew예요. 그래서 a plane flew over me. 자, 그럼 무슨 뜻이죠? 비행기 한 대가 내 위로 날아갔다라는 뜻입니다. leave. Leave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쓸 때는 left라고 해요. Patrick left home at age 12.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Patrick은 12살의 나이에 집을 떠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coast. Coast는 불규칙 변화해서 그 중에서도 형태가 똑같습니다. 동사 원형과 과거형의 형태가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과거형도 cost라고 합니다. My new computer cost $800. 이 동사는 뜻이 조금 어려운데요. 명사로 비용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로 쓰일 때는 비용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새 컴퓨터는 80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때 주어는요, my new computer, 내새 컴퓨터죠. 그런데 내새 컴퓨터는 한 대입니다. 단수네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만약에 시제가 현재라면 cost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s를 붙여서 cost라고 써야 현재형이 맞습니다. 현재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s를 안 쓰고 cost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형이기 때문인 거죠. 내새 컴퓨터는 800달러 비용이 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단어들 포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21개 외워볼 거예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한글 뜻, 동사 원형, 과거형 이렇게 리듬감 있게 같이 읽어보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불다, blow, blue. 한번 더. 불다, blow, blue. 고르다, choose, chose. 고르다, choose, chose. 떨어지다, fall, fell. 떨어지다, fall, fell. 잡다, hold, held. 잡다, hold, held. 잃다, lose, lost. 잃다, lose, lost. 팔다, sell, sold. 팔다, sell, sold. 훔치다, steal, stole. 훔치다, steal, stole. 자, 지난 시간보다 단어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7개 살펴봤고요. 또 7개 덩어리 같이 외워볼게요. break는요, 부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고장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부수다로 해볼까요? 부수다, break, broke. 부수다, break, broke. 비용이 들다, cost, cost. 과거형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용이 들다, cost, cost. 날다, fly, flew. 날다, fly,

clue. 이끌다, lead, led. 이끌다, lead, led. 타다, ride, rode. 타다, ride, rode. 흔들다, shake, shook. 흔들다, shake, shook. 던지다, throw, threw. 던지다, throw, threw. 자, 이렇게 우리 7개 덩어리 또 한 번 더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7개 덩어리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가져오다, bring, brought. 가져오다, bring, brought. 여러분, 그런데 bring은 가져오다 말고 사람을 가져온다 할 때는 우리 데려오다라는 말로 쓰잖아요. 데려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그리고 그리다, throw, drew. 그리다, throw, drew. 치다, hit, hit. 이것도 과거형이 동사원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치다, hit, hit. 떠나다, 남기다, leave, left. 떠나다, 남기다, leave, left. 울리다, ring, rang. 울리다, ring, rang. 서있다, stand, stood. 서있다, stand, stood. 자, 마지막 우승하다, win. 과거형은 won입니다. 우승하다, win, won. 자, 이렇게 우리 오늘 21개 단어 더 살펴봤습니다. 단어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만큼 동사 원형이 무슨 뜻인지도 같이 꼭 챙겨두세요.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세요. 여러분, 이 영어 단어 보면요, 뜻이랑 같이 과거형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1번 lose, lose. 자, 무슨 뜻이죠? 잃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은 lost, 잃었다, lost 되겠습니다. 2번 ride, ride는 무슨 뜻일까요? ride, 타다입니다. 예를 들면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다와 같이 쓰는 단어예요. 과거형은 rode, 탔다, rode. 3번 draw, draw는 그리다, 그쵸? draw의 과거형은 drew, drew. 그렸다는 drew입니다. 4번 leave, leave는 우리 뜻 두 개 배웠습니다. 떠나다, 남기다, 그쵸? 과거형은 left, 떠났다, 남겼다이고요. 5번 blow, blow는 뭐예요? 후하고 불다, 그쵸? 과거형은 blew, blew, 불었다입니다. 다음 6번이요. hold, hold, 잡다죠. 잡다, 과거형 잡았다 라고 할 때는 held, held입니다. 그 다음 7번 bring, bring, 가져오다, 사람을 가져오면 데려오다, 그쵸? 과거형은 brought, brought, 가져왔다, 데려왔다입니다. 8번 steal, steal.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훔치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쓸 때는 stole입니다. stole, 훔쳤다. 9번 hit, hit,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과거형은 뭘까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hit, hit 이렇게 외워주세요. 혹시 자기가 틀렸다 하는 단어는 체크해 두시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그 다음 10번 fall, fall, 떨어지다. 과거형은 fell, fell, 떨어졌다입니다. 11번 choose,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과거형은요, 오가 하나 빠지면 돼요. chose, chose, 골랐다, 선택했다. 그 다음 12번 win, win, 우승하다 라는 뜻이었죠.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wind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won, won, 그쵸? 이겼다. 그 다음 13번 throw, 던지다입니다. 던졌다 라고 할 때는 threw, threw 라고 해주세요. 14번 ring, 울리다 라는 뜻인데요. 과거형은 ring이 아니라 rang, rang이라고 합니다. 15번 lead, lead, 이끌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은 어떻게 쓰더라? lead의 과거형은 a가 빠집니다. 그래서 led가 돼요. led, 이끌었다. 16번 stand, 서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서 있었다는 어떻게 하더라? 우리 예문에서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stood, stood, 그쵸? 서 있었다는 stood입니다. 17번 shake, shake, 흔들다, 그쵸? 과거형은 shook, 흔들었다이고요. 18번 break,

break. break는 뭔가 깨지다, 부수다, 고장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과거형은 뭐예요? broke, broke. broke가 깨졌다, 고장났다, 부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19번 sell, sell. 팔다인데요. sell의 과거형, 팔았다는 sold 되겠습니다. sold. 20번 fly, fly. 날다죠. 과거형은 뭘까요? flew. 날았다, flew 되겠습니다. 자, 이제 B. 문맥상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를 골라 각각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요 유형 풀어볼 건데요. 우리 먼저 주어진 동사들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까요? leave, leave. leave는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남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hit. hit은요,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죠. 혹은 뭐 들이받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fall, fall. fall은 떨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break, break. break는 뭐 깨다, 부수다, 고장내다, 고장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 bring. bring은 가져오다, 사람을 가져온다 하면 데려오다가 되겠죠. 마지막 ring. ring은 울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우리 주어진 동사의 뜻 전부 다 알았으니까 이제 맥락에 맞게 빈칸 채워볼 건데요. 이 문제를 봤더니 A, B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현재형으로, 다른 하나는 과거형으로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둘다 알맞게 적어야 하는 꽤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펼볼까요? 1번부터 A. My father always blank for work at 7. 내 아버지는 항상 7시에 일하러 빈칸하신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B 봤더니 I blank my bag on the subway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내 가방을 빈칸했다. 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둘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7시에 일하러 나가신다, 떠나신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내 가방을 두고 왔다라고 할수 있죠. 남겨뒀다. 그러니까 둘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바로 leave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떠나다. 두 번째는 남기다, 두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leave를 현재형으로 하나, 과거형으로 하나 써줘야 돼요. 먼저 A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뭘까요? My father, 내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한 명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 쓸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leave, 2로 끝나기 때문에 s만 붙이면 되겠네요. My father always leaves for work at 7.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b는요. 나는 오늘 아침에. 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형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leave의 과거형은 뭘까요? leave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leave의 과거형은 left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I left my bag on the subway this morning. 이렇게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 A와 B에서의 의미도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하면서 풀어볼게요. 2번 가겠습니다. A. He blank me flowers every week. 그는 나에게 꽃을 매주 빈칸한다. 요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B. He blanked his son to the office yesterday. 그는 그의 아들을 사무실에 어제 빈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동사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Bring, 가져오다라는 뜻도 있고 데려오다라는 뜻도 있죠.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는 매주 나에게 꽃을 가져온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는 사무실로 어제 그의 아들을 데려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bring을 현재형으로 하나, 과거형으로 하나 채워볼게요. 먼저 A를 봤더니 주어가 he. 역시 3인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bring 그대로 쓰면 안 되죠? s를 붙여주세요. He brings me flowers every week. 요렇게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쓸 때도 주의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bring은 불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bring brought. brought이라고 채워줘야죠. He brought his son to the office yesterday.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A. Leaves blank to the ground in autumn. autumn 하면 가을이죠. 가을에 나뭇잎들은 땅으로 빈칸한다. 요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B도 한번 볼게요. Jessica blank from the tree. 제시카는 나무로부터 빈칸했다. 자,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뭘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뭇잎은 가을에 땅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제시카는 나무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우리 떨어지다, fall. 현재형으로 하나, 과거형으로 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주어가 leaves, leaves예요. 나뭇잎, 드, s가 붙어있네요. 자, 주어가 복수명사일 때는 일반 동사 현재형 쓸 때 어떻게 써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leaves, fall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Fall to the ground in autumn. 첫 번째는 쉽다, 그죠? 두 번째, B. Jessica blank from the tree.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Fall의 과거형, 역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Fall, fell. 그래서 Jessica fell from the tree. 이렇게 써주면 제시카는 나무로부터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개 더 해볼게요. 4번, A. The copy machine blank all the time. The copy machine 하면 복사기거든요. 복사기는 항상 빈칸한다. 요게 첫 번째. B. The angry child blank his toys. 화난 아이가, 그의 장난감들을 빈칸했다. 자,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뭐가 있을까요? 복사기는 항상 고장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화난 아이는 그의 장난감을 부수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둘 다 공통적으로 break 이 단어로 채울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형으로 써볼게요. 주어가 뭐예요? The copy machine 이 주어입니다. 복사기라고 하는 거 한 대거든요. S가 없으니까. 복사기 한 대. 3인칭 단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그대로 쓰지 않고 S를 붙여서 써야겠습니다. The copy machine breaks all the time. 그 복사기는 항상 고장난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the angry child. 그 화난 아이는 그의 장난감을 부수었다 채워보겠습니다. break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합니다. 그래서 broke. The angry child broke his toys. 이렇게 채우면 완성이에요. 5번, a bell blank 5 seconds before class. 종은 5초 전이래요. 수업 5초 전에 빈칸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B. The boys blank the doorbell and ran away. The doorbell 하면 초인종이에요. 그 소년들은 초인종을 빈칸했다. 그리고 ran away 하면 달아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ran도 과거형으로 쓰였죠. 동사 원형은 run인데요. 과거형으로 ran이라고 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먼저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 종이 수업 5초 전에 울린다, 울리다 라는 뜻의 단어 ring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또요, 그 소년들은 초인종을 울렸다, 그리고 도망갔다. 역시 말이 되죠? 먼저 현재형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주어가 a bell,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러면 s를 붙여줘야겠습니다. ring에다가 s 붙여서 a bell rings 5 seconds before class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 the boys blank the doorbell.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적어줘야 돼요. ring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ring의 과거형은 rang이죠. 그래서 the boys rang the doorbell and ran away.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마지막 6번. My brother blank me all the time. 내 남동생은 항상 나를 빈칸한다. 그 다음 B. Peter blank a bus with his car yesterday. 피터는 어제 그의 차로 버스를 빈칸했다. 자, 요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남은 단어 his이 있는데요.
힛은 때리다, 치다, 들이받다 이런 뜻이죠. 먼저 첫 번째 문장 현재

문장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My brother. 내 남동생입니다. 내 남동생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니까요. He에다가 S 붙여서 써줄게요. My brother hits me all the time. 내 남동생은 항상 나를 때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Peter. He's의 과거형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Peter blank a bus with his car yesterday. 어제 그의 차로 버스를 쳤다 라는 뜻이겠죠. His의 과거형은 똑같이 생겼어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 중에서도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똑같이 생긴 동사입니다. 그래서 Peter hit a bus with his car yesterday. 이렇게 채우면 완성이에요. 자,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형으로 어떻게 쓰는지, 과거형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 각 동사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꼭 기억하세요. 다음 C.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가볼게요. 1번. 그녀는 그녀의 아기를 팔에 들었다. 안았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그녀는이니까 she 라고 잘 쓰였고요. 동사는 들었다, 안았다. 이 부분이네요. 자, 아기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떤 동사 쓸까요? 잡다에 해당하는 hold. hold가요. 아기를 안다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그런데 들었다. 안았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hold의 과거형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hold는 불규칙 변화하니까 she held her baby in her arms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녀는 그녀의 아기를 팔에 들었다. 안았다. 2번. 우리는 우리의 모자를 공중으로 던졌다. 주어는 우리는이니까 we라고 썼고요. 동사는 던졌다입니다. 던지다는 영어로 throw인데요. 여기서는 던졌다래요. 그러면 throw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여러분 throw 과거형 어떻게 써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we threw our hats into the ai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자를 공중으로 던졌다. 그 다음 3번 나는 너를 위해 멋진 반지를 골랐어. 주어가 누구예요? 나는 I 잘 써져 있고요. 골랐어래요. 고르다는 영어로 choose라고 하죠. 그런데 고르다가 아니라 골랐어라고 했습니다. 동사 과거형으로 바꿔줄게요. choose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라서요. I chose a beautiful ring for you. 이렇게 채우면 완성이죠. 나는 너를 위해 멋진 반지를 골랐어. 그 다음 4번. Patrick은 모든 사람들을 강으로 이끌었다. 자, 주어는 Patrick 잘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이끌었다. 그렇죠. 뭐뭐 다.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니까 이끌다는 영어로 lead, lead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끌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lead도 오늘 배운 불규칙 변화 동사 중에 하나죠. lead의 과거형은 led가 됩니다. 그래서 Patrick led everyone to the river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그 다음 5번 저녁 식사가 1인당 $50씩 들었어래요. 자, 저녁 식사가 주어입니다. the dinner 그 다음에 $50씩 들었어 라고 하는데요. 이때 들었어는 뭔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비용이 얼마 들었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바로 cost입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다 라는 뜻이에요. cost는 과거형으로 쓸 때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cost. 그래서 The dinner cost $50 per person.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여기서 들었어라서 과거형으로 채워준 겁니다. 주어가 the dinner. 3인칭 단수니까 만약에 현재형으로 쓴다면 costs, s를 붙여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형이라서 cost라고 써준 거다. 꼭 기억하세요. 5번에다가 별표 하나 같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한 어린아이가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탔다라네요. 주어는 한 어린아이가 a small child 잘 쓰였고요. 동사는 탔다예요. 타다가 뭐죠 여러분? 타다는 ride. 그런데 탔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어요. rode라고 해주세요. A small child rode the elephant at the circus. 7번. 그 팀이 금메달을 땄다. 그 팀이 주어져 the team 잘 썼고요. 동사는 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win 이 동사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승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승하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면 뭘 받죠?
여기서처럼 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0: 이겨서 무언가를 따다 라는 의미도 win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win의 과거형을 채워주면 돼요. 따다 뭐라고 할까요? The team won. The gold medal 이라고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 8번.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비행기로 나라 부산에 가셨다 랍니다. 자, 주어는 아버지는 my father 잘 써줬고요. 날아서 부산에 가셨다. 요 괄호 안에 있는 나라가 굉장히 큰 힌트네요. 그쵸? 자, 어떻게 가셨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고요. 날아가셨다고요. 그러면 날다는 fly인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fly의 과거형 flew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My father flew to Busan this morning. 요렇게요. 9번. 그는 색연필로 호랑이를 한 마리 그렸다. 짜잔. 요 그림에서처럼 그렸나 봐요. 주어는 그는 he라고 잘 썼고요. 그렸다를 채워볼게요. 그리다는 draw. 그런데 그렸다니까 과거형으로 해야겠죠? draw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서 drew가 됩니다. 뭘 그렸대요? 호랑이를. 그래서 he drew a tiger with colored pencils. 요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10번. 우리 팀은 그 축구 경기에서 졌다. 주어는 우리 팀은 our team 잘 썼고요. 졌다는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lose. 이 동사가요. 지다.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적어야 되니까 lost라고 쓰면 되겠죠? 어디서? 그 축구 경기에서. 그래서 our team lost the soccer match.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11번. 내 아버지는 그의 낡은 차를 팔았다래요. 주어는 my father 잘 쓰여 있고요. 그 뒤에를 우리가 다 같이 써봐야 되네요. 팔았다. 먼저 팔다는 셀인데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셀의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불규칙 변화 셀은 sold가 됩니다. 그래서 my father sold 무엇을? 그의 낡은 차를 his old car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My father sold his old car. 12번 그 농부는 그 사과나무를 흔들었다. 주어는 the farmer이고요. 동사는 흔들었다예요. 흔들다가 shake인데 흔들었다니까 쉐이크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shook the apple tree. 요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사과나무를 the apple tree. 줄리아는 케이크 위에 초들을 불어서 껐다. 자, 주어인 줄리아 잘 썼고요. 동사가요. 불어서 껐다래요. 여러분, 우리 불다는 아는데, 불다는 blow거든요. 불어서 끄다라고 할 때는 여기 뒤에 out을 붙여주면 돼요. out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blow의 과거형만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Julia blew out. 이렇게 써주고요. 무엇을? 초들을. 초는 캔들인데 여러 개니까 candles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Julia blew out the candles on the cake.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14번. 누군가가 차에 있던 내 선글라스를 훔쳐갔다래요. 자, 주어가 someone이고요. 동사는 훔쳐갔다입니다. 훔치다는 영어로 steal. 그런데 훔쳐갔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stole이라고 써야겠습니다. 무엇을? 내 선글라스를. Someone stole my sunglasses from the car.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자, 우리 오늘 조금 더 어려운 불규칙 변화 과거형 살펴봤는데요. Today's quiz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She win the game. 그녀가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여기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동사에서 중요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4: Okay.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5: 모의고사를 일반

0: 초등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몇 강이게? 그렇지, 20번째 시간입니다. 야, 벌써 첫 번째 첫 강 찍을 때 여러분들 이 많은 강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거 보면 언제까지 다 봐야 되나? 근데 벌써 20강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40강 되고 이제 60강 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자, 오늘은 바로 제목 찾기 피날레입니다. 자, 제목 찾기 아주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얕잡아봤다면 큰일 나는 파트예요. 사실 제목 파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장문 독해 41번 유형에서도 제목 찾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죠? 예, 그리고 앞에서도 눈이 말씀드렸지만 이 대의를 잘 파악해야, 그리고 그것이 좀 함축적으로 의미한까지 잘 캐치를 해야 나중에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빈칸도 중요한 파트를 물어보는 빈칸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함의 추론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당황하기보다는 그 당황을 그냥 그 당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나의 영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Turn pressure, 압박감을 into power,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회 혹은 그걸 원동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좀 맞이할 수 있는 뒷부분에서는 우리 굉장히 쉬운 파트로 들어갑니다. 아, 그 파트가 쉬울 거니까 앞에서는 조금만 우리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2.

12번 갈까요? 자, 12번도 못 파악하자고 선생님이 얘기하겠어. 그치.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핵심 소재 먼저 찾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린 찾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얘가 이태릭체로 살짝 기울어져서 야, 나야, 나. 나좀 봐줘.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Joint Cognitive Systems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Joint라는 의미를 알면,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죠? 알면 뒤에서 내용도 술술 읽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문장만 보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 아니야? 이렇게 연상이 될수 있어요.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Joint는 뭐야? 그치, 뭔가 연합? 혹은 어디 어디 합류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 공동의 좋네요 공동의 그죠? 예, 공동의 cognitive 인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 인지 시스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이 할까 볼게요. The approach. approach는 어떤 approach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approach는 접근 방법, 접근성이란 뜻이 되겠죠. 자, 뭐에 대한 즉 어떤 접근성? 공동 인지 시스템이라는 그 접근은요, traits 다루고 취급합니다. trait가 나오면 보통 누구를 누구로 취급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as라는 전치사를 많이 써. 네, 그래서 보시면 누구와 누구를 뭘로 취급해? A robot. 로봇을 as part of a human machine team. 인간 기계 팀의 일부로 로봇을 취급합니다라는 얘기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인간이랑 기계가 있어요. 인간 기계가 어떻게? joint, 같이 공동으로 인지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인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공동으로 같이 인지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도 일종의 우리한테는 기계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로봇을 인간 기계 팀, 이렇게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진 팀의 일부로서 로봇을 취급하는 게 바로 공동 인지 체계라는 접근 방법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 바로 인간과 기계 팀 내에서는요. Where the intelligence is synergistic. 자, 시너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력이, intelligence, 우리의 지성 혹은 지력이, 뭐래요? synergistic 하대요. 시너지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결합이 됐을 때,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게 우리가 시너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상승적인, 혹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력이라는 것이 상승적이래요. 인간과 기계가 팀을 하게 돼서 이 로봇을 이렇게 취급해서 이 공동 인지 체계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지력이 올라간다. 상승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뭐로부터 유래하고 뭐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contributions. 기여나 공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공헌이야? 한 개체가 아니라, 한 주체가 아니라, 각각의 주체예요. 두 주체 모두 다 관여를 해서, 그래서 intelligence에 있어서, 지력에 있어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조금만 더 볼까요? The team. 그 팀은요, 인간 기계로 이루어진 그 팀은 consist of, 구성됩니다. 적어도요, one robot, 하나의 로봇, 기계와, and one human, 한 명의 인간으로 구성이 되며, 그리고 is often called, 뭐라고 흔히 불려집니까? 둘이 같이 결합했으니까 혼합팀이라고 불리운대요. 왜냐면 혼합이 됐으니까. 그죠? Because it is a mixture. 그것이 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혼합? 인간과 그리고 로봇 주체의 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용이 이 문장 내에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에 관련된 거? 공동 인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명의 인간, 적어도 한 명의 인간과 그리고 한 명의 기계. 여기서는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둘이, 최소한의 이 둘이 어떻게 했을 때? 결합. 혼합이라고 하는 게 맞나? 결합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혼합. 서로 섞여져가지고 하나의 팀을, 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된대?
이 결과가

지력이 intelligence가 synergistic, 상승적으로 된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서로에게 그러면 한 인간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로봇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작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 설명으로 나와줘도 좋고 안 나와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계속 봅니다. Self-driving cars. 좋네. 뭐가 좋다고? 예시가 좋다고, 예시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 자, 그럼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그럼 이 예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어떤 차요?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인간이, 사람이 on and off 한대요. 키고 끄는 거예요. Turn on and off. 뭐를? The driving. 그 주행. 주행이라는 건 엔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진을 키고 끄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is an example.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뭐에? 바로 이렇게 공동인지 시스템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라는 기계, 뭐 그 안에 사실은 뭐 AI의 어떤 그 로봇과 비슷한 견줄 수 있는 우리가 AI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인간과 기계인, 자동차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self-driving car라는 것이 무조건 자동차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하나의 원팀으로서 혼합이 돼서 어떻게, 효과가 올라가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Entertainment robots 나오네요. Entertainment는 오락. 오락 로봇? 아, 오락용 로봇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얘도 뭐야? 그렇지, 얘예요, 얘.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시 2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죠?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뒷부분에 뭔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락용 로봇들은요, are examples of mixed team. 역시 혼합팀의 예시, 사례가 됩니다. As are robots for telecommuting. Telecommuting. Telecommute라는 표현은 commute가 학교나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통학, 통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원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 통근에 대한, 원격 뭐 근무가 되겠죠. 원격 뭔가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통근에 대한 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것에 대한 로봇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혼합팀의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사실상으로는 예시가 되겠네요. 예시 세 가지를 지금 보여줌으로써, 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그 인간과 로봇으로 이루어진 공동인지 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이해를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설계 과정은요. 아, 얘네들을 설계하는 인지 공동, 공동인지 체계를 설계하는 그 과정은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을 한대요? 여기서 지금 정말 강조하는 게 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the agents, 그 주체들이, 주체? 인간과 로봇, 인간과 기계, 그죠? 자, 이 주체들이 will 어떻게 한다는 거? 그렇지, cooperate.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하고 and coordinate. Coordinate 무슨 뜻이에요? Coordinate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Coordinate. 그렇지, 얘는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서로 조정을 합니다. 협력하고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뒤에 목적이 나왔죠.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그 팀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거 뭐야? 목적을 달성한다고?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건 이룰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력이 올라간다거나 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이 두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지금 정보가 추가가 된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한다고요.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조정을 한다고요.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한다.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뭐뭐이 아니라 라고 해석하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뭐가 아니라요?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로봇을요,
Treat A as B 또 나왔죠? 뭐로 취급하기보다는요? Peer agent, 동료 주체로서 나랑 동급, equal 이걸로 취급하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취급한다는 건 뭘 가지고 있는? 이 로봇 스스로가 완전하게 독립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그런 로봇으로 취급하기보다는요. 얘도 판단력이 있고 얘가 알아서 하는 그리고 나도 내가 판단력이 있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Joint Cognitive Systems 공동인지 체계는요. Approaches treat 공동체계 접근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 접근법은 treat robots as helpers. 로봇을 뭐로 보는 거야?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본대요. 이를테면 뭐와 같이 우리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 동물들, 도움이 동물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양몰이 할 때 개들을 많이 같이 데리고 했잖아요. 그죠? 양몰이 개라든가 인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로봇을 헬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로봇을 같은 급의 동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은 뭐다?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다. 도움을 주는 자들이다. 존재들이다. 자, in joint system, cognitive system design. 이 공동인지 체계 설계에서는요.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한테 익숙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이 됩니다. 뭐와 함께 사용이 돼요? Along with human-robot interaction principles. 인간-로봇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뭘 만들기 위해서? Create robots,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로봇? That can be intelligent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훌륭한 팀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히 똑똑한 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과 인간이 상호작용 원칙과 함께 이런 인공지능이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동인지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인간과 로봇으로 구성된 이 한 팀, 혼합된 한 팀은 같이 협력하고 조정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뭐다? 공동인지체계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고요.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요.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긍정이네요. 그죠? Human and machine. 인간과 기계. 인간과 기계.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 Collaboration. 협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죠.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죠. 맞죠? 그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됐죠? 자, 2번, 3번, 4번 왜 잘못됐는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로봇들이 힘을 합하면 누구를 이길 수 있어? 인간의 팀을 이길 수 있나요? 로봇과 인간의 뭐 경쟁이야?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자, 인간성의 상실. 아니면 인간의 패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인간과 기계의 충돌에서 인간의 인류의 패배. 인간이 졌어.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로봇 파트너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안 돼 라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파워 오프다. 역시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 동물과 로봇 보조자가 동물에서 과거에 동물에서 이제는 로봇이에요. 이런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역시 5번도 해석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조도 어렵지 않고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갈까요? 네, 13번도 역시 제목, 첫 문장부터 조금 임팩트가 있네요. 그죠? 첫 문장에 한 단어는 아는데, 앞부분에 한 단어는 아는데 첫 단어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mend라는 단어에 mending, ing를 붙인 겁니다. M-E-N-D가 뭘까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쌤, 여기 restore라는 단어는 알아요. 무슨 뜻인데? 맞아요. 복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뭐 회복하다, 사람을 뭔가 회복시키거나 혹은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바로 restor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물건을 수리하고 고치고 그리고 복구하는 것은 그럼 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건이 뭔가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생겨서
고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often require 자주 뭐가 필요해요?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원래 생산.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지는 그 원래 물건을 만드는 제작보다도 even more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 의외다. 그냥 물건 만드는 게 처음에 만드는 게 창의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가? 수리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일단 첫 문장 주제문이에요. 계속 볼게요.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pre니까 미리죠. 전이에요. 산업시대 전에 있었던 기계화가 되고 많은 양을 생산했던 그 산업시대 이전이에요. 산업시대 이전에 blacksmith가 뭘까요?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들은요. 대장장이는 made things,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만들었어? To order for people. 사람들의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immediate, 즉각적인 이란 뜻도 있고 아주 가까운 이란 뜻이 있어요. 자신이 사는 곳에 아주 가까운 그런 공동체, 자신의 그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옛날에는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거기 놓고 하세요. 뭐, 그죠? 아니면 뭐, 내일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문에 따라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Customizing. 얘가 뭐야? Customize가? 맞춤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맞춤 제작하고, and modifying. 변형시키며, or transforming. 얘도 바꾸는 거죠?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무엇을? 그 물건을요.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user. 그 고객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사람이 만약에 키가 작은 사람이면, 혹은 치구가 작은 사람이면, 손이 작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문 제작하고, 그것을 또 바꾸,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 이것이, 얘가 앞에 이 부분까지가 주어죠. 그게 바로 뭐였대요? Was routine. 뒤에 있는 부분이 수로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맞아요. 수리나 복구가 창의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거나 복구시키거나 이 부분에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Customers. 고객들은요. Bring things back. 물건을 다시 갖고 와요. 언제? Something went wrong. 만약에, if,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쓰다가 뭔가, 이거 처음부터 뭔가 작동이 잘안 돼? 쓰다가 고장났어? 이렇게 되면 다시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리라는 것이 was thus 따라서 an extension of fabrication. Fabricator은 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작의 연장이었습니다. 뭐가요? 아, 수리가. 수리라는 것이 사실은 제작으로 딱 옛날에 제작을 했던 사람들이 제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라는 것은 제작의 연장선에 있었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요?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으로 갑니다. 자, 그럼 산업화와 함께. 그래서 산업화가 와서 어떻게 되는데? 결국에는 with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요. mass production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서 이것은 making things. 이렇게 됐을 때 사물을 만드는 것, 물건을 만드는 것이 became the province. province는 영역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지방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provi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역. 뭐의 영역이었어? A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뭘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 감시자, 관리자 이런 단어가 tender라는 단어입니다. 뭐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야? 이걸 산업 시대로 가면서 이게 그 산업 시대 이전의 시대였다면 그 이후에 산업 시대로 가면 이때 제작을 하는 사람, 제작자는 뭐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기계 감시자가 되겠죠? 그죠? 기계를 다뤄서 기계를 감시해서 기계를 관리해서 뭔가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을 보유했어요? 제한적인 지식을 보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제한적인 지식을 보유했다는 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지. 적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그냥 지식이 부족했어. 이렇게 할게. 어때?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부족했겠어? 오! 이 산업시대 이전. 이전에 산업시대에 있었던 누구? 대장장이들보다 지식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지식이 부족했지? 기계화가 되면서 기계만 작동시키면 돼서 그런 건가? 계속 볼게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제작은 했어. 그런데 제한된, 한정된 지식으로 제작을 했어. 근데 분명히 물건이니까 고장이 날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수리는요, continue to require.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됐죠?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 설계와 자료, 혹은 설계와 재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설계와 재료의 더큰 grasp.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여기서 쓰인 거야. 더큰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리나 복구는 창의력이 필요해. 거기에다가 뭐가 더큰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뭐보다 더큰 거야? 그렇지. 제작보다도 더큰 이해가 필요한 게 바로 어떤 영역? 수리의 영역, 복구의 영역이란 이야기예요. 고장난 걸 고치는 영역이 훨씬 더 창의력이나 이해력이 높아야 가능했다. 뭐보다? 제작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이해냐? Understanding of the whole. 전체에 대한 이해. 어떤 물건이 있어 그 물건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고.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이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시계가 고장나서 그 제작자한테 산업시대에, 산업화되는 그 시대에 갖고 갔어요. 공장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분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부품을 담당한 사람은 그걸 끼워 넣기만 했을 뿐 설계자의 의도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진 않죠. 단순히 그냥 부품을 끼웠는데 작동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만 뭐가 가능했지? 수리가 가능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예요? 수리나 복구가 제작보다 더 많은 창의력과 이해력을 필요로 했다. 지식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빠르게 볼게요. 자, 이 제조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일을 했대요. 뭘로? 기계로 일을 했고, 또 뭘로 일했어요? By division, a subdivision of labor. 노동을 나누는 거야. 하위로 나누는 거야. 이게 뭐야? 분업이지, 그치? 자, 분업으로, 그리고 기계로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not so to speak. 말하자면, 바로 뭘로 일을 하지 않았죠? 손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기계로 일을 했으니까 기계만 돌리고 분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리는 뭐가 필요한 작업이야?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다. 모든 수리는요, must be done by hand. 하지만 수리는 다 손으로 되어졌어야 됐죠. 손으로 되어진다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f a gun by machinery. 우리가 기계로 시계 혹은
이 권총, 총의 모든 이 세부사항들을 다 만들 수는 있죠. 기계 돌려서 다

만들 수 있죠. 부품 끼워서. 하지만 그 기계는 뭐할순 없어요?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했을 때? 고장 났을 때요. 시계나 혹은 권총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계나 권총이 고장 났을 때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물건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가 없어요. 뭐 했을 때? 고장이 났을 때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Much less는 뭣뭣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계나 아니면 권총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고장 났을 때 기계는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수리를 할 수는 없다. 수리는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그래서 수리, 복구는 인간의 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 repair 그리고 mending 이런 단어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남겨져 있대요. 누구에게? 현대 blacksmith. 사람이 되겠죠? 사람에게 여전히 뭐가 남겨져 있지? repair. 수리의 기술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전히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기계화 됐다 하더라도 수리는 누구밖에 못해? 인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걸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인간. 그래서 수리, 기술이라는 건그 지식이 되겠고,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 들어가 있는 몇 번이?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2번은 왜안 될까? 자, 여러분들, 역사의 뭐, 조사에 대한 내용이요. 역사에 뭐,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뭔가 있어 왔는 그 개요나 조사나 관련 없죠? 특히나 얘가 어떻게 이 기술이 발전했는지는 더욱더 관련이 없고, 창의적인 수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조언과 생각이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건 창의력이랑 뭐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지만, tips.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리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왔어요, 여러분. 만들고 수정하고 변경하라 이런 뜻인데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이. 자, 산업화가 무엇을 고쳤는가? 고장난 과거를 수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못된 부분을 산업화가 잘 보완하고 고쳤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산업화가 되면서 고장난 것들은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히려 반대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14번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앞부분을 그냥 쭉쭉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요, 되었어요. 어떤 국가가 되었습니까? Laws and governance. 법과 governance. 통치? 법과 통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 국가들이 전부 다 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뭐 이렇게 통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has introduced. 이 국가는 어떤 국가냐? 도입한 국가예요. 어떤 체계를 도입했대요? A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질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 행정 (administration), 공공 행정과 관리의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계 각곳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법도 만들고 통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이나 관리를 다 도맡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많은 국가들이 법과 통치 그리고 관리, 행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앞에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자, 이러한 무엇을 가지고? Administrative, 행정 관리 체계를 가지고. Urban institution of government, 정부의 도시 기관은요, have evolved, 발전하고 진화했습니다. 뭐 하도록?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그들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서비스의 증가하는 수준, 증가된 서비스의 수준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데? Provided through, 뒤에 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뭘로 정부가 그냥 알아서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비용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구한테? 세금으로 국민한테 받겠죠. 조세 과정, 그리고 혹은 fee, 수수료입니다. For services, 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끝까지 읽고 해석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관리, 도로의 관리나 유지 보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익사업, 쓰레기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를 받고 그리고 그걸 제공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핵심 소재가 뭐에 관련된 거야? 행정, 관리, 시스템. 자, 그런데 이 수준이 어떻게 됐다? 점점 올라가게 되었어요. 뭘로요? 이 서비스는 그 수준을 어떻게 올려느냐? 뭐 사람들의 세금 혹은 무엇을 가지고? 수수료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집에서 혹은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치안 유지하지 않잖아요. 불났을 때 옆집 가서 꺼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걸 다 담당하는 게 다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빈번히요. 아주 자주 이것은요.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대체했죠? 자, displace라는 단어 대체하다라는 뜻이고요. supplant라는 단어도 대신하다라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대신해요? 시민들의 참여를 대신해왔대요. 즉,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에 불렀다고 옆집에 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를 대신했다라는 얘기는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됐을까? 행정관리 체계가 해주니까 시민 참여는 안 하게 되었겠죠? 내려갔다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대체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시민들이 거기에 나서서 그걸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money for services. 이 서비스에 대한 그 돈이요.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 시민들의 책임 그리고 공공 참여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이런 그 시민들의 책임감이나 혹은 대중으로서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들 대체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내일 아닌데 알아서 경찰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 시민의 책임감은요. 책임은 is slowly being supplanted. 대신되었습니다. 천천히 누구에 의해서 대신됐어? 그치. 행정기관인 정부에 의해서 대신이 되었겠죠?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데? Being the substitute provider. 대체 제공자인 정부에 의해서 대신이 되어왔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대체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이 역할을 대신해서 굳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민 참여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시민 참여가 사실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건 문제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Consequentially,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요. 자, 그럼 앞에 따른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 There is a philosophical and social change in attitud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our urban-based society.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대요. 이 과정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정부가 혹은 행정기관이 시민의 참여를 대체를 해줘서 이런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좋은데 근데 그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요? 변화? 태도.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대요. 누구의 책임감과 누구의 태도야? 바로 우리 이 도시를 근거로 하는, 근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 근데 이 사회가 사실은 관여가 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관여, 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굳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책임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responsibility all citizens. 모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엄청 중요한데, 그죠? 그리고 관련된, 이와 관련된 그런 책임감. 뭐가 되고자 하는? To be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나 그 관련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나 또 뭐 관련된 책임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현상, 부정적인 현상. 이렇게 결과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대체는요, 누구를 대체하는 거야? 시민을 대체하는, 시민의 그런, 의무와 그리고 참여를 대체하는 정부의 이러한 대체는 can have a serious implications.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영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딱 쐐기를 박죠? 방해합니다. 밑에 impedes, 방해하다, impede라는 동사 정의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방해해요? 세계 국가들을 방해해요. 어떻게 하려는 세계 국가들이지? 반응하려는. 어디에? 자연재해.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해. 즉, 자연재해, 인재에 반응하는 세계 국가들을 방해합니다. 뭘로써? As part of global preparedness. 전 세계 혹은 전반적인 그 준비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해. 반응을 하려고 해. 근데 이런 반응을 하려는 국가들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인재는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이나 책임감이 줄어들게 되어서 굳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행정관리 체계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포인트는 긍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나 책임 의식이, 책임감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좀더 우리는 집중해서 선택지를 봐야 되겠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사운드가 소리가 아니지? 맞아. 건전한이란 뜻이야. 건전한 정부의 건전한 시민 책임감. 즉, 정부가 건전하면 시민들의 책임감도 건전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관련 없죠. Always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항상 좋습니다. 뭐가요? 현대 정부의 역할이요. 항상 좋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더 낫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항상 더 좋다? 없어. Decreased citizen involvement.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든 시민의 참여. 이것은 바로 뭔데? A cost of governmental services. 오!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자,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게 바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다. 부정적인 대가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그 서비스로 인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부정적인 결과, 그 대가는 나오게 되었죠.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도 한번 지워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제목 찾기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바로 전 14번 문제보다는 좀 쉬웠을 것 같아. 우리가 사실 나이 드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은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죠? 20대 전에는 내가 빨리 20대가 되고 싶어. 20대 막 19살 때는 막 내가 빨리 20살, 24살 막 이렇게 되고 싶어. 점점 이제 어때? 나이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일단 ag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이라는 뜻도 있고 노화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특히 aging이라는 단어는요. 가볼게요.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라고 although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커마에서 끊어줄 것 같고 앞뒤 내용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인지적이고 생 뉴로가 들어가면 이제 신경이죠. 신경 심리적인 그런 관점은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를 해요? The losses with age. 노화로 인한 손상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상이 일어나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결과들이 일어나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은요,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사회적인 지각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손상들이에요. 라는 얘기야. 나이가 들면서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지각에 있어서 손상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상, 손실,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인지적이고, 그리고 신경, 심리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매도 불구하고.

자, motivational theories, 동기부여의 이론은요, indicate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There may be some gains. 어떤 이익이나 혹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age, 나이가 들면서, aging 하면서, 이 노화로 인한 뭐가 손실이나 손상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이론, 동기학적인 그런 이론들은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른 gains, some gains. 이점이 생길 수도 있고, 질적에 있어서의 변화,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봤을 때이 질적 변화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 문장의 무게중심은 뒷부분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긴 하지만 이거라는 걸 나타낸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이두 사람은요, reviewed, 점검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했어요? Revie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Body of는 뭐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considerable, 상당한 양의 evidence, 증거를 검토해봤어요. 근데 이 검토한 그 증거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indicating that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노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Tend to prioritize 무엇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 우선시하다라는 prioritize가 맞죠? 자, 투부정사에 걸리는 prioritize예요. 뭘 우선시할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해요? 더 많이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행복에 더 집중을 하며, and attend more to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while ignoring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면서, 부정적인 정보는 좀 외면해, 무시해. 그러면서 긍정적인 감정의 정보들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봤을 때 그러면 더 친밀한 관계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거, 안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행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서적인 편안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의를 주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정보에서 긍정적인 정보에 좀더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걸로 작용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목적은요, 어디에서? 노년에서요. 동기를 부여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목적들은 have implications for attention to and processing of social cues from the environment. 주변 환경에서 사회적인 cue, 단서라는 뜻이야. 사회적인 단서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단서에 주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단서들을 처리하고 관심을 보이는데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얘가 변화하면서 뒤에 것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특히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있어서 중요한 거?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에서, 이 노년에서의 그런 변화를 고려할 때 정말로 특히나 중요한 건 as the presence of positivity bias. positivity는 긍정성이잖아요. 긍정성의 편향이라는 그 긍정성 편향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앞에도 비슷한 이야기였죠. 그죠? 긍정성의 편향이니까 긍정성을 더 추구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어떠한 경향을 이야기합니까? To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more positive compared to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보다는요, 부정적인 정보와 견주었을 때, 비교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게 바로 a positivity bias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The role of life experience in social skills. 사회적인 기술에 있어서 이 삶의 경험의 역할은요. 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하는 역할은 also indicates that 또한 that 이하를 나타냅니다. 더

오래된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이니까 뭐 노년기의 성인 정도로 볼까요? 노년기의 그런 성인이 아마도 보여준다라는 걸요. 뭐를요? 긍정적인 어떤 이득.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이득을 보여준다라는 거. 뭐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인지 측면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인 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긍정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지각, perceptions. 지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노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이 뭔데? 항상 나쁜 뉴스만은 아닙니다. 노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각, 사회적인 인식을 할때 그게 꼭 나쁜 뉴스만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따른 gains, 이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뭐야? 앞에서는 노화가 되면서 얻을 수 있는 loss에 대해서 나왔었죠. 첫 문장에서. 그렇지만 꼭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특히나 gain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ocial perception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들을 차단하는 게 사회적인 기술을 뭔가 키워준다? sharpen이라는 단어가 원래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함양시켜주고 키워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관련성 없습니다. 아, 평생 동안의 목표. 그것도 노년에 뭔가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로부터의 평생간의 목표에 대한 어떤 교훈을 나타낸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라는 내용도 역시 없었고, 객관성에 대해서는 내용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거스를 수 있는,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찾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우리 이제 정보 찾기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찾기 문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표, 안내문, 네, 이런 문제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제시문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발문 넣어봤고, 일단 지문의 순서대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선택지 1번, 2번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도표 문제의 경우에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큰 수치에서 적은 수치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의 특징은요, 우리가 안내문,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표현을 부정으로 바꿔놓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으로 바꿔놓거나, 이렇게 해서 답을 많이 만들어내고, 도표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1번부터 도표를 보게 될 텐데, 비교급, 최상급에 특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혹은 차이, 어디서 어디를 뺐을 때라고 할 때, gap이나difference라는 단어를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같지 않은데 같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의 특징, 이런 표현들에 보통 답이 숨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표 문제는 첫 문장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일 뿐이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이 타이틀을 보시거나 밑에 있는 첫 문장을 보시거나.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percentage of US teenagers. 미국 10대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율이야? 무엇을 하는 10대들이야?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이야. 누구랑?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대요. 근데 뭘로? By communication type. 뭐에 따라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서 친구들이랑 어떤 유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래서 위에 봤더니 text messaging, 문자 보내기,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 이메일 보내기, video chatting, 화상 채팅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서 2015년 두 해에 걸쳐서 보니까 everyday, 매일매일 했거나 아니면 더 적게 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어. 뭘로? 최상급, 비교급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 부분에 답이 되게 하는, 즉, 틀린 정보를 만드는 게 숨어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볼게요. In the category of everyday. 자, everyday로 가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니까 붉은색 bar예요. 매일매일의 이 영역에서 text messaging showed. 자, text messaging이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큰 수치에서 작은 수치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문자 보내기는요,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highest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높은 거 어때? 맞는데 제일 길어요. 그죠? 자, among the four types of communication that teenagers used to spend time with friends.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그 10대들의 의사소통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서 가장 높은. 그래서 everyday에서는 가장 높은 거 맞아요. 2번 거 가볼게요. less often 볼게요. 덜 자주의 영역.
그러면 파란색

0: bar가 되겠습니다. 덜 자주 연결해서 the percentage of teenagers who spend time with friends through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는 애들이요. 전화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last often은 바로 41이 됩니다. 자, 41의 비율을 갖고 있는 요 41이라는 비율은 was more than, 뭐보다 더 많아요? More than twice야. 그러면 두 배보다도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배도 잘 보셔야 되겠죠? That of teenagers who did so through text messaging. 문자 메시지를 보낸, 뭐 문자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한 10대들보다 두 배 더, 두 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1과 뭘 비교해야 될까? 문자 메시지 여기 13입니다. 그러면 두 배 곱하면 26. 26보다 41이 더 많아? 저거? 많지. 그러니까 more라는 표현 어때요? 좋은데요. 그죠? 괜찮아. 3번 갈게요. The percentage of the teenagers who spend time with friends through talking on the phone. 자, 이제 talking으로 합니다. 전화로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언제 말한 거야? Every day예요. Every day. Last often이 아니라. 그죠? Every day니까 붉은색의 talking on the phone 19가 되겠습니다. 이 19라는 수치는요. was lower than. 뭐보다 더 낮아요? That of teenagers who did so in the category of last often. Last often보다 더 적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41보다 19가 더 적은 거 맞죠? 그러니까 lower라는 표현 괜찮아요. 역시 비교급 좋습니다. 3번 볼게요. In the category of last often, 덜 자주의 영역에서 덜 자주 파란색입니다. Emailing, 자, 세 번째 덜 자주는 43이 되겠네요. 자, 이 비율은 second highest, 두 번째로 높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percentage of among the types of communications listed above. 위에서 이 last often에서 두 번째로 높대요. 자, 두 번째로 높은 거 맞나요? Second highest. 지금 어디 영역이야? Emailing. 43이에요. 43이 두 번째로 높아? 아니잖아. 41이 두 번째로 높은데? 얘는 가장 높은데? 그죠? 그러니까 뭘 뺐어야 될까요? 그렇지. Second를 뺐어야 됩니다. 그냥 the highest in percentage among the types of communication listed above.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위에서 열거된 그 유형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4번 정답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마지막 정보 가볼게요. The percentage of teenagers who spend time with friends through video chatting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 얘기한 거야? 매일매일이 아니라 last often입니다. Last often은 37이요. 자, 37이라는 수치는 비율은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eenagers who did so in the category of everyday. Everyday video 7입니다. 자, 그럼 7보다 더 높은 거? 월등히 높은데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5번 정보도 좋아, 좋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 위에서 아래로 큰 수치에서 적은 수치로 이렇게 갔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 순서도 조금 그냥 기억해 두시면 훨씬 읽기가 편해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가겠습니다. School bell sound contest. 학교 종 소리 컨테스트 경연대회입니다. 학교 종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가? 자, 선생님이 지금 밑에 선택지를 먼저 줬어요. 선택지에서 아, 이 단어는 내가 어떤 단어라고 딱 연상이 되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 컨테스트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생활이다. 한번 볼까요? 이 theme이라고 나옵니다. 이 학교가요, 무엇을 주최해요? 학교 벨 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요. 이 경연대회의 주제는 바로 뭐야?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 1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웨이크필드의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 가보겠습니다. Participation.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Participants. 참여자들. 자, 여기 지금 데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그쵸? 마감일이 나와 있고 여기 있는 학생들 모든 학년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 다 참여하는 거? 맞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1번과 2번은 좋아 좋아. 3번 출품작은 학교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된다. 학교 웹사이트. 바꿀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School website 나옵니다. Application details. 자, 이거 지원 세부가 됩니다. 자, 여기 제출. 출품작을 제출하세요. MP3 형식으로만, 포맷으로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출품작은 우리의 학교 웹사이트에 요 크기로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도? 3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4개 학교 종소리가 학생 투표에서 선택될 것이다. 여기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무엇을 포함해야 된다? 종소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종소리의 개수 가보겠습니다. Three school bell sounds will be selected.
1: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저 내용 볼까요? 학생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건 맞네.
0: Based on creativity and suitability.
1: 창의성과 그리고 적절성을 근거로, 기반으로 학생 투표에 의해서 선택이 될 겁니다. 와,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가지고 뽑힌 그 벨소리가 우승을 하게 되네요. 우승자는 무선 스피커를 받을 것이다. 우승자, awards, 수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승 학교 벨 소리는요, 대체할 겁니다. 와, 현재 벨소리를 대체할 거래요. 전교생이 매일같이 듣는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승자는요, 경연대 우승자는 뭐 할 거야? Wireless speaker. 이 무선 스피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번 정보도 맞는 거네요. Winners, winner, win 이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특히는 이제 마지막 정보가 되니까 무선 스피커, wireless를 몰라도 스피커를 찾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수가 지금 잘못된 4번을 빠르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coordinate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co가 붙으면 있지 함께, co-worker, 그치? 동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같이 순서를 동등하게 정리하다, 조정하다, 통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명사형 때 coordination이라는 명사형 ion을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이거 어디에?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요 단어 여러분들 키가 되는 문장에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문에서도 cooperate와 coordinate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문장 중요했잖아. 그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 이 단어 중요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이랑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답으로 가는 우리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쵸.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우.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이,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1: 있어요.
0: 계시죠?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 온도차가 다르니까.
0: 아,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이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예,
0: 힘들죠. 꼭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month? Okay.
1: electronic,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응?
2: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에어컨디,
2: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뭐?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때 에어컨,
2: No,
1: so cold!
2: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응?
2: I can't fall
1: Fall
2: asleep when
1: asleep.
2: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really
1: Sticky?
2: sticky. Yeah, I hate it.
1: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돼. 정말 머리 아프다.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2: It's a lot of money.
1: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무서운 말이다, 정말.
0: 벌써 출발입니다. 네.
1: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쵸.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높게 나왔으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빌이 요금이잖아요.
0: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잘
0: 네.
1: 알죠.
0: 아, 잘 압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이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오케이.
1: Yeah.
0: electricity.
1: 그래요.
0: T-R-I. 본인이 써놓고,
1: electric.
0: 자, electric 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 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1: 그게
0: 그쵸?
1: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1: 그쵸?
0: 그쵸? 맞습니다.
1: 저도
0: 그래서,
1: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참 어려워요.
0: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

0: 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그 특히나 이렇게 Y가 붙거나
0: 네.
1: 이렇게 끝나면은
0: 아하.
1: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0: 아,
1: 예.
0: 아, 오케이. So
1: Easily.
0: easily.
1: 예, maybe. 그런 것처럼.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1: 죄송합니다.
0: 네,
1: 예.
0: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전기 요금.
0: 아, 요금.
1: 네.
0: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1: 맞아요.
0: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0: Oh,
1: high.
0: it was what? So
1: High.
0: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1: 높은.
0: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부사도 high예요.
1: Highly 아니에요?
0: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1: 아.
0: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1: 아.
0: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1: 그죠?
0: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1: 오늘 다 나오네요.
0: 네,
1: 정말
0: 그렇습니다.
1: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0: 어렵게
1: 정말
0: 만들었어요.
1: 야속해요.
0: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던,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1: Last month.
0: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1: 지난달.
0: 지난달.
1: 네.
0: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1: 오.
0: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1: Got married.
0: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1: 오?
0: 오케이, 지난달에.
1: 아하.
0: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1: 혹시 moved here인가요?
0: 안쪽이니까
1: moved in.
0: In, yes.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1: We moved in last month.
0: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1: 그쵸.
0: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1: 맞아요.
0: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Oh.
0: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1: 아,
0: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1: 그쵸, 그쵸.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네.
1: Oh.
0: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1: 에어 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0: Okay.
1: 더위. 더위?
0: 더위.
1: 더위가.
0: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1: 그러니까 it's so hot.
0: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1: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더워. 이게 더위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1: 아, 그래요?
0: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히트요. 오케이?
1: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을 부딪혔네요.
0: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1: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0: 아니,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1: 네.
0: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더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 때 H-I-T죠. hit.
1: 아, 그건 다르죠?
0: 다릅니다.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 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1: 네.
0: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 번 갑니다. Heat. Heat.
1: heat. Mm-hmm. Heat.
0: 훨씬 좋아요. 오.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1: 추위는 cold.
0: 오, 맞아요. 오.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1: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0: 간단하게 네, 좋은데요? 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세기 씨가 어느 정도 게스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1: 서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1: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네.
0: 이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일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1: 예.
0: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1: I can't stand 더 힘?
0: 그냥 힘이죠.
1: 힘.
0: 네.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1: 오.
0: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1: How can you stand that?
0: Right.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1: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0: 에너지가 다 떨어졌군요.
1: 까먹었어요. 예.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하.
0: I mean,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can't stand him.
1: I can't stand him.
0: How can you stand it?
1: How can you stand it?
0: Right, 본문도 stand 한번 가볼게요. It. Stand 네. it, right? 이거 D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1: 맞습니다.
0: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 그죠.
0: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1: 예.
0: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1: 저는,
0: 추워서?
1: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0: 아.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네. 저는 이제 안 덮고 네. 자는 게 좋으니까.
0: 뭔가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꿉꿉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0: 아하.
1: 예, 예, 예.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0: 아하.
1: 적어도가 at least.
0: 이거 덩어리가 예. 뭔가 나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0: Alright.
1: 우리 할 수 없을까?
0: 아하.
1: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이거겠네요.
0: 아하.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밤에가 나야 돼.
0: 밤에가 없죠.
1: 밤에.
0: Uh-huh.
1: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엔나이실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0: 그래도 전치사를 좀
1: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엔나이트? 왜냐면 이건 투나잇이 아니잖아요. 투나잇은 원래 안 쓰잖아요.
0: 알겠습니다. 네.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Very nice.
1: Yes.
0: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하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1: Mm-hmm.
0: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1: 낮에? 네. 낮에 그러면은
0: 낮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1: During the day.
0: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I study during the day. I work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So,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1: 그쵸.
0: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네네네.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1: 끄면 안 될까?
0: 끄면 안 될까? 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off.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1: 맞아요.
0: 끄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해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1: 그 turn off the radio.
0: 그죠. turn off the, 그 네. turn off the radio, right? 그...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1: 네.
0: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it,
1: yeah.
0: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1: turn it off.
0: 그렇습니다.
1: 네.
0: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 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 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힌트.
0: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1: turn it off.
0: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 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1: 네.
0: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Turn on이 아니라
1: 네.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on 대신에 넣어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도저히 모를
1: 도저히
0: 걸로.
1: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up.
1: 아, turn up이에요?
0: Yes.
1: 아.
0: 자,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1: down을
0: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0: exactly,
1: 있나요?
0: Exactly. 오케이,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1: 아, 그치. 또 이 습한 게 문제예요.
0: 저는 힛보다 그 휴미드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1: 그쵸.
0: 너무 참겠어요.
1: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0: Oh, yes.
1: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0: Alright.
1: When it's 습하면.
0: 때? Okay.
1: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0: Exactly.
1: 휴미드라고.
0: 예, 말하지 말걸요.
1: 그렇죠. 또 이런 거 잘 주워 먹어요. 휴미드.
0: Okay.
1: 네.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휴미드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1: Dry.
0: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1: 그죠.
0: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1: 네.
0: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1: 끈적한은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sticky.
0: That's right.
1: Sticky.
0: sticky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1: 그래서 sticker에서 나온 거잖아요.
0: 그것도 다 거기서 온
1: 그죠?
0: 거예요. 뭔가 붙는 거, correct?
1: Stick.
0: So,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1: 그렇구나.
0: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humid 하면 sticky 하니까.
0: 그렇죠.
1: 네네.
0: 자, 그래서 humid 할 때 나는 뭐 할 수 없대요, 지금?
1: I can't fall asleep.
0: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잠들다.
0: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허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에이.
0: 또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

0: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1: Fell.
0: fell. 같이 알아둬야 이병자 가능하겠죠. 그쵸?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또 잠들었어. 나또 졸았어. 과거 영어로.
1: I fell asleep again.
0: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0: 그의 수업.
1: His class.
0: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1: 당부 말씀드리고 싶죠.
0: 당부하는 겁니다.
1: 예,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1: I fell asleep again.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1: 네.
0: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1: We moved in last month.
0: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1: 네.
0: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1: 네.
0: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1: 네.
0: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1: Turn off the radio.
0: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1: 아, turn off the radio.
0: The radio죠.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Okay.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5: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4: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5: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 electric

0: 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Oh,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Uh-huh.
1: I'm sorry.
0: Oh, it's so hot.
1: Whoa. Yes.
2: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2: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0: 오.
2: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네.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2: Very nice.
0: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Alright.
0: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This week's topic is trends.
0: Trends, 유행, 트렌드 또는 following trends라고 oh. 한번 주제를 잡아볼게요. 유행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와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 속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I just bought trendy new sneakers.
0: Trendy new sneakers라고 하면은 유행하는 새 운동화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I just bought 했으니까 얼마 전에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Sounds great.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0: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1: 네, 필요하진 않았지만 어떤 유행하는 게 있어서 샀다고 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2: So, Margarita said,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1: 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decided to follow the 무슨 무슨 trend. 이런 트렌드를, 이런 유행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그냥 I bought a pair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선물 아니고 그냥 내가 신을 용도로 산 거예요.
2: It's for me.
1: Even though, 여기 조건이 따르죠.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물론 여기서 말하는 one이라는 것은 one sneaker가 아니고
2: one pair of shoes.
1: Yeah, sneakers. 네, 한 켤레 두 짝을 샀습니다. 그래서 chunky sneaker 트렌드가 중간에 들어갔죠. Chunky sneaker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운동화 밑바닥이 두툼한 거 있잖아요.
2: Yeah, right. Just thick, kind of even like a platform sneaker.
1: 네.
2: Right.
1: 그래서 키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바닥이 두툼한 운동화가 유행인가 봐요. 지금 영국에서. 그래서 그 유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2: In Korea too.
1: 네.
2: I see them everywhere.
1: 많이 보여요.
2: The chunky shoes.
1: 한 켤레 샀다고 합니다.
2: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0: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2: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1: On the go.

0: 그래서 but이라고 한 거예요. But in the shop, 막상 신발 가게에 갔을 때 what caught my eye. 보통 이제 eye 하면은 eyes라고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right. 이 관용 표현에서는 it caught my eyes보다는 yeah. 나의 시선이라는 의미로 단수로 많이 써요.
1: Right. So just think about where you're looking now. It caught my eye. Mm-hmm. Right. 그래서, even though both eyes are looking.
0: Exactly. You're using two eyes to look at something, uh-huh. but you say what caught my eye yes. was not sandals. 그런데 mm-hmm. 눈길을 끈 거는 샌들이 아니었습니다.
1: Oh. Well, what was it? She says, it was actually a bright and shiny pair of sneakers.
0: It was actually, 사실은 뭐였냐면, a bright pair of, 그리고 a shiny pair of, 합쳐가지고, 어를 한 번만 쓰고, a bright and shiny pair of sneakers. Mm-hmm. 밝고, 밝은 색깔의 mm-hmm. shiny, 반짝거리는 mm-hmm.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여기서는 mm-hmm. 그런 의미로 실제로 shiny 했을 수도 있어요. 조명 밑에서 밝게 빛나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통 또 shiny가 어떤 mm-hmm. 새로운 물건을 가리킬 때
1: right.
0: 많이 쓰잖아요.
1: Yeah, so it's like a shiny new 네. toaster, 네. even though maybe it's a matte color.
0: 네,
1: right?
0: shiny 반짝거리지 않을지 몰라도 yeah. 신제품일 때 그렇게 yeah. 많이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mm-hmm. 이제 실제로 운동화가 밝은 색깔이었던 걸 말하는 것 같고
1: yeah.
0: 그래서 좀 재미로 이제 보통은 SOS라고 할 때 mm-hmm. Save Our Ship이라고 mm-hmm. 해서 구조 신호잖아요. 그런데 mm-hmm. SOS를 또 Shiny Object Syndrome
1: oh.
0: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은 yeah.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으로도 쓰더라고요.
1: Oh, I got SOS.
0: Yeah. Okay.
1: Next she says, And believe me when I tell you, they were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0: 그리고 believe me when I tell you 이걸 지역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믿어주세요처럼 되지만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은 아니고요. Mm-mm. Believe me when I tell you 진짜 말인데요. 정말이지.
1: Yeah.
0: 정말로.
1: Yes, like for real, like for really. Real.
0: 네, seriously, 정말. Mm-hmm. They were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Mm-hmm. 그냥 평범한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1: Ooh.
0: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regular shoes는 많잖아요.
1: Yeah,
0: 막
1: you know,
0: 흔한 그런 게
1: normal
0: 아니고,
1: looking,
0: 네,
1: right?
0: 평범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Right, and that's why it caught her eye. Well, let's find out more.
2: They were the trendy ones that everybody seems to be wearing nowadays. You know, with a raised heel and a chunky bottom. They are all a craze now.
1: They were the trendy ones that everybody seems to be wearing nowadays.
0: 네, 사실 들어갔는데 눈길을 끈 것은 they were the
1: trendy ones. Trendy.
0: 최신 유행하는 ones sneakers.
1: Sneakers.
0: Sneakers가 나왔었으니까 mm-hmm. ones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That everyone 또는 everybody seems to be wearing these days.
1: Mm-hmm.
0: 모두 다 신고 다니는 것 같은 그 유행하는 운동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1: Mm-hmm. They're wearing them nowadays.
0: Mm-hmm. 그리고 these days, nowadays, 요즘에 신고 mm-hmm. 있고 묘사를 좀 해주고 있네요.
1: Mm-hmm. You know, with a raised heel and a chunky bottom, they are all a craze now.
0: 네, 그래서 묘사를 하면서 sneakers라는 부분을 앞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you know, the ones with부터 mm-hmm. 시작하고 있죠. A raised heel, mm-hmm. 그 굽이 올라가 있는데 보통 굽만 올라가 있으면 이제 하이힐처럼 되어 있는데
1: yep.
0: and a
1: chunky bottom.
0: 네.
1: chunky.
0: 그러니까 chunky bottom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두툼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두껍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 yeah.
0: 바닥이.
1: So the whole thing is thick.
0: Yeah.
1: And it has irregular shapes in it.
0: Irregular shapes.
1: Yeah.
0: Like on the bottom?
1: It's not just like a flat, like 아. a platform heel. Mm-hmm. It's like...
0: Yeah. 모양이 다양한 것 같아요.
1: I don't know what that sound is.
0: 아무튼, 네, 그 모양을 묘사하는 소리였나요? 두툼한 거예요. They are all a craze now라고 했어요.
1: Yes, a craze.
0: 네.
1: Craze.
0: Craze, 대유행이나 열풍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Mm-hmm. 일반적으로 이제 popular, trendy 이런 uh-huh. 말들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명사형으로도
1: craze, yeah.
0: the craze these days is 이렇게도 right? 쓸 수 있고요.
1: The chunky sneaker craze.
0: 네, 맞아요.
1: Like
0: 앞에
1: that?
0: 명사를 쓰고 묘사를 uh-huh. 해서 무슨 craze
1: yeah.
0: 할 수도 있네요.
1: The same way young old craze.
0: Yeah, exactly.
1: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even though I didn't like how they looked when I first saw them on someone, I decided to try them on, because they're trendy. And needless to say, I understood why everybody seems to be so obsessed with them.
1: And even though I didn't like how they looked when I first saw them on someone,
0: 네, even though, 비록 뭐뭐 했지만, 하지만, 여기서 과거형으로, I didn't like how they looked.

0: 네, 오늘은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운동화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I bought some today because my sister said they're trendy.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However, I'm feeling a distinct urge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0: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Okay.
0: IG 씨가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운동화에 관해서는 취향이나 안목을 말하는 건데요.
1: Yeah.
0: 좋은 걸 잘, 예쁜 걸 잘 못 골라요.
1: No idea which ones are good or not.
0: 네, I bought some today. 오늘 그런데 운동화를 샀는데 cause my sister, cause라는 것은 물론 because를 앞에 줄인 거죠. My sister said they are trendy. 언니나 여동생일 텐데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샀다.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산 게 아니고.

0: 유행을 따른 거죠.
1: Following the trends. Okay, that's not bad. Matt says,
0: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Mature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숙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I'm too old라는 의미로 썼어요.
1: I'm trying to be nice. He's old, 네. Matt.
0: 그래서 trendy sneakers, 유행하는 운동화를 따라 사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However, 그런데 I'm feeling a distinct urge, 확실한 욕구가 느껴져요.
1: Yeah.
0: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어떤 그 유명 브랜드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Maybe because everybody's got one of those.
1: Everybody's got it. That's how trends get you. You know? All righ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Do you like to follow trends or what trendy items do you have?
0: 네,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s right,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죠. John Lennon의 노래 Beautiful Boy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보면요, 존 레논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참고로 이 노래 가사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용되곤 하거든요. 어떤 의미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굉장히나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busy, busy를 적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그냥 바쁘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 비동사 플러스 busy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적어주시면요, 이거 타느라, 이거 타느라 바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완성이 되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나뭐 하느라 바빴어. 나뭐 하느라 바쁠 것 같아. 이럴 때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저처럼 영어 문법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허, 선생님, 그럼 여기에 있는 저 동사 ing가 뭐 동명사도 될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의 답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예문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예문부터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is busy talking to some investors. Jane is busy talking to some investors. Jane is busy. 제인이 바쁜 거죠. 그리고 뒤에 ing 적혀 있잖아요. 이거 하느라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 바쁜 겁니까? Talking to some investors. 몇몇의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느라 제인이 바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busy와 talking 사이에, 지금 이 맥락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전치사 with가 생략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be busy ing가 워낙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서 그렇지,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져보자면, 아, 여기에 with 정도 생략된 거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사용된 ing, talking은요, 동명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ur waiter was busy serving another table. 자, 같이 읽고 계시죠?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ur waiter was busy serving another table. 우리 웨이터가 바빴다는 거예요. Was busy. 뭐 하느라 근데 바빴습니까? Serving another table. 또 다른 테이블 그 서빙을 하면서. 서빙을 하느라.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 가서 뭐 이렇게 음식도 주고 주문도 받고 그러느라 우리 웨이터가 바빴다라는 뜻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먼저는 was busy serving.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아, 뭐뭐 하느라 바빴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는 거. 이게 핵심이겠지만, 아, 여기서 그럼 serving은 또 아까처럼 동명사일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경우에는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요런 게, while he was. 이런 게뭐 이렇게 생략됐다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serving 이제 현재 분사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의 패턴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be busy ing, 이 ing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를 따지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두 개의 예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어민들도 이건 이거야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혼용돼서 사용되는 거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be busy ing가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라고 쓰여 있죠. 해석을 해 보면 life 인생이란 건 말이죠. is, 인 거예요. 뭐인 겁니까? What happens to you?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보면, 인생이란 건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When you're busy. 당신이 바쁠 때, 뭐 하느라 바쁠 때, making other plans. 다른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다른 계획들을 짜느라 당신이 한창 바쁠 때, 그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인생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인 거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목표들을 이뤄내야지. 막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인생이란 거 돌아보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갖게 되는 경험들, 그런 게 인생이더라라는 존 레논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죠? 자,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함께 문장 만드는 연습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당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물론, 전화를 받기 싫어서 그냥 말하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런 문장 만들 만한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집중해 볼게요. 어떻게 문장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는, 나는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볼게요. 나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니까, I couldn't. 그렇죠?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뭘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죠. 참고로 여기서 뭐 받다, 다른 동사 쓰지 마시고요. 응답하다라는 의미의 answer 써서 I couldn't answer your call. I couldn't answer your call 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근데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빴기 때문인 거잖아요. Because I was busy.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뭐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Studying for the exam.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느라. 즉,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문장이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answer your call because I was busy studying for the exam. 좋아요. 조금 길이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이번 주말에 나는 이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바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자, 나는 바쁠 거예요. 이거부터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바쁠 거예요. I'll be busy. I'll be busy. 뭐 하느라 바쁜 거예요? 준비하느라. Getting ready. Getting ready. 뭐 하는 걸 근데 준비하는 거죠? 이사하는 거. 이사하다 그냥 동사 move 써주면 되거든요. To move. To move 써서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is weekend I'll be busy getting ready to move.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장 두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장 굉장히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승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

0: 네, 아까 전에 제가 make sure your hips and knees are evened ou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evened out, to even out이 무언가의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반듯하게 다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주름을 펴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그 후에 제가 if you don't, the jealous knee might try to get even with the other one. Who knows? 이렇게 얘기했죠. To get even with. To get even with는 to even out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졌는데 맞먹으려고 하다, 맞먹다 또는 복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to even out이랑 to get even out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볼게요.
1: It's been so long. How have you been?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but now they're pretty much evened out.
2: Yes, there are always...

0: ups and downs to everything. That's absolutely true.
1: 네, 대화문 잘 보셨죠? 이제 천천히 풀이 좀 해볼게요. 이랬어요. It's been so long. 정말 오래됐다. 못 본 지 오래됐다라는 뜻이죠.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but now they're pretty much evened out. 이랬어요.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좋은 시간들도 있었고 나쁜 시간들도 있었고 but now, 그렇지만 지금은 Now they're pretty much, 뭐, 웬만큼 이런 뜻이죠. Evened out. 그 균형이 조금 맞춰진 것 같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비슷비슷했대요. 그랬더니, yes,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to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Yes, there are always, 항상 있대요. 뭐가? Ups and downs. 장점, 단점이란 뜻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to everything,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t's absolutely true. 그래요. 예, 사실이래요. 근데 absolutely true, 완전 사실이래요. 그렇죠.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두 번째 대화 이제 보도록 할게요.
0: I am so mad because of him. Why? I just found out he's been taking food from me. Maybe I should take his food too. It's not healthy to do bad things just to get even with someone.
1: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천히 풀이해 볼 건데요.
0: I am so mad because of him.
1: 이렇게 시작해요. I am so mad.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 왜? Because of him.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화가 났대요. Why? 왜?
0: I just found out.
1: 방금 알아차렸대요. 아니면 방금 알았대요. 사실을.
0: He's been taking food from me.
1: 그가 여태까지 나의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대요.
0: Maybe I should take his food too.
1: 아, 나도 확 그 사람 음식을 나도 가져가 버릴까 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0: Well, it's not healthy to do bad things.
1: 건강하지 못하대요. 나쁜 일을 하는 건.
0: Just to get even with someone.
1: 여기 우리의 표현, 두 번째 표현 나왔죠? 오로지 누군가와 맞먹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두 대화문을 통해서 to even out 그리고 to get even with 둘 다 살펴봤습니다. 대화문 자주자주 읽어주시고 귀에 익히셔야 완전 내 거가 되니까 자주자주 보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2: We did it! Yay! We did the easy pose and we got to learn how to do the yoga breath, the pranayama breath, right? So difficult. But it was easy,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out with some more stretch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stretching out our neck. So, stay with me, all right?
1: 네, 우리 오늘 기본 가부좌 자세하고 요가의 호흡법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목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스트레칭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은 to even out, 그리고 to get even with. 두 개의 차이점 같이 해봤어요. 이제 차이점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2: I'll see you next time, okay? Which is tomorrow. So soon. Alright,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외식분야 원시나 김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지혜나 김.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장소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0: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1: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갈대로 만들어진 작은 섬, Totora, 맞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kind of reed, 갈대의 일종,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made of reed.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네, 발음 연습하시라고요. 갈대로 만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쉽게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속에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2.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1: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합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자, 이 토토라는요, 호수 바닥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갈대의 일종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제가 토토라에 들어가자, 이 배는요, 갈대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rtificial 앞에 더는 D로 발음하셔야 되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체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야기죠? 네, 자막과 함께 틀린 부분, 안 들린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0: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1: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kind of reed. 또박또박 발음하면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뽑아보세요. 뭘까요? There you go. Kind read예요. 어하고 of는 that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죠.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즉 말할 때 강세를 주는 부분이 아닌지라 kind of read 이렇게 강세 가는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억양 자체가 a kind of read 이렇게 올라가면서 억양을 느끼면서 발음할 수 있겠죠. A kind of reed. 이때 전치사 of라는 소리 뒤에 v음 소리가 뒤에 나오는 r라는 자음을 만났을 땐 v의 사운드 자체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a kind of reed 이렇게 들리게 되고요. 앞부분도 보시면 kind의 d 사운드와 a 역시 자음 모음의 소리로 만나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 사운드, 드 사운드 같이 붙어 있을 때 드 사운드가 아주 미약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a kind of reed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a kind of reed 이렇게 들리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Go go listening 1. A kind of reed. Okay. Go go listening 2. A kind of reed. A kind of reed. Alright, Google listening 3. A kind of reed. 그렇게 하시면 돼요.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e sentence as well.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One more tim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made of reed. of를 제외한 made와 reed가 내용어죠. made의 d 사운드 자체가 모음 사이에 껴 있어요. flap 현상에 의해서

0: made, made. 연결하면서 made up, made up, made up, read.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접지사 of 뒤에 역시 r 사운드, 자음의 소리가 왔기 때문에 v 사운드가 약화되어져서 연결해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게 되면 made a read 하시면 되겠죠. Google listening 1, made a read. Alright, Google listening 2, made a read.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de a read.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s I'm in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a reed. One more time. As I'm in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a reed.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2.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a blank romantic port. 자, 어떠한 항구예요? 아주 로맨틱한 그런 항구인데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te, 꽤라는 뜻 아시잖아요? Totora is a kind of blank that grows by something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네, 연습하셨던 read. 이 단어는요, 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사 읽다라는 read 역시 똑같은 발음으로 들리고 발음한다라는 거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Totora는요, 일종의 갈대인데요. 근데 그 갈대는 that grows by blank 했습니다. 어디서 자랄까요?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그 호수의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갈대 일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As I'm into Totora, 제가 토토라에 들어가자 The boat arrives to the blank island made of reed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artificial 하게 되면 인의, 인위적으로 뭐 인조의 이런 의미죠. 인공섬, 즉 갈대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보트가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00% 도전해 보시고요. Let's give it a shot.
2: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The story toda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Bye-bye.

숫자가 좀 틀렸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럼요. No problem. 기꺼이 그러죠. I'll be happy to.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so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작성을 했는데 you need to change a few things. 당연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you can't get everything right at the first time. So let's take a look at this dialogue. Can you revise this, please? Can you revise this, please? 이거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Okay, revise는 수정이죠. 그래서 특히 학생이던 아니면 직원이던 when you're at work or at school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Revise 이거는 동사로 쓰이고 revision은 명사죠. Revision. Alright, so revise this please. 그러면은 아 숫자가 좀 틀렸어요. Okay, so 여기서 틀렸어요. 그러면 oh something is wrong. There is a problem with the numbers. 이렇게 생각하죠. Okay, let's see what we hav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w, 출근 영어, we like to keep it very real. 이건 정말 real English예요. 그래서 the numbers는 숫자죠. Are a little off. Off? Turn on, turn off? 이거 뭐예요? Okay, so this word actually means not correct. 뭔가 틀렸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off를 씁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This may be the first time. But this is also one way that we use it. Oh, something's wrong. Something's a little off. The number is off. 이게 뭔가 틀렸고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Okay. So, no problem. I'll be happy to. No problem. I'll be happy to. 자, no problem 아시죠? 그럼요, sure 그런 거죠. I'll be happy to 기꺼이 그러죠. 이래서 그래서 원어민들은 they always 그냥 yes, okay 여기로 끝나지 않고 sure 아주 기분 좋게 I'll be happy to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I appreciate it. 예, yeah, 이게는 뭐 thank you 하고 비슷한 거죠. Everything must be accurate.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정말 고마워요. I appreciate it. Thank you. I appreciate it. Pretty much the same thing.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So 정확하다 is accurate. So everything must be accurate.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틀리면은 안 되죠. It has to be very 정확하다. Accurate. Good.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so the first one is revise, okay? And this is a very common word that we use. 수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Change보다는 revise를 쓰죠. All right,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So, 제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we have to change the proposal라는 거는 좀 뭔가 완전히 바꾸는 거고, revise는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Alright, next one.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자, 계약의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다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So, we need to revise this. We need to revise this part. Or, we need to revise the whole thing. 그러면 거의 change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revise는 부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next. Off. This is really great. Off, right? Turn on, turn off. No. Off는 뭔가 이상하다, 좀 틀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siness, 출근 영어, 이 사무실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Okay.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The annual statistics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mart versus clever. Smart versus clever. Today, we will compare two words, smart and clever. What is the difference? First, let's go to smart. 들어가 볼게요. 네,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스마트, 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할 때는. 그래서 스마트 이렇게 하면 R 발음이 완전 생략됐잖아요. 여기서는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mart. 오케이? 여기서는 R 발음을 당기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마트 할 때도 mart. mart. 여기서는 smart. smart. Very good. 오케이. smart. 똑똑한 이라는 뜻을 가졌죠. 오케이.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He's smart. She's smart. 이렇게 말하죠. Okay? Someone who's very quick, someone who thinks about things in different ways, someone who just thinks of solutions and is good up her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What a smart boy.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똑똑한, smar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어린 소녀는 매우 똑똑해.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래서 smart 같은 경우는 똑똑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what? 뭐뭐 이렇게 말할 때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What a smart boy! What a smart bo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mart 같은 경우는 book smart 그리고 street smart라고 합니다. Book smart는 뭔가 공부 같은 거 되게 잘하고 street smart는 예를 들어서 되게 사람들하고도 말도 잘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머리가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street smar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mart는 되게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s smart and charming.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야.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he's smart and charming. 오케이.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smart and charming.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이해 잘 하셨죠? 자, 다음으로 clever로 넘어갈게요. 네, clever.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cle 그다음에 v 발음으로 ver. ver 여기서는 v 발음 ver 이렇게 윗니 밑에 입술. ver 그다음에 r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clever. Clever. Okay. Smart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기발하고 동창적인 사람을 clever라고도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좀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영악한, 약삭빠른 이런 뜻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clever. Oh, he's a little too clever. 뭐 이런 식으로 too, T-O-O,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Okay, 참고하세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very clever cat.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Clever, 영리한, clever.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s a very clever cat. 그녀는 매우 영리한 고양이야.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고양이. She's a very clever cat. 머리를 잘 쓰는 고양이겠죠? 두 번째는요. He's clever. 그는 영리하고 and very resourceful. 아주 수단이 좋아.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자, 좀 전에 too clever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For his own good. 그래서 그 소녀는 너무 영리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돼. 이런 말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문장 좀 길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정리해 드릴게요. smart,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mart, okay? 발음 잘 해주셔야 돼요, R 발음. 그리고 clever 같은 경우는 영리함, okay?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도 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 Oh, he's too clever. 근데 보통 too가 들어갑니다. too clever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at www.ebse.co.kr. And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정리를 하고 영장 연습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또 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 주식에도 투자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때 이걸 영어로 좀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잘 바꾸는 것들이 될까요? 자, 소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학, 서학, 개미. 뭐 정확하게 이걸 부르는 영어 말은 단어는 없겠죠? 동학, 서학 이런 말에 정확한 영어 대응은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성향을 부르는 그런 말들이 월가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손실 얘기 당연히 해야겠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공매도를 영어로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시장 전반에 관련된 핵심 단어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영어로 뭐라 합니까? 주식. 주식 영어로 뭐라 할까요? stock이라고 하죠. stock, 물론 share라고도 합니다. 한 주를 share라고도 하죠. 일단 주식시장은 stock market. 영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힘을 앞에 주게 돼 있죠. 그래서 stock market, stock market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tock market, stock market.
0: 맞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 이제 한 주식의 가격, 주가, 요거는 price라는 단어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price를 붙이면 되겠죠? stock price, 요게 주가입니다. 그죠? stock price, 그 다음에 요 주식을 stock이라고도 하지만 share라고 돼요. 선생님, 저거 나누다라고 하는 뭐 공유하다 이런 동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사도 되죠.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share, 그죠? 근데 share price, 명사로 share 하면 이게 또 주식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hare price도 주가란 뜻입니다. 요 두 가지 들어볼게요.
1: stock price, stock price, share price, share price.
0: 오케이. 하나씩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주는 뭐라고 합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뭐 대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액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 영어로 share holder라고 합니다. holder는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주예요. 그러면 you are a shareholder. shareholder. 마찬가지로 한 단어지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힘은 앞에다 줍니다. shareholder.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영작 하나 해볼까요? 이 단어를 갖고. 주주들은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요 배당금이란 단어도 주식 관련해서 참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모든 주식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금. 그렇죠? 회사가 그 기업이 배당금을 이제 그 이렇게 주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주주는 아까 shareholder였었고 일부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ividend라고 하거든요. 요건 참고로 좀 알아둘까요? shareholders get dividends. dividends. dividends. 읽어보세요. dividends, 배당금, S 붙였습니다. from some stocks, 다는 아니죠.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 있고 아닌 주식도 있고 그래서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일부 주식에서는 받는다.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0: 자, 그러면 주식 이제 매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을 팔고 사고 그죠?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막 다툼에 막 다 한꺼번에 파는 그런 현상들도 부르는 단어들이 있고 시가총액 즉 주식 개수하고 현재 주가를 곱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현재 나오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시총이라고 하죠. 자, 매매는 일단은 팔고 사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buy stocks 그죠? buy stocks. sell stocks.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이게 주식을 사면 you buy stocks and then you sell stocks. 자, 이걸 사고 파는 걸 또 trade라고 그래요. You can also trade stocks. 그건 사고 파는 거고 일단은 매매와 매도 얘기할 때 buy versus sell.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Buy stocks, buy stocks. Sell stocks, sell stocks.
0: 이건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sell에다가 off 붙여서 앞에 강세 주잖아요. 명사로 투매란 얘기예요. sell off, sell off. 자, 어떤 주가가 막 폭락하는 그런 장이 가끔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악재로 인해서 그 기존 주주들이 막 다 팔아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런 걸 sell off라고 합니다. 종종 경제기사에 나옵니다. 주식시장 보다 보면. 들어보세요.
1: sell off, sell off.
0: 오케이, 하나 더. 시가총액은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이게 기니까 줄여서 market cap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 기업의 전체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market cap이라고도 하고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이거 해볼까요? 월가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야 될 것 같고 주어로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그러면 월가를 Wall Street, 월가에서를 in 합니다. In Wall Street 하면 월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Fifth largest, 뭐가? Market cap이. 그죠?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시가총액이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이런 문장 아주 자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서수가? 들어보세요.
1: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0: 상승하다, 그 다음에 하락하다. 이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올라가다, 내려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상승하다는 되게 쉬워요. Rise, climb, go up. 자, 다 씁니다. 이런 거 두루두루 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1: Rise. Rise, climb, climb, go up, go up.
0: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하다라는 얘기고 갑자기 올라갈 때 쓰는 표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쵸? 몇 가지만 골라본 겁니다. 정말 몇십 가지가 있는데요. Skyrocket 하면 수직 상승. 이거 soar 이것도 폭등.

0: 급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들어볼게요.
1: Skyrocket, skyrocket, soar, soar.
0: 오케이. 딱 다섯 개만 일단. 그죠? 반대, 반대 친구들. 내려가다, 내려가다 갈게요. 내려가다. Fall, drop, go down. 쉽죠? 자, 간단한 거 먼저 들어보세요.
1: Fall, fall, drop, drop, go down, go down.
0: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갑자기 내려가. 막 폭락하고 가파르게 떨어지다. 이런 거. Plunge 굉장히 많이 쓰고요. Plunge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Drop sharply 이것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다. 폭락을 말할 때 쓰는 단어 두 개 정도만 알아두면 딱 좋습니다. Plunge or drop sharply 들어보세요.
1: Plunge, plunge, drop sharply, drop sharply.
0: 이런 동사들, 상승 동사들, 하락 동사는 이런 주식시장 할 때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니까 문장 영작해 볼까요? 그 회사 주가는 지난 1년간 폭등했다. 지난 1년간 우상향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면 the company saw its stocks. 자, 그 회사는 자사 주식이 급등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의 영작을 많이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경제기사에 많이 나와요.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에 걸쳐서 soar 아까 배웠죠. 폭등. 그죠?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1: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0: 그렇죠? Stocks 해도 되고 stock price 해도 되고 그렇죠? 주가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를 몇 개 정리해봤는데요. 주주, shareholder, shareholder 들어볼게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or market cap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자, 많은 동사를 했지만 폭등 수직 상승에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soar. 하나만 일단 soar 들어볼게요.
1: Soar, soar.
0: 일단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부터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좀 세분화해서 하나씩 소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복습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표현은요. 제가 뭘 좀 써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한번 부탁이나 허락이나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뭘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핵심 패턴은요. 바로 Can I use? 하고 나서 동사를 말씀 Can I use? 하고 나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물건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 동사로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를 질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오늘 써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그쵸? 그 물건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그 물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는 물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 펜이라는 거는 더 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펜 좀 사용 좀 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얘기를 할 때는 되게 restroom, bathroom이 있는데요. 되게 그거를 둘 다 통용해서 많이들 쓰지만 bathroom은 되게 집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를 하고 restroom은 되게 공용 화장실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bathroom으로 크게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Can I use the bathroom? 혹은 your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이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이제 허락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으로 와이파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와이파이는 정말로 와이파이죠. 그래서 Can I use your Wi-Fi?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이것이 바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Can I use your Wi-Fi?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Wi-Fi?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Wi-Fi?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요청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충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충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charg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charg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상대방의 것인지 모를 때는 제가 그거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땐 your 대신에 the charger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응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충전기 좀 써도 되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허락 구하는 방법,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I use the pen? Can I use the pen?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charger? Can I use your charger?
0: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제가 그 펜 좀 써도 돼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Can I use the pen? 혹은 그 펜 대신에 혹시 손님 펜 좀 써도 될까요? 선생님 펜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en?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너그럽게 아우 그거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화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펜 쓰셔도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당신이 그 펜을 써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줄 때는요. You can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 펜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 can 동사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Can I 동사라고 허락을 구할 때 어, You can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 펜 쓰셔도 돼요 라는 표현으로 You can use the pen 이라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can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can I 동사로 이제 물어보는 거를 You can 동사로 답하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거 배웠네요.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는 거를 그쵸? Can I use your Wi-Fi?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연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방법은요,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돼서요. How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can I use your Wi-Fi? 혹은 How can I use the Wi-Fi?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물어볼 때 How can I 동사 혹은 How do I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How can I use the Wi-Fi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그래서 How can I 동사로 제가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또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Can I use 물건을 통해서 어떤 것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읽은 철입니다. 바로 try again이죠. 오늘은 the weekly review. 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전체 일주일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그렇죠? 예, trace back. 예, 가서 한번 쭉 그 흔적들도 찾아보고요. 동시에 이 기쁨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기쁨일까요? 반복의 기쁨. 하지만 또한, 예, quite reversely, 그죠? 예, 돌려보면은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지루함보다는요. 그렇죠. 좋은 곳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 그거는 지루하지 않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Okay, ready? Let's hit the road.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자, 실행 가능한 미션입니다. 월요일 거. 현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아, 제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How did you? 그렇죠? 그래서 How did you meet?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뭐였죠? Spouse. 예,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발음은 두 가지예요. Spouse 하셔도 되고요. Spouse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스파우저는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하는 것이 커런트고요. 여기 발음도요. How did you가 How did you? How did you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됐죠? 그랬더니 그렇게 만난 것은 못 만난 것은 ing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Meeting my wife, 그렇죠? 예, was fate. fate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을 fat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도전적으로 뭔가 바꾸겠다. 그걸 desti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명으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느낌이 fate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건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그렇게 점지되었다라는 느낌이겠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좋습니다. 화요일 거는요.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으면 틀림없어. 빈도 높다고 했죠. 시험에나 아니면 구어체에서 말할 때에도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ave been이겠죠? must have been. 그래서 제니 must have 그다음에 뒤에 놓쳤으니까 이거는 been이 아니고 missed겠죠. 제니 must have missed her train. 그래서 제니 must have missed her train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 발음도 last night 이렇게 안 들리고요. last night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Or 그렇지 않다면 she would be here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by now 추정의 근거인 거죠. 뭐뭐할 텐데 would be here by now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되면 or 하는 거 대신에 otherwise, other, wise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Otherwise, she would be here by now. 자, 수요일 거는요. 내 손금 맞을 수 있는 사람 나한명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야,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서로, 예, 한 술씩 더 뜨고 있어요. 자, 누구를 알고 있다? I know someone. 그쵸? 예, 그 다음에, 읽어준다. 손금을 읽는다. 마음을 읽는다. 전부 다 read를 씁니다.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죠. 한쪽만 보면 palm이고, 양쪽 다 보면은 palms, 혹은 다른 사람 것까지 보면은 who can read your를 빼고요. who can read palms. 그러면은 사람들 손금 볼수 있는 사람 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선 구체적이니까 your palm. 보통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예, 손금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자, 일단 정말 나는 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는데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이것도요. 구어체에서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이럴 때도 Hey, you read my mind.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을 읽었다. 스펠링은 read, R-E-A-D, 현재나 read. 그렇죠.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Hey,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목요일 건데요.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라고. 너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뭐할 기분이다? I'm in the mood. 이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아니다? I'm not in the mood.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지금은 너랑 그렇게 말싸움을 벌일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진짜 싸우는 거면 fight with you가 되겠고요. 말싸움이니까 argue with you가 되겠고요. 그랬더니 야, 너 항상 그러더라. 예, 그래서 you always say that. You always say that. 발음은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금요일 거는요. 어떻게 그리도 자신의 잘못을 못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도?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죠. How? How could you be? 그렇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안 보이는 거니까. To your own fault. 해서 발음도요. Could you be가 아니고 could you be처럼 들려요. Could you be?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 FAULT는 우리가 테니스 보시면은요. 테니스 할때 서브 그죠? 서비스를 딱 했는데 거기서 잘못 나가면 fault, double fault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게 이 fault예요. 예, 그래서 fault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예, 포인트가 이때의 own faults. 스스로의 바로 예, 잘못이니까 false s가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누가 말을 하는지 한번 봐봐.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기 전에 본인의 예, 눈에 있는 예, 들보를 예, 벌한 얘기죠. 티끌이 아니고요. 그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차를 맡겨서 세차를 했는데 또 비가 온 거.

있지. 예. 자, 그러면은 맡겨서 세차하다. 내가 직접 한게 아니고 그럴 때는 had라는 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had my car washed. 그렇죠? 차를 맡겨서 세차한 거고요. And it rained again. 너가 기우사야. 비를 오게 하는 사람이야. You are the rainmaker. 이렇게 이제 웃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다 됐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내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Coming up, today's quote. Alright, we're gonna talk about mistakes today.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실수를 단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하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이게 아니고 그 실수를 고칠 의도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It is not how we make, 그렇죠? Mistakes. 예, but 뭐예요? How we correct them that defines us. 소위 말하는 이게 강조구문이에요. It is that에. 그래서 it is that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바로 not but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defines s가 있는 이유는 그 사이 걸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it is not how we make mistakes.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But how we correct them. 그렇죠? 어떻게 실수를 바로 잡는가이다. That defines us. 자, 그래서 실수를 그냥 멀리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나를 그렇죠? 깨우침을 더 줘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네, 늘상 더 실수, 물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실수는 하지만 안 되겠죠.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co.kr.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황토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근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신혜 김의 Go Girl,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제이네 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rules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1: It is rules.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did you get it? Good job. 여러 개의 섬인데요.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우로를 형성합니다. 라는 의미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주세요. Born and raised here.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0: 이런 의미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1: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2.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갈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섬을 가리키죠, 이슨요? 이것은 스페인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한 그 호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루벤의 부모는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 갈대섬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속에 거의 80% 정도를 다 여기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을 볼 때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It is Uros.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제가 또박또박 발음했거든요. 자, 여기서 고르세요. 내용어, people settled down here. 네. 이 관계대명사 who 역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The people settled down, 거의 who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포인트는 settled 하셔도 되지만 settled, settled, to 사운드 자체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되고 settled의 do, down의 do, 겹자음이죠. 이런 경우 첫 번째 자음 소리 탈락. 그래서 발음하기 편하게 settle down 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고리 씨, one,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글리싱 2,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Good job. 고글리싱 3,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한 번 더.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orn and raised here. 자, 본 아니고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orn. R 소리 발음하실 때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접속사 and는 약하게 born and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발음하셔도 되고 raised. R 소리로 시작하는 소리 내실 때는 입모양을 우 하시면서 raised, raised.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 조심. Alright, Google listening. One, born and raised here. Good. Google listening. Two, born and raised here. 그렇죠. Google listening. Three, born and raised her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One more tim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0: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1: Ready to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ll right, let's get started. It is Uros. 이것은 우로스입니다. Blinkan made a reed came Blinkan to form your Uros.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ultiple of small islands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섬들은 작은 섬들인데 multiple 했어요. 다수의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죠. 작은 섬들이 made a reed, 갈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들이 came blank to form Uros. 두 번째 빈칸에 one by one. 자, 하나하나씩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to form, 형성하는 거죠. 우로스를요. Alright? It is continued. 이런 이 갈대로 만들어진 섬들이요. It is continued. 계속 이어집니다. From the people. 자, 누구로부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settled down here.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곳은 어떤 곳? On the blank away from the Spanish army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sacred lake. 신성한 호수에 네. 이곳, 신성한 호수인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성한 호수는 away from the Spanish army. Spanish army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루벤의 그 부모님들은요, are the owners, 주인이에요. 이 갈대섬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곳에서 born and blank, 빈칸에 raised. 네, 키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네, 키워진 거죠. Raised.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2: Gracias.
3: It is Uros.
2: Uh-huh. I like the brother.
3: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1: 어떠셨어요? 잘 캐치캐치 하셨죠? www.itisit.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무한 반복 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have to check it. But we also have other expressions such as this. 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 I send it. 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 I send it. 네, 보내기 전에 전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를 영어로 간단하게 double check. So you all know, I'll check it. 제가 확인할게요. I'll double check.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두 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표현이에요. 영어에서는 I'll double check it. Okay, I'll double check everything. So you're going to look at it again, right? After you've done it. Before I send it. 이메일 같은 경우도 정말 그냥 send button 하기 전에 you should always double check everything. Okay, so great, 좋아요.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So, 여지가 없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Here we go. There is no room for errors. There is no room for errors. Errors. 자, errors는 실수죠. 여기에서는 뭐 no room for mistakes도 괜찮아요. Mistake, errors, it really is the same thing. The key point is the expression no room for. So if you have no room for, 그러면은 room은 뭐 방이잖아요. 뭐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딱 이렇게 막혔어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It's unacceptable. You cannot have it. Okay? So, there is no room for errors. We cannot make any errors. It is unacceptable. Okay. Of course, I'll triple check if necessary. Of course, I'll triple check if necessary. 물론이죠. 필요하다면 세 번 확인하겠습니다. So, 물론이죠. Of course, triple check, double check. 그래서 double check, triple check은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해서 정말 확인을 갖다가 몇 번 했다 그러면은 triple check도 쓸 수 있어요. Okay, so 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 I send it. Great, there is no room for errors. Of course, I'll triple check everything or I'll triple check if necessary. 필요하다면은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So the expression double check or triple check is the expression. Double check, triple check. You can choose either one. 재확인하다. So double check is 재확인, 그야말로. But triple check means that you are going to really, really check. 막 한 네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는 거예요. Okay, let's look at our sentence. Could you double check your lette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letter? 편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All right. Could you double check your letter? 여기에서는 그냥 patter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ould you double check this? Could you double check this report? Could you double check, you know, my email? 네. Whatever you want double checked, you can put there. Okay, let's look at the next sentence. I triple checked the 2020 report. I triple checked the 2020 report. 여기에서는 체크를 강조하는 거죠. So, I triple checked. 정말 정말 확인한 거죠. 나는 2020년 보고서를 세 번 확인했다. 근데 그 느낌은 세 번도 세 번이지만 정말 정말 많이 확인했다. So, I really, really checked. Okay? I triple checked the 2020 report. 그래서 누구한테 안심을 뭔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으면은 oh yeah, don't worry. I'll triple check it. 그러면 아, 정말 정말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All right. Next. No room for something. No room for. 여지가 없다. Okay. Let's look at our sentence. There is no room for laziness in this office. There is no room for laziness in this office. 자, 이 사무실에는 게으름을 피울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boss, 이게 상사가 이제 말하는 거죠. 아, 여기 there's no room for laziness in this office. Come on, let's get to work. 막 이런 식이죠. All right? So no room for it is not acceptable. 하면 안 돼요. How about the next one? We have no room for discrimination.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Rotate versus spin. Rotate versus spin.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otate 그리고 spin 둘 다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rotate부터 시작할게요. 네, 회전하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R로 시작합니다. 네, R하고 L 소리는 확실하게 구별해 드려야 돼요. R 발음은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고요. 절대로 혀가 천장을 닿지 않아요. 닿는 순간에 L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rotate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Rotate. Rotate. 이거는 하루 만에 고쳐지지 않아요.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듣고 연습하고 듣고 연습하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안 된다고 막 섭섭해하지 마세요. Okay, rotate. Very good. 회전하다. 네, 뜻은 내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Okay, so rotat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going around, but with like a center. There's always a center in which it is turning around. Okay, so 그게 rotate라는 단어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회전하다. Rot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네, 이 문장은 rotate하고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그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행성들이 태양이 중심이죠. 거기에서 이제 도는데 이제 그 해에 태양에 이제 회전을 하니까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골프에는 회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You need to 해야 한다. Rotate 회전하다 뭐요? 당신의 어깨 your shoulders.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당신은 어깨를 돌려야만 해요.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네, 핸들은 자동차 안에 있는 핸들은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로는 wheel or steering wheel라고 합니다. Rotate the wheel. Wheel 아니에요. H는 묵음입니다. Rotate the wheel.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다음은 spin입니다. 네, spin은 돌다이지만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I 발음입니다. 이거는 에 이런 소리 나와야 돼요. spin, spin.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spin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spin, spin. Spin. Very good. Okay. Spin은 반복적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거나 도는 거예요. Okay. 그래서 포인트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로 매우 빠르게.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wheels were spinning.
My head was spinning. The car spun out of control. Spin. 빙빙 돌다. Spi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wheels were spinning. Okay? 여기서는 바퀴들, wheels라고 합니다. The wheels were spinning. 그래서 여기의 뉘앙스는 뭔가 되게 빨리 빙빙 도는 느낌이죠.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head was spinning. 오,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는 머리가 진짜로 도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거 이거보다는 머리 속에 뭐 너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 뭔가 진짜 빙빙 도는 느낌으로 영어로도 똑같아요. My head was spinning. Oh, my head was spinning. 내 머리가 빙빙 돌았어. My head was spinning. 해볼게요. My head was spinning.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그 차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out of control입니다. 회전했어. 그래서 이거는 회전하는 건데 뭔가 정말 빠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과거 형태로 spun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Control.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car spun out of control. The car spun out of control.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otate. 이거는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중심에서 계속 여기에서만 회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otate.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pin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중심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도 되고요. 막 움직이면서 대신 핵심은 빙빙 돌고 주로 빨리 뭔가 회전할 때 sp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주식과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내용을 영어로 영작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 좀 해볼까 하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거래를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이런 이제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생겼을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동학은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제 여러 그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는 약간 미국 주식 같은 데 투자하거나 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주로 부르는 그런 말로 정착을 한 것 같고요. 자, 동학개미를 부르는 딱 그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미국 증권가를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도 소액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이런 동학개미나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을 대체해서 영어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라는 말이 영어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돼요. 투자자는 아시죠? invest가 투자하는 거고, investor 하면 투자자죠? 그 앞에다가 individual investors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복수 형태 붙여서 여러 명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수형으로 연습할게요. individual investors. 한 번 더. individual investor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소액 투자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나 펀드에 비해서는 이제

0: 당연히 소액이죠. 자,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소액 투자자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소매업 할때 쓰는 단어 있죠? retail 이란 단어 씁니다. retail investors. 이러면 딱 우리 느낌에 소액 투자자 느낌이 나요.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retail investors. 이렇게 해서 retail. 읽어보세요. retail. 이게 소액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이게 소매, retail stores 하면 소매점, 소매 상점을 말하죠. wholesale. 도매의 반대로 쓰이는데, 요것은 투자 앞에 붙였을 때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쓸때 쓰시고, 그 다음에 경제기사 같은 거 접하실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됐죠?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는 많이 쓰는데, 과연 이 동학개미 투자자처럼 뭔가 좀 별명이나 별칭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분들을 부르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도 있어요. 동학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Robin Hood Investors. 자,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주식의 공매도 사태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면서 뭘 많이 이용했습니까? 로빈후드라고 하는 주식 거래 앱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그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앱 이름인데, Robinhood Investors라고 해서 서양권에서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소위 우리 느낌상 약간 동학 개미 투자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obinhood Investors 들어보세요.
1: Robinhood Investors. Robinhood Investors.
0: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의 숫자가 증가세에 있다. 우리나라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로빈후드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자, 그럼 소액 투자자는 그냥 뭐 아까 retail investors, 그거 단어 한번 써볼까요? 숫자가 증가를 꾸준하게 해왔다. 자, the number, 숫자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안에 has been increasing,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has been increasing. 자, has는 여기 number가 주어니까 has가 와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0: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좋네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요. 단타는 뭡니까? 샀다 팔았다를 좀 짧은 기간에 하는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있죠. 주식 투자 목록 같은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건 잠시 만나보고요. 공격적으로는요. 약간 aggressively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트레이드는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거래를 말하죠.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강세 여다 줄게요. Aggressively trade stocks. 주식 거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One more time.
1: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trade stocks.
0: 됐죠? 공격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단타 거래는 영어로 da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이 day가 뭘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장이 오픈할 때 아침에 샀다가 저녁 때 장 닫기 전에 판다든가 반대로 아침에 팔고 저녁 때 다시 살 수도 있고 이게 데이 트레이딩, 그 하루 동안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타, 즉 사고 파는 걸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그런 투자 기법을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1: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0: 장기 투자 방식은 아니죠. 네, 한 회사의 어떤 장기 성장 잠재성을 보고 5년, 1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타 거래. 자, 주식 투자 목록을 아까 portfolio라고 하죠. 앞에 stock 붙여볼까요? portfolio. 자, 이거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방송 많이 보시니까 주식 관련 방송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근데 뭐 영어권 방송에서도 portfolio, stock portfolio 그러면 주식 투자한 목록, 즉 그 리스트를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stock portfolio, stock portfolio.
0: 문제 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오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aggressively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줄을 잡아볼게요.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해왔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공격적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반면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반대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펀드라든가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신탁 운용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자 기관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하는 김에 같이 좀 할게요 이거요. 그죠? 개인 기관 투자자 항상 같이 나오니까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0: 많지만 대표적으로 증권사 투자은행 stock brokerages 증권사를 뭐라고 그래요?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그 다음에 investment banks, 이건 투자은행이죠. Investment banks, 들어보세요.
1: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investment banks, investment banks.
0: 그 다음에 다양한 펀드가 있잖아요. 그쵸? 펀드, hedge funds, 가장 대표적으로 hedge funds, hedge의 또 용어의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깊게는 주식으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hedge funds 정도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니까 들어보세요.
1: Hedge fudges. Hedge fudges.
0: 뭐의 예예요? Institutional investors의 예가 되겠죠? 자, 문장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 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죠?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약간 저점을 한 1년 전에 치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세계 뭐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주식시장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해를 뭐 수익이 잘 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Have a good year가 뭘까요? 주식에서 have a good year 한다는 얘기는 올해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죠.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뭐뭐 있어서 in terms of profits. In terms of profits. 이건 뭐뭐 있어서거든요.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 면에서 올 한 해가 좀 괜찮다. 지난 1년이. 들어보세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0: 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개인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 investors. One more time.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자, 소액의 의미로 retail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Retai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관 붙이면 institutional investors. 한번 더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0: 좋습니다. 나름 정리가 됐네요.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 동학 개미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국 주식에 또 투자하는 그런 서학 개미들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언제든지 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으면 나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어디 가고 있는 중이세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이거든요.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물어볼 때는요, Where are you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거. 여러분이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특정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0: I am ing라고 얘기를 해서 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라는 거. 그렇죠? 바로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장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where 넣으셔요.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장소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Where are you,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어디서 할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Are you going?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외워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는 거를요,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급하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rush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이랑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막 급하게 막갈 때는 Where are you rushing to?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의미 차이 구분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rushing 혹은 running to 둘다 사용을 해도 되니까 이번엔 running to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어디를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건가요? Where are you running to? 라는 문장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come이라는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돼서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는 질문을 Where are you coming from?으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거를 바로 cal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call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are you calling from?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어디서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는 coming from이고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겁니까? calling from이니까 요거 두개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where are you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0: Where are you call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라는 그룹이 돼서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Where are you going? 에서 그쵸, 여러분이 Where are we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here am I going?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we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we going?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 그래서 어디 가고 계시는 거냐?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running to?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라고 과거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are 대신에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쵸, 바로 were가 됩니다. 그래서 where were you runn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running to? 그래서 where were you?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디서 그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하셨던 거예요? Where were you running to?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라고 얘기를 해서 Where were you ing? 라는 표현도 같이 응용을 한번 해봤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거에서 그 장소, 어디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Where are you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이근철입니다. 다시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try again이고요. 누구든 매일매일 10분 동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영어 잘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6개월 동안은 고통인 거잖아요. 1년 동안은 고통인 거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그냥 10분 동안 행복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그게 정답을 내가 막 기다리다가 그 정답 잡아봐야 사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더 즐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오늘도요. 미션이 있죠? 미션도 즐겁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보고 빨리 답 나와라 이러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제일 좋은 거는 저 내용을 보고 정말 내가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핵심 부분이 뭐예요? 뭐 할지도 몰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확정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도 몰라. 이거에 어감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 어감은 영어로 m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I migh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달랑 외우시는 분들은 가벼워 보이지만 짧아 보이지만 얘가 제일 위험한 방식이고요. 예를 통해서 한 서너 개만 기억하시면 실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 coming up, try it out. 스텝 1. 자, 어감은 뭐라고요? 내가 100% 할 거야. 이거 아니고요.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할지도 몰라. 우리말에 똑같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반인 거죠. 느낌은 내일 늦잠을 잘지도 몰라. 그런데 일찍 일어나도 할 말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ight을 쓰시면 돼요. I might. 그렇죠? 늦잠을 자다는 sleep late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불 속에 계속 sleep 하고 in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해졌어요. I might sleep in tomorrow. sleep in 발음이 sleep in 처럼 들려요. sleep in 연결돼서. 그래서 I might sleep in tomorrow.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그러면 늦는 건 뭐예요? late죠. late. 그래서 she might be late. she might be late. 이거 be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안 되잖아요. 말이요. 그녀는 할지도 몰라 늦은. 그러면 늦을지도 그렇게 뭐뭐 이다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비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대할지도 몰라. 예, 그거는 뭐예요? 반대하다. 그렇죠? not agree. 그럼 might not agree 써도 되지만 한 단어가 있습니다. disagree. 그래서 he might disagree 됐고요. 취소할지도 몰라. 쉽죠? cancel. 근데 대상이 있으면 예, 누가요? 그들이. They might cancel it. 됐죠? They might cancel it.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M-I-G-H-T의 발음을 might 하고 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는 을라는 소리가 없어요. 한국어의 을 소리는 되게 음가가 강하거든요. 영어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듯한 을하고는 음가가 달라요. 사운드 밸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might, sleep in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might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might 하고 옆구리 치는 것처럼 might sleep in tomorrow. 자, 갑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네 가지 네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졸려나 내일 아침 늦잠 잘지도 몰라. Your turn. 네, I might sleep in tomorrow.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여자가 뭐 일찍은 출발했을 텐데 늦을지도 몰라. 자, 그러면은 your turn. 네, she might be l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할지도 몰라. your turn. 네, he might disagree. 근데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장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걸 취소할지도 몰라. 네, 취소하다는 얘기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they might cancel it. 네, cance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cancel 발음이 cancel 이렇게 안 들리고요. cancel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c-a-n-c-e-r 그거는요. cancer 그거는 er 발음을 하시면은 암이란 뜻이고요. cancel er 발음을 하시면은 취소하단 뜻이에요. 자, 취소하단 cancel. 자, 암은 cancer.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step 2. 정말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피곤하다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I'm really tired. 그래서 그래서니까 so 내가 졸지도 몰라. I might sleep이죠. 근데 일부러 대놓고 자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고개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fall asleep 해서 얘가 asleep이 잠든 이란 뜻이에요. 잠든 상태로 떨어지다 해서 fall asleep이 잠깐 조는 거죠. 잠깐 졸

볼지도 몰라. 언제요? During the talk. 강연도 여러분 lecture란 단어가 있지만 talk이란 단어가 제일 흔한 단어 중에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에도요. Summit talks라고 해요. S-U-M-M-I-T 다음에 talk하고 S 붙이시면 정상회담 여러 번 할 테니까 summit talks처럼이요. 그래서 oh,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during the tal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막히지는 않는데 내가 늦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 The traffic is not bad. The traffic is not heavy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늦을지도 몰라. But she might be late. 내가 늦으면 I might be late. 그녀가 늦으면 she might be late. 자,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너에게 반대할지도 몰라. 가능성은 possibility예요. The possibility is low. high가 아니라 low죠. The possibility is low. 그가 너한테 반대할지도 몰라. He might disagree with you. 해서 with you까지 붙이시면 정리가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중요한 문장 하나만 갖고 어감 잡으러 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자,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쉬어. 오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그렇죠? During the talk.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쉬라니까 take a rest instead of coming. 오는 대신에 그 다음에 그냥 쉬라고. 됐죠? 자, fall asleep 같은 단어는요, 다른 단어로 nod off라고 합니다. N-O-D에서요, 고개를 떨구는 듯한 느낌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실 땐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요, 바로 이 사람 헬렌 켈러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과업을 성취해낸 사람으로서 유명한데요. 자, 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자, 과연 이 문장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요 either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 either를 평소에 많이 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이라는 의미로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James doesn't have a plan for tonight and I don't.

Don't either 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임스는 doesn't have a plan.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다. 우리나라 말로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For tonight, 오늘 밤에, 오늘 밤을 위한 약속이니까 오늘 밤에 특별한 뭐 그런 계획, 약속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I don't either. 나 또한 그렇다. 나 또한 약속이 없다. 란 뜻으로서 여기 either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라고 말할 때 me too 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되는 too, to와 같은 뜻이나 me too 할때그 to는 긍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either는 부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근데 둘다 뜻은 또한으로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either로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쓰임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둘중 어느 하나란 뜻으로도 요 either가 쓰일 수가 있어요. 이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승무원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죠. 뭐 커피나 주스 뭐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Would you like coffee or juice? 물어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커피 주세요, 주스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Either will do. 여기 사용된 요 either는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라는 뜻으로서, 자, will do 여기 사용된 do가 상당히 재밌는데, do라는 동사 우리가 그냥 하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ither will do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 뭐 아무거나 골라서 주셔도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의 뜻이 된다는 걸또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용된 either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either의 쓰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요 either는 조금 그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either A or B. 이렇게 접속사 or가 중간에 사용된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뜻은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A 아니면 B, A 또는 B, 요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쓰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역시나 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lunch set comes with either a soup or a salad. 런치 세트 그 메뉴가 comes with 무엇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런치 세트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데 제공이 되는 거죠? Either a soup or a salad. 요둘 중에 하나만. 수프나 또는 샐러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요럴 때 요렇게 either A or B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ll go to either Busan or Jeju Island for my vacation. I'll go. 나는 갈 거라는 거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 either A or B. 부산 아니면 제주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부산 아니면 제주도. 여기에 for my vacation. 내 휴가로 내가 거기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ither A or B, A 아니면 B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뭐였죠?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이었죠. 자, 보이세요? Either A or B 활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life 삶이라는 것은요, is 이랍니다. 뭐랍니까? Either, 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 daring adventure. 대담한 어떤 그런 모험이거나 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삶이란 것은 굉장히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at all은 nothing at all. 함께 가는 겁니다. Nothing도 아무것도 아닌데, at all이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정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도의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헬렌 켈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삶이란 거,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뜻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 either A or B 활용해서 이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보죠.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해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이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 recommend. 근데 뭘 추천하는 겁니까? 수영 또는

getting in shape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Get in shape 이라는 것이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력 관리를 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표현 되겠어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recommend either swimming or jogging for getting in shape. 둘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swimming 수영하는 거 아니면 jogging 조깅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라는 거 요 뉘앙스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저를 기다리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내가 이제 막 어디를 가는데 누가 날 찾아서 왔대요. 그럼 급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기다리셔도 되고 제가 금방 올게요. 아니면 그냥 편할 때 나중에 오셔도 되거든요. 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어떻게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 자, 감정이입하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기다려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여기서 주어를 이제 먼저 you로 잡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either가 먼저 나옵니다. You can either, 자, 기다려도 되고요. Wait for me here.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여기까지가 이제 A 파트인 거예요. Wait for me here가 A 파트죠? Or 아니면 come back later.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자,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or come back later.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헬렌 켈러의 오늘의 메시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네, 아까 전에 제가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직역하면은 말이 조금 이상한데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너는 원하지 않아. 세게 잡아당기기를. 조금 이상하죠? You want to 아니면 You don't want to. 이 뜻은 직역하면 너는 원해. 너는 원하지 않아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You want to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은 you don't want to 이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추천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you want to gently add weight to the head just to help a little 이런데 you want to 그냥 살짝 도움만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보러 갈게요.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Of course, Mom. You want to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I told you I'm ready. Don't worry, I'll nail it. 네, 대화문 봤습니다.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그랬어요. 너 준비됐니? 내일 인터뷰인데 준비됐어? 그랬더니 당연하죠, 엄마. Of course, mom. 당연하대요. You wanna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You wanna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re fully prepared. 완전히 준비됐기를 그런 뜻이죠. I told you I'm ready.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I am ready. I told you I'm ready. 내가 준비됐다고 말했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ll nail it. Nail. 못질하다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완전

가장 잘할 거예요. 정말 초토화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Don't worry, I'll nail it.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Oh my gosh, I think he is. He doesn't want to do that. It's too dangerous.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Somebody should help.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좀 위험한 상황이죠? Oh,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Is he really doing that?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설마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정말 깊은 저수영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Oh my gosh. 어머나. 그런 거 같아. I think he is. I think he is. 그런 거 같아. Oh, he doesn't want to do that. 여기서 오늘의 표현 또 나왔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그는 거기를 들어가질 얻기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었죠. 쟤 저러면 안될 텐데 라는 의미였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저러면 안 되지. It'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해.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Thinking straight. 제대로, 제정신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내 생각에는 쟤 지금 제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Somebody should help. 누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 누가 좀 끌어내야 될것 같아.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대화문 다잘 봤고요. 여러 번 읽고 소리 내서 읽으셔야지 내거 되니까 자주자주 읽어주셔야 합니다. Yay! We got to stretch out our neck today. I promised you,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to do even more stretches. We're gonna stretch out our arms and our wrists that are very important. Okay? 네, 오늘 우리 목을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TV 보실 때나 무료 하실 때 자주자주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벌써 목이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 표현은 you want to 그리고 you don't want to 이렇게 배워봤어요. 넌 원해, 넌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니까요. 자주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which is tomorrow, okay? I'll see you.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1: 트렌드입니다.
0: 네, 트렌드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 huge trend follower.
0: 네, follower 하는 것은 이제 follower라고 말하면 mm-hmm.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I'm a huge trend follower니까 저는 유행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Mm-hmm.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huge trend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냐,
1: or a big person who follows the trends.
0: Nobody would think that. But huge trend가 팔로우의 대상인지 아니면 uh-huh. 트렌드가 팔로우의 대상인데 huge 큰 mm-hmm. 정도로 팔로우하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yep.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유행을 따르는데 많이 따르는 거예요. Mm-hmm. Alright. Yeah.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exactly.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누구죠?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0: media,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1: I am right there with you with the social media thing, because the more you see something, the more you start to like it as you get familiar with it, right?
2: 사람들이 뭐 익숙하게 그러니까 어떤 유행을 자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나도 익숙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I think you get to think that more people than in reality are actually following that trend. Trend. Because you see it more often.
1: That's true.
2: Yeah. Anyway.
1: They trick you. Yeah, don't buy into it.
2: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video and study everything line by line.
1: Sounds great.
0: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thinking,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Now, I will say that I'm selective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1: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thinking.
2: 네, 이 문장, 이 부분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s much as 이 부분이에요. As much as라고 하면 I have as much time as she does 하면 이렇게 동등한 양을 말해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as much as I would like to believe라고 하면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도 이만큼이 있어요.
1: You want to believe this, but you also have this.
2: 네, 그래서 저는 I am different, 남들과 다르고 and original thinking 하다고 믿고 싶긴 한데 이 믿고 싶은 마음만큼 또 어떤 마음도 있는지가 뒤에 나올 건데요. 그 전에 original thinking 이야기 잠깐 해보죠.
1: Original thinking. So you don't follow trends. You come up with your own trends on your own.
2: 네. 그래서 원래 요약 문장에서는 그냥 original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것도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original, like if you just say original, you're original with general, like everything in general. 근데 original thinking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국한시켜가지고 생각을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1: Yes.
2: 이런 형태의 이제 형용사가 있고 hyphen 붙인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영어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clear sounding 소리가 잘 맑게 들리는 거죠.
1: Yeah, I hope that our audio is clear sounding.
2: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1: It's hard to come up with on the fly, right?
2: 갑자기 지금 생각하기엔 힘들지만 이런 형용사 hyphen 동사 ing 형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쓰였습니다. Original thinking 한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게 사실이냐면
1: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2: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남과 다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으나 I'm actually 사실은 a huge trend follower. 트렌드를 정말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1: And she says next, now I will say that I'm selective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2: Now, 물론 앞에서 이제 huge trend follower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유행 있다고 하면 다 따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I will say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 am
1: selective. Selective.
2: 네, 선택적인 까다로운 selective when it comes to something. Selective with something, you can be selective about something too.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유행들은 그래도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래요.
1: That's good,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1: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2: 네, 그래서 selective 하기 때문에 And I will look at something, 어떤 것을 보고, and think about,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대요. Mm-hmm. If라는 것은 만약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Mm-hmm. 그래서 if it really interests me, 그게 나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존재인지, mm-hmm. 아니면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1: Right.
2: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유는 it's trending right now. Mm-hmm. 요즘 유행하기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생각을 해본대요. 이 문장 전체를 다른 단어를 써서 한번 paraphrase mm-hmm. 해본다면, 문장을 바꿔본다면 이런 거겠죠. Do I really want it? Mm-hmm. Or do I want it because everybody else has one?
1: 예,
2: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mm-hmm. 갖고 싶은 건지, 진짜로 mm-hmm. 필요한 건지 이런 그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1: Mm-hmm. Perfect. Great summary of that sentence. Mm-hmm. And next she says,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2: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
1: right.
2: 그 기준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Mm-hmm.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Mm-hmm. With social media라고 하면 보통 with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1: yeah.
2: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1: yeah.
2: with는 그게 아니고
1: like because of.
2: Yeah, because of yeah. social media.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 Yeah,
2: 굳이 sure. 이제 with 다음에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붙이자면 with social media being so popular, with social media being everywhere
1: yeah.
2: 그런 형태, 정황상의 어떤 with죠.
1: Yes.
2: 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social media mm-hmm.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졌대요.
1: Right.
2: 그 이유는?
1: She says,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2: 네, throughout the week, 일주일에 mm-hmm. 일주일을 쭉 살면서 mm-hmm. 뭘 볼 수 있냐면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Mm-hmm. Dozen, 원래 그냥 a dozen 하면 12개잖아요.
1: Yeah, that's 12.
2: 네, 그런데 tens라고 해도 되지만 dozens도
1: dozens.
2: 그럼 tens보다 dozens가 더 많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1: Yeah, yeah. that's the same.
2: 네.
1: I mean, yeah, there's a lot.
2: 네, 수십 개의 different trends, 서로 다른 다양한 트렌드들 mm-hmm. hundreds, 수백 개,
1: wow.
2: even, 심지어 수백 개까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Interesting.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1: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2: 그리고 어떤 것이 something may라는 것은 보통 mm-hmm. 허락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죠. You okay. may do this. You may,
1: may I
2: not.
1: take your cards?
2: May I? 이렇게 no, you may not.
1: Oh.
2: 이럴 때 이제 허락인데요. Mm-hmm.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락은 아니고 가능성을 말해요.
1: Yeah, 그래서, so I may or may not go.
2: 그렇죠.
1: 그래서, I don't know.
2: 네. 이 may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maybe, 원래는 may하고 be가 두 단어였는데 합쳐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서 아마도라는 단어가 된 것처럼 maybe처럼 어쩌면 그래서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어떤 것이 이제 처음 봤을 때는 may not interest me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내가 처음 봤을 땐 이게 뭐야? It's the second time You see it, I've seen it before, but what is it? You know, yeah. why is it popular?
1: I don't care about that.
2: 처음 한두 번 봤을 때는 흥미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mm-hmm. 그런데.
1: But after some time passes, she says,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2: So this is what social media does
1: this
2: to you.
1: This is what they do.
2: Yeah.
1: They show you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until
2: exactly.
1: you start to like it.
2: 그렇죠.
1: And then 10 years later, everyone says, why did we like that?
2: Because everybody had one. 그래서 처음 한두 번과 대조되는 숫자로 25 times, 사실 그냥 아무런 무작위의 숫자를 고른 거지만 mm-hmm. 강조하고 있습니다. Mm-hmm.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mm-hmm. 25번 넘게 그게 보이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다 보여요.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Mm-hmm. 근데 그 이유는 just because it's
1: familiar.
2: 네.
1: familiar.
2: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that I like it. 그게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1: Yeah, it just comes in. She didn't make any effort, but she saw it. 어. And her brain said, you like it. Like, 어.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as much as I would like to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면 더 있고 싶긴 한데 이 자리에 머무는 거 stay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요. As much as I would like to stay, it's getting late.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As much as I'd like to stay, it's getting late. One more time. As much as I'd like to stay, it's getting late.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As much as I would like to talk, I won't interrupt. 발음 연습해 볼까요?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코너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te to admit it,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I'll jump in line right behind you if you're right.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All right. Mehmet says.
0: So I hate to admit it.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Social networking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소셜 미디어죠.
1: 소셜 미디어.
0: 네, 새로 생긴 소셜 미디어가 또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1: right.
0: 네, 계속 생겨요. 그래서 mm-hmm.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한번 여기도 가입해보고, 저기도 가입해서 써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이고요.
1: Mm. Hey, sounds fun. Mm-hmm. Daniel says,
0: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Mm-hmm.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predictor, 예측하는 사람은 yeah. 아니다.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대요.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Mm-hmm. 투자 이야기니까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지 다른 mm-hmm. 투자든지 가장 가치가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를 top or botto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 Mm-hmm.
0: 그래서 가장 비쌀 때나 가장 쌀 때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거를 못한대요. 그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I'll jump

0: Jump in line, 줄을 설 겁니다. Right behind you, 바로 당신 뒤에. If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는 걸로 뭔가 결과가 나오면.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Hawk는 매죠.
1: Yeah.
0: 매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먹잇감을
2: They're
0: 지금.
2: They're waiting to...
0: 그렇죠.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예측까지는 못하니까
1: right.
0: 따라는 간다는 말입니다.
1: Okay? All right.
0: That's, I think, sort of playing safe, too.
1: Yeah, keeping it safe. Mm-hmm. Not bad. Good for you, Daniel. Well,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too thick. We want it to fry quickly. And we're going to slice the cherry tomatoes. 네, 우리 먼저 햄 이렇게 잘라.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잘라. 하지만 방울토마토 반만 잘라요. 햄 얇게 잘라요. So let's cut it like this. Be careful of your fingers. And then we cut it like this. 항상 손 조심해요. 안전하게 잘랄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솔직히 원하는 모양은 잘라드려요. You can cut it into any shape you like. But today, I'm making slices like this. We're going to slice the cherry tomatoes. We don't need this. Let's take it off.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Okay. And now, carefully cut them in half. 우리 조심하게 반 잘라요, 이렇게. 한 번 더 할 거예요. Let's cut in half. 반은 잘라요. Now, let's put them in the bowl. 볼 안에 들어갈 거예요. Now it's time to cook. 이제 우리 요리 시작할 거예요. We add the ham. 이제 햄 넣는 거예요. 이 햄은 좀 특별한 햄이에요. 왜? Oh, because it's chicken ham. 돼지 햄 아니야. This ham is made from chicken. So it's good for your health. 돼지 햄 대신 치킨 햄 쓰면서 또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혹시 고기 안 먹는 친구 있을 때 함 안 넣어도 돼요. 두부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재료도 괜찮아요. If you don't eat ham, you can use something else. Our ham is done. So now it's time to put the ham in this bowl. Now comes the fun part. We are going to make our galette. 네, 이제부터 galette 만들어요. Let's put the batter in like this. Let's move it around. 우리 이렇게 그 아주 큰 동그라미 만들어야 돼요. So now we have to wait.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When you see the bubbles in the pancake, 그 갤렛 위에 버블들이 생겼을 때 거의 됐어요. It's almost done. 우리 갤렛은 통통통통 폴딩 할 수 있어요. Oh. Fold once. 이쪽도 fold twice. 세 번째. Fold three times. 하나 더. 네 번째. 우리 네 번째 폴딩 했어요. 이제는 우리 달걀 들어갈 수 있어요. We crack the egg. We put the egg in here. 햄도 필요해요. 제 생각 이 정도 충분해요. We have egg and ham and a pinch of pepper. 후추도 필요해요. Have a pinch of pepper. 페퍼 조금만. And a pinch of salt. 이렇게 조금만. Good. And now we cover the galette.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만큼? 2분. Wow. 이거 보세요. Look at that. 알록달록 savory galette. We have a colorful savory galette. Now we can put it on a plate. 이렇게 하나, 둘, 셋, 홀. And we need some color. 알록달록 때문에 우리 colorful한 토마토 필요해요. We need colorful red tomatoes. 1, 2, 3, and 4. 이제 홀 아저씨의 알록달록 세브리 갈렛 완성됐어요.

Now it's time to try it. 이제 맛보는 시간이요. 오, 아주 좋습니다. 그 달콤한 핫믹스도 있고 아, 세이버리 계란 토마토 맛도 다 있어요. 아, 요리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알록달록 savory 갈렛도 아주 맛있었어요. Thank you for making a colorful savory galette with me. 혹시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실까? I hope to see you very soon. Good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Joe. 네, 반갑습니다. We will finish our book about ice cream. 네, 친구들 어땠어요? 너무 재밌죠? 아이스크림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아, 아이스크림도 역사가 있구나. 저번에는 네, of course. 이제 바이시클 뭐 여기저기 푸드 아이스크림 트럭도 있고 뭐 다양한 데서 아이스크림을 구할 수 있지만 자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뭐를 배울지 궁금하죠? Alright,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right, so the first word is bitter. 자, bitter. 자, TT, 중간 TT는 특히 미국식 영어는 그냥 D, flap라고 D 발음이 거의 나죠. Bitter, bitter. 쓴, okay, 쓴. Okay. Second expression is to look after. To look after, 돌보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charity. Charity, 자선 단체. Okay?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go ahead and start reading. All right, friends, let's go ahead and finish our book about ice cream. The ice cream bar. In 1920, in America, a child went into a shop but couldn't decide whether to buy ice cream or a chocolate bar. So the shop owner came up with the idea of making a chocolate-covered ice cream bar. He called it the ice cream bar. The first ice cream on a stick was also made in 1920. It was called the good humor bar. 자, 우리 ice cream bar. 자, 이 막대기 ice cream, 네, 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미국에서 어떤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나 ice cream 먹을까? 아니면은 초콜릿 먹을까? 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 주인이, 아, 이런 거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자, 그 바깥에 초콜릿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0: ice cream bar. 이게 바로 ice cream bar. 네, 친구들 재밌는 게 I scream. 네,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인데 친구들 이거 보고 왜 ice cream bar이라고 말했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Ice 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네, 이런 게 있습니다. 1920년, in the 1920s,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거를 부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scream, 아, 소리 지르, ice cream for ice cream, I want ice cream.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I scream bar.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at a job! Today, ice cream companies pay tasters to eat ice cream. The tasters make sure the ice cream tastes good and that it has been made properly. But how can they tell if an ice cream has a good flavor? When you eat, your taste buds send messages to your brain. Then you can tell if you're eating something that is sweet, sour, or bitter. Ice cream tasters must look after their taste buds.
1: This one's too sweet.
0: This one's too sour. This one's too bitter. This one's just right.
2: 자, 이런 직업이 또 있다니요. 네, 아이스크림 테이스터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맛 감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맛있고, 아, 이 맛이 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 they are called tasters. 자,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해서 맛있나 안 맛있나 이거를 어떻게 알죠? 자, 여기에서는 자, 너무 달면 또 안 되고 자, 시다 sour, too sour 안 돼요. 자, 그리고 bitter. This is our first word today. bitter 하면은 정말 안 되죠. 자, bitter는 쓰다. 맛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맛이 쓰면은 아, 진짜 안 되겠죠. Alright? 자, and this one's just right. 이게 아주 딱 적당해. 네, 여기 딱 말하는데. 자, ice cream tasters must look after their taste buds. 자, to look after is our second expression. 자, to look after는 돌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직업이니까 이 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미래, taste buds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And their taste buds are very important. Okay, so let's go on and read the next two pages. Crazy about ice cream. In South Africa, a man ate 10 liters of ice cream for charity in under 3 hours. He said it made his stomach very cold. Did you know that there's an ice cream that can burn your mouth? It's chili-flavored ice cream. In Malaysia, sweet corn-flavored ice cream is very popular. America makes more ice cream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n England, there's a restaurant that serves bacon and egg-flavored ice cream. People in New Zealand eat more ice cream per person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ve you ever tried these ice creams? Peppermint cow, eggnog, rainforest crunch, holy cannoli, fudge behaving badly, or strawberries and cream? Can you think up a new name for an ice cream? 네, 자, 아이스크림 팩트가 맞네요. 자, 여기에서 이 남아프리카에서 한 남자가 10리터, 네, 10리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왜? 네, for charity. 세 번째 단어인데요. charity는 자선 단체인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봉사 활동을 위해서 이걸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죠? 자, 다른 나라에서는, 자, chili flavored ice cream. 네, 고추 맛? 그 다음에, 네, sweet corn. 달콤한 옥수수 맛. 네,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고 또 베이컨 앤 에그. 자, 다양한

다양한 맛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Alright, so it is the end of our book. 네, I hope you enjoyed and learned many things about ice cream. 자, 친구들, 저는

0: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you boys. We have for you a surprise.

surprise has to surprise everyon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영어를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자신감도 올라가 있고 실력도 올라가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우리 이 공주님이 좋아하는 모험을 좀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인데요. 과연 공주는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유니콘도 어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특이한 시제를 골라서 쓰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쉽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책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읽히겠죠? 음원 들으러 가볼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Later that day, Scarlet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Wow, said Scarlett.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s

0: sparkled in the sunshine.
1: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Scarlett overheard the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Scarlett, 딸이죠. 공주가 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Scarlett은 어땠냐면 overheard. overheard라는 거 오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overheard라는 것은 overhear에서 왔습니다. 그거의 과거형이죠.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거예요. 살짝 말씀드리면 hear이 듣다라는 거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over은 어딘가로 넘어서. 그래서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소리가 어딘가로 넘어서 온 거예요. 제 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carlett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바로 왕과 왕비, 즉 부모님의 대화가 되겠죠. 들었고 and felt a little sad. 그리고 약간 슬펐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Why am I different?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지금 이전 대화가 어땠나요? 아, 우리 공주는, 우리 딸은 뭔가 좀 드레스도 입지 않으려고 하고 기사처럼 옷을 입으려고 해.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딸이 우연히 들어버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서 she wondered,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약간 기분도 안 좋고요. 그래서 wonder이라는 것은 궁금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I w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 will be a proper princess. 나는 가질 거야. 무엇을 가지냐면 one more of day of fun. 재미의 하루 더를 가질 거야. 즉 하루 더 재밌는 날을 가지고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그리고 나서 나는 될 거야. 무엇이 되냐면 바로 참된 공주가 될 거야. proper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참된, 적절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된 공주는 어떤 공주를 의미하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샤방샤방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우아한 공주가 될 거야.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공주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 공주가 될 거야. 언제요? 하루만 정말 나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된 공주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The next day, 그 다음날 she wore a dress.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그러나 그녀는 그걸 꽤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You look so sweet. 누가 했는 말일까요? 제가 이걸 가리고 지금 딱 말씀을 드려도 You look so sweet.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Look은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해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는 너무 sweet, 귀여워 보인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본인이 한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드레스 입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근데 귀여워 보인다 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부모님 밖에 없겠죠. 그래서 said the queen, 왕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는 엄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뭐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going to play outside, 밖에서 노는 것 대신에, the princess baked cupcakes. 이제 참된 공주가 된 것입니까? 이 공주는 baked, 구웠습니다. 무엇을 구웠냐면, 컵케이크들을 구웠습니다.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그러나 그것들, 즉 컵케이크들은 맛은 좋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she was quite bored. 그녀는 어땠냐면 꽤나 지루했습니다. 아, 이런 컵케이크 굽는 거 왜 이렇게 지루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te이라는 것은 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꽤. 그래서 꽤나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그래서 Scarlett, 그 공주님이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그러면 좋겠다. 나는 바란다. I was in the forest. 나는 내가 숲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숲속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스칼렛은 어디 있죠? 스칼렛은 컵케이크 굽는 그 성에 있겠죠.

이 공주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 지금 현재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숲에 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가 숲이면 좋겠다. 나는 숲에 있고 싶다. 여기가 숲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소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I wish를 써서 말하는 가정법, 가상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 wish 가정법입니다. 아, 이 가정법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라는 거. 일단 요거 제목부터 보죠. I wish. 나는, wish는 바란다, 소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라거나 소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wish I were a bird.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떤 생명체죠? 저는 새가 아니고요. 곰도 아니고요. 뱀도 아닙니다. 돌도 아니고요. 저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차를 타고 지금 EBS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럼 문득 생각하니까, 아, 나도 날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우연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새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I wish I were a bird. 아, 내가 새면 좋겠다.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나는 바란다. I were a bird. 나는 내가 새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언제 바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right now. 이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혹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제를 쓰죠. 혹은 현재 진행 시제를 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쓰죠. 밥을 먹었다. 커피를 구웠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와, 날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응차, 응차. 그러면 뒤에 날개가 생깁니까? 아니면은 날개를 파는 집에 가서 아주 값비싼 날개를 붙이면 날개가 생겨서 제가 날 수가 있나요? 새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저의 소망인 거예요. 가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문법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wish 나는 바란다. I am a bird가 아니라 I were a bird로 적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제를 일부러 예전 거를 써버리는 것이죠.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데 이게 가정의 상황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보니 해야 된다 보니 그래서 일부러 시제를 맞지 않게 적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 wish I were a bird는 실제 내용은 현재일지라도 어떻다? 과거 시제를 쓴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상의 상황이다.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데요. 왜 과거라고 부르냐면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지금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 wish I was a bird.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눈치채셨습니까? 원래 I는 were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I was, 뭔가 이다, 이었다라고 할 때는 I was라고 쓰죠. 근데 이것도 과거 문법에서는 어땠냐면 정통 문법에서는 이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주어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냥 were를 쓰자. 그러면은 조금 더이 I와 맞지 않는 were를 쓸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조금 더이 문법이 살짝 얼그러 이그러지기 때문에, 즉 현실과 좀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I was가 맞는데 I were를 쓰면은 아 이게 가정이라는 상황이 조금 더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were를 썼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 were 좀 그런 것 같은데 was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현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과거 시제를 썼으면 이게 시제가 안 맞게 썼으면 충분히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were도 괜찮고요. 현대에 와서는 I was도 많이 쓴답니다. 둘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 it were warmer today. 자, 이것도 이제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It were warmer today.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죠. 아, 오늘 조금만 더 따뜻하면 좋겠다. 아, 좀 추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날이 따뜻해질 수는 없잖아요. 가상의 상황, 가정을 해보면.

0: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따뜻한 것을 나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좀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제는 과거를 썼습니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긋나게 일부러 시제를 적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I wish she understood me better.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에게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의 말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참 바란다. 그녀가 나를 조금 더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지금 여기 있는 제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 가정,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과거 시제를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말해야 될때 현재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쓰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가 시제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뭔가 가상의 상황이구나,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를 조금 더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시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Later that day, 그날 조금 더 뒤에, 그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Scarlett went for a walk. Scarlett은 산책을 갔습니다. Suddenly, 갑자기, she saw a flash of white. 그녀는 흰색 섬광, 흰색 빛을 보았습니다. And there before her, 그리고 그녀 앞에 was a unicorn. 무엇이 있었냐면, 유니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니콘이 나오네요. Wow,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Wow. 여기서 said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는 정도가 되겠죠. 유니콘이 나타나고, wow라고 했으니까, Scarlett이 외쳤습니다.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그 유니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It sparkled in the sunshine. 그 유니콘은 sparkle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반짝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sunshine. 햇빛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떤 일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유니콘 나온 거 보니까 딱 스칼렛 스타일 아닙니까? 자, 다음 이야기 기다려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Later that day, Scarlet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Wow! said Scarlett.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Over here. Over here.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onder. Wonder.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Proper. Proper.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Look. Look.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Sparkle. Sparkle.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overly 붙으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over이라는 것은 뭔가를 넘어서 혹은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게 단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overlook이라는 거 있고요. overcome, overhear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look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ome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hear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overly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overlook, 보긴 보는데 넘어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뭔가를 좀 차근차근 자세히 봤는데, 봐야 하는데 넘어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게 overlook이 되었습니다. 그럼 overlook이라는 것은 바로 못 보고 넘어가다. 아, 뭔가 좀 자세히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뭔가 넘어서 대충 봐버리니까 못 보고 넘어가다 혹은 간과하다라는 거 동일한 의미이죠. 대충대충 보고 무심코 그냥 뭔가를 지나치

이게 간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overcome.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아이고, 여기 너한테 가려니까, 효린파파야. 너한테 가려니까, 이 앞에 장애물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이렇게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 왔으니까 뭐다? 극복하다. 아, 고생했다. 극복했구나.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또 over here. hear이라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다라는 의미인데, over here.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뭔가를 넘어서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누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막 이게 넘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아까 공주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넘어서 막 들리는 거니까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들리는 것이죠.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죠. 자,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이런 이해를 통해서 단어를 많이 접하면 어휘력이 빨리 올라간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파를 건드리다니.
1: 오.
0: 라는 제목으로요. 아,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찍먹.
1: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0: 그렇습니다.
1: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에.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렇게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오.
0: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하다니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 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이지 찍먹이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Huh?
1: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What's the problem?
1: 너구나.
2: What?
1: 이거 마이 그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2: 탕수육,
1: 탕탕탕탕
2: yeah,
1: 탕수육?
2: 탕수육, delicious.
1: Yes,
2: You
1: delicious.
2: ordered, we ordered.
1: Yeah, I love it.
2: Yeah, me
1: But
2: too.
1: you pour the sauce? You?
2: I did.
1: 어?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나는 찍는 게 좋아.
2: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